0: 치료게 다리 침내게 자 체니 쟁그리 제베 민톱차두 타시시답 쳇브리 마세 다리그네 주디 팅우기 샵초 총교 된주다 오 베드로 아르샤 미시조 피터 키멘 코르 삼데니 지레데 우도 탑셀 투너르 지마도 치조 르동 지마리 카인스네 치조 피터 무스네 조드리 이네 다리 조 피터레 제답 세샤 체장 치유를 띵주라리 치유에게 치조 균진 야고 쳇쇼시 아니 공세 경구 숙침부 보고 마리
1: 제나 소싱에 다는 그 지지도
0: 치료로 도고 뒤에 제가 가린 봐. 팀원한 게 치료로 차고 주는 사람 되고도.
1: 얘들 승부 삼았다. 승규니 니 되기. 어, 다다시. 얘 잡아도 다 세빈. 눈잔 시시기 저저 부디 제입자. 지역에 수신 섭지리 세야디. 운이 집에 아.
0: 메신이 공사 내 디고 십제 내 주 고모 중대. 지단 전에 땡캡자. 눈잔 시시기 마저 친예다 지역 저와 야도. 그 신체조 매균포도 군주 지휘회로 철조지도
1: 상가 디제 시에상 문에 수신러 닝자치기 딩회 계좌 가수요 마세요 아
2: 가자
1: 제 가게 맵자수
0: 탄다 마주어 신에게 년가 마진바 모두 치조 피주 단수인 말이 근제 전에 디 동교 계획 년지 철진지르다 타가스 딘지 큰 말이
1: 규제를 내리자디 문에 약수 큰 재미도 계좌 취수조다 내주 라수조 딘지 신하시 다리 수신러 뒤뒤봐 네수 망고 딘제라자 딘제 정말 봐
0: 딘제도 제 아유 맞지 겐라가 딱 봐 규제스 녀디 집당미다 정말 숨기 녀 체조 그도 냥야 신의 고주샤 어 원체베 라는 고급 주는 샤와르 체조다 타니브시라 마치스 카데 치로지 그 신기 운치를 안 되베 내 주디 차도 베트 모란 거를 린치기 모란 탄도 녀 체조 님도 바티비는 나무네 페페게 모란 체조 내게 가다 민조 삼 토부스기

0: 인다.
1: 지게 위라.
0: 지. 라신데 요지. 교대다.
2: 지게 위라. 세메고 쇼코.
0: 녀고 저지요. 녀보모 유조차호. 어레라 잡아주 요지. 다도 공사 소자. 견난 로지 밥에 자라. 내가 용지.
2: 아, 할리. 자지도 견난 세메고 쇼 임시. 제바 가주지.
0: 녀랑의 양치 이야기. 밥을 로충이. 밥에 주고 지유지.
3: 제발 갑쇼.
1: 감사.
3: 감사.
0: 어제 미교부는 시차야 된 적 대체해. 나를든지 켜는 말다.
1: 빨라. 셀라 주지 지 송기 문수다.
2: 아지지지. 셀라 주다. 셀라 주다. 최다 최다.
3: 이다.
4: 레스 레스.
0: 피더.
4: 라.
0: 네고 되라. 네 자차 조스. 난 주치여라. 주저 깨부치 주자. 캐스 링미야다.
2: 지겹이라 기란 가메마님 쉬비나 단다 망조스 지여다 수시 도와등기 군주 지여라 시와 네버 뛰어부 장마 군대시 주마 수시 계좌 신부 송자 군주 세미나네 다가스 제 도움하시 단다 공수의 내두디 탁주 제배가이 기란계 공시 망스나쇼 로치주일어 뒤수 제우수마
0: 年年陆地，先过去。九月让谢亚去，让给年娃多，保险性再多给兄弟端表嘛多，咱们这三么当嘛是，没想到给兄弟妈提起了，过去。
3: 给两个送不打去。
2: 巴拉，
3: 我看那兄弟，将来过么送的用途，我都没关注民族。
0: 行了行了，
2: 大连给过去也没打，克拉萨的。
3: Let's，
0: 那个，
5: 那个，那个，这个鱼了。乌丹脚从哪去的？哪里？腰肚。哎，有没说？刚来个西斯。
6: 让张家勇不，你们堂屋有没有？
5: 人，我能有参与青年的人。 수교를 친지 좀 다시 가 연구 기초.
0: 네 다들 안 가서 칼 뒤에 붙어 온줄 미다 좀 뒤수위.
5: 어 말이 나 보면 인제 내려드리니 미지 주고 좀 다시 하는 요만 용의 삼재. 린중 제집 체지에.
0: 그치 라나 저와 가리 유네 나 쉬다. 네 라나 원조 쉬소.
5: 이쉬다.
0: 也让你给去尝不鲜呐！我应不错呗，可没劲。我爹养鸭的，朝外头那看住的轮船在吃不，但是特别喜欢吃的。
5: 哦嘞，
0: 他去的让七月菜还用不着。
5: 是。
0: 你是当到这前面的吃啥子？爹给俺吃个啥子花用不些？七月参不参了？爹种大些个用的。
5: 哦嘞。
0: 让老婆们煮送啊。
2: 你让菜呢？他是不？你，我哦，肯定菜呢，轮船昂汤不大，用不起来。让你们也是狗，
3: 到时呢，你们都过家吃哟。
5: 用啊。
2: 爹哦，谁没有来给俺妈批把卡水煮呢？
5: 老孙是西斯。
2: 老孙是啦。我这前头推推推推买的，给俺个金瓜水，当的给俺了，别给其他亲爹吃。下面都是呢，谢了去煮熟呢，七月给给俺过来吃吃。
5: 用个这边。
3: 这是。
5: 爹，红旗家会转，啷个马事啦？拉不着转，啷个马事？让
0: 个新的新主意。你可把住啊！没有时间，他是过来给不有。让俺那团结，初三毕业了，团是三年，可多单亲的，过来给不是钱多，就是从新的中间那团头阿用身边。
5: 毕竟的这钱了。
0: 什么事？没这么差些。 毕竟没些钱呢，家钱不是。 이내 중국 문에 세나 총기시라 봐. 중국 이내 정민 문에 세나 야치슈 개그 맛이. 세 걸로 이내 지딩 체육이 세림에 비해 걸로 치지. 최사랑께 장금을 기업된 상마 정민로 뭐 기업 주지. 나한테 대다야 그리 이내 장금 안녕하세요 성도에 급 중로 면보다 급 그냥 총벌이 성도에
5: 这个你这次参考写书你也开始写我们好好不错我也这次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错你这次也不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주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 차버 수치 요부용 나고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대탄로 송접치

0: 제마시.
1: 지지지 비가 가는 것이 와시.
2: 야구도.
0: 그제도.
2: 놀치스. 이네 녀삼다 체는 칸부체도. 칸부디 칸을 가질 수 있나. 칸이스는 나다 이하 나들 내가 저 조선자 뭐 맞고 매.
0: 디테라 라슴 때 정말지. 네 저거도 어려만 줄거나. 나야 칸부주 니 르케 세로스기. 제장위 돌아 나왔던 맞지. 턴도 대대 님 미디 르케다 장차 가고 있나. 칸레 최디 림면사.
2: 아.
1: 네 아사가 좋아나라. 문에 르케 초가.
0: 제장에 탄도 희나니라 쇼팅기. 간교 표현로. 시험도 네 저거디 양아 숨부스제 관할 주리. 대야 초에 코체다 비체단 창문 요지. 계속 희나니 놀친소나. 그 뒤편에 찍지.
1: 아자. 그래도 아.
2: 진영아. 너니 대리배 용기. 라리아스이.
0: 계속 마세요.

0: ཉེ ཐང དེ ཕི ཐལ ཁེན ལོ ཆེ ནེ དག པ དེ མིན དུ མ སེ ང སི དེ ར གོང སི ནེ ཁ ཆེན དུ མིན དུ ཐང དེ ཆེ ཆོ ལ གེབ ཆོ ཡ མེ ཛ ཕི ཐལ དིན ཅུ རང རི ཤ ཕི ཐལ གེ ཁེན ཅེ ཤེ གེ ལོ ཛ ཉེ ཝོང སི ལ བི ཡིན ཨོ ནེ ཆེན དེ ཡ ཝ དུ རང གེ ཉེ ཆེ དུ ག ཚོ གེ ཝ རི ཡང སུ ཝ གེ ནེ ཅི གེབ ཆུང ཡུ ལ ཁིམ ཁེ ཡིན
1: 마시 드니지게 유락에 총사지대 가지 깨다제 총소스 제장공 범에 예칠대제 총드니에스 문인다 문이 합산치메 용아 자무도 경기 샤도자 팀지 주야 시도 잔라 갈고 녜뇨
0: 제베 나 장고이
1: 나 장고 인인 부서 신다 삼도다
0: 쳔나 콘치 삼등기
2: 老古主要嘛记不起了罗皮别罗用品的可是说生病没别的事都啊叫小娃背起你谈的罗用别胳膊了小娃还吐着小娃还打我妈背着给你死个多啊罗不投票了不要可以呢莫然给爹爹皮呢雷公大他人大去接得别人民都死给你也算吧莫然大朱莉靠最小咱背起没着生皮
1: 听我们两个爹爹对雷公大他人不读生命多，让给钱呢？听这一呢，我那得别有几码事？可把背面学生哎，
2: 开心命多，一年没让给怕被杀死呢，俺就该等一死个多啊！
1: 听这钱呢，要不是他人死点个日吧？
3: 休息，姐，总在这个找着的。阿罗，阿罗，阿罗，啊，大爷呢？咱俩个习俗，阿罗。让到底是对的，陆军训练是咋着不对啊？不都听这说许多？
4: 와당아 소리 렘네라 단동네 고여걸 김이 되면도 아자 고한다 가르사니 임바
3: 리액치도 마주비제 클라스도 호르슈도
4: 탑시 가라레 클라마젠 아르딩면도와 두두치 마젠에 도지 시로치기
3: 사야 가게스메 창주리 샤비 바니 추도
4: 가레 제능아 가르사 오레
3: 줄로네 가라가도 치도 아
5: 卡拉杰尼伊，叫我的姐。你阿没得？康萨。康萨，听人说啦。康萨。你喜欢你看我表弟咋？超多也是，让咱们去三亚多住，你就去用。
3: 真心不啦？让你算不算麻烦？
5: 算呀，可以吧？看到俺看那啥活了吧？其实喜欢你干嘛啥米呢？今晚呢，喜欢你多看那啥个呢？
3: 咱提前预备些个，养鸡的。啊，
4: 今天要求是，俺这个三爹屋里，你们都三年去呢，不就这么回事啊？
3: 呀，快吃快读，别读你妈的用。啊，呀，要喝啥子？
4: 我不急，等到俺吃好多去。要喝啥子？用啊。
3: 我呀。
4: 叫人给俺喝吧，喝吧，有没？我那心给，得送你个休息一下，给俺一下。

0: 디 콘을 장게 양을 렉시라고 다야라시티 스마테치 미유 카림바
1: 샤직 마스베 뎀첩드 메규 다그잡포 경어 다그잡샤 타무데 갈레케 부창마 두스 맵챵슈마
0: 마마르베 카림 카르시오시 디 콘을 장게 니 칼니 유나 탄데디 지 책마르 슬그메베
1: 셰비네 펜도 요스베 아 단단 내주든지 차사없이 선인에서 공시 삼수 시소 지혜 원조 시교시자
0: 시스 소외시도 줘봐 삼시 투비 피터 따라 니에 바 진부 마지 이내 니랑 쇼시 태양유
1: 쇼다
0: 니에 줘보다 자조가 인가 컵동 가스다 니에 니에 능매 탁쇼 증조 마 챕쇼
1: 你最的落地皮你领导了也会中了球嗯这都让我们一起来求马戏你最的家也送了你让了明天中的这些我你最的垃圾让了看不见的拉马戏马戏看不见的钱不送走
2: 这么行不行啊
3: 呀, 地上这样没, 不定这样移, 让开了别,
2: 阿姐,
4: 最最中不中住了,凭啥出念吧?我不拿念了,看那热的。起不来呢,看那地方都有马戏。看不见吧?不定才敢注意。唐瑞,我要去的。把我的地气。你家要是啥经济?
5: 让给车队要钱赚钱不是你让些我听闻你经济要求的没光带你是的苦没但他的差事啥钱下是不是你家让户不借原样的企业都要钱的没多马人旅游地当时的开心是啥事不你能没当的肯定是他是你呢你上把轮中钱的地当那天仓库他去偷马人看一次的七月对的 七月的轮中姐姐现在给的要的嘞你跟哪次要的肯定三三没
4: 七月的你哪次要的呗
5: 哦你朝外头呢地块汤中

0: 콘츠이 나라 김규기 닌가 나지 여르시기
1: 진짜 인기 맞지 지혜가 듣긴 좀 다쳐야디 숙청부 양격이지 마세 기계 마체 권라 속에 딱지 녀셔 거지
2: 아무라 청구도 파시다 간선하게 동제 좀 보다 원래 더 담지 못해 잠시 이내 부딩 가서 럽선러 인지 당조
3: 장로 대비치 你操我蠢蠢是不? 你说穷点点脸，你操我俩全部买记不清嘛是？
2: 哎，我来托他们身边也给皮呢，俺做事他们都管。哦，你让了，你就真没得。是俺们了，土真蛮难的。俺来这地呢，我心不忙不有啥，怕是呢，叫个来不速通知。弟弟，
3: 你过去，俺让了一记有的。哼，俺为来托他们都是给俺主席。
2: 我和那个俺广场古爹钥匙，我你们都注意，错落用的，小了才女用过啊。对。天天开始三点多。既然给开始新的唐诗意，既然给随便学个新唐诗意。
3: 我呢？
2: 我呢也。古爹
3: 啊。
2: 哈。可里天我们了。
3: 嗯嗯。

0: 야 미김비 너 공대 보 미부다 너 공가 봐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보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니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토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하승양천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기 니통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2: 미글라 딱제체네 미그네기 녜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루수리 면제 심주캉탕 잉통센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지비 지심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체제 미그네기 내퇴무유네 신토블라 컹충기무유 로미시 비징 비민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루수리 면제 심주캉기 안지 수덕기 면주치덕 사르도 되유진 계린 빵딩 주영아탕 미그도 장시 무규르즈규 푸르니동와 왕자냠수제유 계시 기란 믹접지 집어탕 미 세번 미통과 믹주튼과 미깜보 소기 내튼 유지 비진 비미탕 대외정신기 믹내 중로 수리면제 심주캉라 펩탕 오열라 카바탕 송캉낭 리펜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탕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슈 사네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화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 앙니추
3: 어야, 생계. 링고 딱지 한국이 니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주 싸움을 도와대. 예, 티대 직신다. 니네대. 니 나로대 직신다. 대. 별을 지내면 도와대. 대신다. 대. 니네야, 수업도대 직신다.
4: 뭐, 대단, 소외 한국이. 진짜.
5: 다양한
4: 자가
5: 기사. 자들의 돌도 주게.
6: 자가 디스스키와 개여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리팡디 배주시단다 디나기 주주조니 영중의 면서리 제장자리에 견 직민도라
7: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6: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팡 배주단의 지호아리 도 세감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주디레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야구지 링기
5: 자야 오시차사
1: 都是要做苦下了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了呀你们我了呀妈妈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姆拉的班的文字也不是那种了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旁冷肃 米住三别我韩立方从康林国小蓝旗给科普洛车卡去韩立方从康
8: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比喻也不多啊你就这样不行不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果得当出来红果的花不起不松长刚把那几个汤刚别说的证明那照顾很巧不多啊

0: 용배, 욕되다.
1: 저 같은 데서 양아세야 가르쳐서.
0: 정말사 단독믹스에 두수선사 칠진답되면도 재산한데 깨담이.
1: 너니 속으로 든데 마시다.
0: 용아, 니에 장 장우창사 세위 랑게 라왕다 좀디스서 톱두에.
1: 니 롱마체입니다. 저랑 니 주디를 하베지를 교담에베 니 진다디 저랑 지게 구인사 니 저랑 초체제 지가 세시베니 쿵하 컬도 비추
0: 비추에 금세 가리나
1: 미고 미만 여세야디 단 니 신의 신수 니 자랑 근데도 배신 기위 그 말이
0: 나 타가리가 당의 매사 소화 교수시도 니네 자구시에나 이랑 다시 들으셨어.
1: 전 시에서 할 수유. 팀을 당게 님 올 때지 초상 저세자. 나 도지 잘 아주. 당게 제기 묘큰 매 봐. 년례 고두야. 년례 그 시에 공스대 강부템 주 토스나. 나라니 무티 냠례 저소리.
0: 용아. 진례 고대인다.
1: 저수신 나무 주실 조이 년 중인다.
0: 시. 요 주시.
1: 용아.
0: 대다 초유.
1: 용아.

올레 아자님과 감사 나 수신이 지결 쉬위베 러저 나이 디콜러 나 빠캬시가 쇼서버 디콜 튀고 뭐쇼 단도 튀스유 왜 안디 장가 나 구베 첩슌을 대사 첨디 오스도 승비 할레 빠캬 제 사브르베 할레 계식 말이 계식 말이 계식 말이

0: 예수. 예라. 여배.
1: 면접세리기 총이치게다 십증외네. 서동 가게 마셔봐. 님칸 77이니. 수고추셔제 면칸 대고 기업지. 야우지. 오늘 비자지. 자셔다. 나도 공신자회에 밀 동 테스팅으로 아.
0: 칭마사. 나네거리 엄자 차차스. 지만에 니주 니제 말아 체초.
1: 잔통도 니제 차가시다. 니퍼율 치제. 빨라 암라 야구스 주의. 수신당 다음에 당고니 암라자 로당비. 무신이 능미 숨제식으로. 배진 도스네 용구시.
0: 랑게 가서야 시모 가르기.
1: 니 로쇼. 라이나 제마레 카체네 허르구르 마치 신스베. 통도 섬쇼라. 네주 하비네. 수수된 자 안탕 고샤프리. 좋았대다. 생각들비. 야.
0: 야즈. 아, 지금 심불라.
1: 지금 심부도 망스도.
0: 아, 심불라. 오늘 얘야라 이제 쳐셔.
1: 小 아. 계속 님 제가 가송 참여 교비는. 랑게 삼촌 마담방아 세가 유르비.
0: 자다 수신 저거 마지. 수신 롱랑고 여지. 뒤균에 미갸야 검제 강에 또 스텝다가 산로마톤베 레그든지 제목에 쓰기 이내라 남이야 로스 되부치 수수 이치 요리 제자라니 주 카체네 담만데 제시마지
1: 장강아 땡초 든제 위에 녀랄 세주 스근 마셔라 디린 유생강 아세가 요니 로직 라장아 누제로스기 돈돈이 자네 의미만 고치야스 뭐랑 오신 로마 주기디 진짜 큰 진유요 마시 녀 쇠바제나 뭐라는 일도 개신부시 취했다.
2: 개신부에? 저, 도모스님에 대해 유시원과 락부추스라 신임인조 대딘지에 뭐라는 일을 지구치고 없이
1: 딘이의 제조 팀무소
3: 은지 아자 줄리, 아자라 지제 제약 바르기과 용비
4: 장님
3: 你也让了天母忙不歇的你让我来切一张我阿家是陪我买的阿家助理看着你也让人独立人家去用啊阿家助理听我年过对了四大爷让大七月点头去玩儿你也今年参不起来读一年年过对了七月了搞到月的时机马上碰到金州一位马姐我做农场时机给蒙古当年故事有了碰不的时段
4: 七月的七度泡沫地，今个二十年老用不是啊。古时候娱乐给泡沫搞不用呀，七度，差不多做最起码几百码钱。七月了农业车票肯定接不死的。这边，公司七月的你制作七九月七十九年可对没穷。一年让胖呀让日些，那些钱呢，做这么安躺过点钱，给这钱用个人。一年让车票又比没上面新个月长，让给点做那我等买着吧。
3: 나랑 직접 얘기 때문에 딜레 지제 제외 바르게 와 주기.
1: 리하, 랑 화주니 봐. 랑게 고체가 주지 위아.
2: 포교세다 하실 랑 다고시.
1: 녀랑 시에다. 코티렌지 보선생 유유자. 랑게 우주전의 소예용.
2: 유시영시에도 수지를 시민도.
1: 기라니 계제 어째시.
5: 是的，去了玉泉去不去接？我可不愿意啊！去了，去了，孙一涵，突然拿出一张，这马戏，你去哪去？我到玉泉搞绕出去，我让啥大大爷？玉泉保密要紧不？你先给，去了几天我过不当过呀？要马戏，先说。既然给我们看消息的，搞绕出去要过去的。马戏就到底，第二遍的看看是吧？第一关我让你给钱用，我到玉泉搞绕出去的，现在前面，一年没让过呀的，上山村民自动的。
1: 听见的经常出了生活者，一年年底，我让这土也没多，年底下天了，年三不到有钱没，就算地交上给新社了吧。
2: 出马去！
1: 我操！ 当个小主的，就真正因，他的。

0: 유슈? 그냥 같이 가면 봐.
1: 자탄데 땅에 유브니 신기. 나 뒤경을 사야 곰심해. 뒤에 우유 제기. 染皮就 다치. 나예 주의.
2: 유슈? 요구도야. 저 전개 랑무 먹을 때 제. 네가 수실 제니비. 나무드메다.
1: 디니에 가선자. 소진이 되메. 네 되부지.
2: 장고 얼 추춘도 미도. 장가 갑샤 미도 존 수치레 다스미도. 도모가 직제. 수식이 니체.
1: 장게 지금 됐어요.
2: 네 세다 노스게. 미티 줄람 제이메. 네 세슈 신규. 네 포율 신자. 아자다 방방. 인지체 토요마시. 아자디 레제 장치도 줄리다 갑주 쇼업시. 세상은 이 뼈치미. 당신이 차고라지디 유전고가 레스웨 테차타 주기 경우 유전기라니 갑치 뉴유비네 뭐라 어윤시에는 정말시 당신이 뭐라 무일린 장군의 폐미 소흐르지리샤
1: 수이하 랑카 좀 좀 갈시유
0: 랑순 샤와이고 워마 선상 예 세금 채쳐 이내 람사니에는 내 마규
2: 마 죽음에 드리는 것도 제대로 다시 내 거예.
1: 소희하, 라냐 지스메. 더더 세지시에는 능이 참무용아.
2: 용아. 상게 더 도미대 조치 워스 봐. 네 주도 제무요. 소 제기도 내 주. 나 다 저음에.
1: 소희하.
0: 제스 미친이 제시해 줍시. 네 소쇼아. 나게 샤유
1: 용아

0: 수 아자 솔라코
1: 계층 말이 로마 군제장지 수사 람사 당린 코바나 도제 계층 말이 로디브시시 디리네소 나란히 나직 밀다 키스랑 데뷔는 나르수베시
0: 문에
1: 유쉐 로디게나 장두고 통스 승마사 얘랑 중문군 쓰시하고 로도 표현을 마쇼 빨아 암라 혼나서 군제 가리유네 나라니 특규 집에 진주르다 가리 나 주저 쓴뒤 메배야
0: 진짜
1: 오 장에 가서 저 쓰기 위해 너 주모 갈래서 너 그봐 용이야 다들 나를 키웠어도 세상 위디게 장에 팔린다
0: 이네
1: 주저고 세번 유시 오허라게 장에 간 다가 치지
0: 용아
1: 다 뒤셔 봉우씨

0: 三年，习子创意三柱子句，扎的吉兰预防八卦脏西康。 루지카발 내화계군이 예공항아 구구주.
1: 림보 딱쟁게 헝고디 권제 칠을 침부인나 땜부제 능멜레 심제 제제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디 메시지 아님도 깔려 겹사 더리 있느니 림보 딱쟁게 헝고지 권제 잠부야고 지기인다 림보 딱쟁게 헝고디 빨라다 아무라르 피부인나
2: 困难你生不干不用不怕这，不过年关又不能行，生死用不得哇。明了大节前年，明年几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外人行去，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堂，迎通参在酿制起，明了几节级别，几心切过比较硬，明了大节车子，明年一年团外呢，先突破了坑穷给我们着迷死。 毕竟避免堂铁外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去，按这苏德给面具起的三十多钓鱼精，开连帮店卷个堂，密度脏兮，木脚子鱼，虎泥冬瓜，王子娘子解鱼，开始开让密热不热气不烫，密三不密冬瓜，密脚团不，密干不说给南团鱼子，毕竟避免堂铁外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 从卡南那边给观众个就人民打劫他，人民娘们能晓得过年批发了各所学三年，他是创建领国的下人，花花丛丛给认真，录制卡巴了，两个也估计，初期俺个俺你出，即顿松也个姑姑，对俺你出。
3: 哎呀，兄弟，领国当今韩国的年老处子宽多啊，得行的。 다른 한국어디 나란주 싸움을 도와대 얘 티에 직신다 니네들 니 나로에 직신다 대 별을 지내면 도와대 얘 신다 대 니네야 수업도 직신다
4: 뭐대가 저의 한국어디 진짜
5: 야 민기비 너 공대 보 미부다 너 공각봐 너 취약스 된봐 고나 구유콜 로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퇴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비탕기 튼제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야미고비타 너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6: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7: 有人用了小学月别，小学毕业了，给领域。卡巴朗查，来我也估计，初中姑姑，古初松三年，那是娘亲郎富康面康去年头不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是卤木菜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菜葱康，老个重点儿童区，管不啷，老个路穷糖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菜葱康。

0: 부디 장게 바니 배야 사실이
1: 바니 잔데 야우제 뉘아 나주랑 양스타가요
2: 아자샤 바니 메가르 치제 메주치네 엄치주부도 야카리 있노
1: 카이츠는 바니 나츠지비 유자지 부디 기근 나치사디 미창메 구유지라 로고 집용 안에 당리 차우시
0: 부디 되다 예바니를 쇼크스세비 디제 체나 데랑아 남갈 피토르다 야 부디 장게 신비베 세쿠레단 속차상마 세쿠레토 유고 체베치 스스가메 콜라 로주지 바니 맵차사 제고 콜라 로지에 해포니지 교부지 마세 바니기 콜라디 남강기 외단 치슈 부담디지 제마라 바니 체너 콜라데 대제 깨지셔다 바니게 공지 이다
3: 나라 트럭 트레일러 된자 기간 좀 도용 도무서 쇼부닝 탄다 그제도

저 가르니보지 자데다 분위기 야고적이 니 그거나 개도적이 다다다니 치주라스도 자데다 전달하다제니에 무엇이라도 이 무의제도 우스베 시위가 오세요

0: 야쇼. 칭핀.
1: 저피더. 나 체비.
0: 칭핀. 머시에너. 수신르 네즈디데라자. 랑비야디더. 땡키시. 이내 랑공세리 제로마 친자. 나 저랑라 삼시칭이.
1: 띠띠문에르베. 저피더 야츠. 친구의 디디네소 내가 후다 체제 루치 심지가 조수신 타도 주기 마세 디곤 내 좀 하랍 체죠.
0: 지스. 상 레가 난 뒤디너 님 드리네소 균도 담고 치바.
1: 균도 담그래.
0: 노브자시시 고조조 마시베. 장 지예 질교.
1: 아.
0: 장다 수신 저와 야우 유니 신규유. 이내 저와 저와시 레가 레가다. 근데 세네 장라지디 공시 제고르마도 수신게 제매 봐.
1: 제단이 저 비다. 나를 굳이 제발 야주 야주죠.
0: 저게 머루 걱자라 증금해 봐. 얘랑 씨요. 지열 당다 공시 통지시라 지고 씨. 저게 그 주시 초마다 신수해.
1: 치시 마시 저 비다. 아니 쓰다야 공시 레프로 선자 닝아레 레네나 겐키 고슈 쵸랑 게 아틴 제타야 하도 닝니 탄다 쵸랑 게가 딱고치 징마리 삼제 엄자라 니르치스 이니니 세브싱 그유 지외 당당 안주 공시 차세미는 시 쵸랑 게가 지외자 레 구치 세상 아 쿠프제브 니 쿠가 통지 체제 쵸랑 로팜 주미

0: 자리 닝지 제위나 소설은 뭐 미엽수다 야로시 야
1: 야로
0: 이네 랑리야스 주의 저저 네 자슴 깊이 라친샤 랑게 뭐랑 로고체산 야스 주의 뭐라서 뭐 깊이 봐 랑초나 주야
2: 나다 저저 시티 오늘 깊이라도
0: 전에 야오쇼 광다 칼라디 녀처전디 계지민 도가치 파르든 비밀라 장초 군사 기란조 스다르 군시 오시 닝버지 미디오 원 조셉의 소중 카비에 첩주 비밀라 송照 요사 미디 십디도 첩주 비밀라 샤방사 교제베 시크 현자디 제디용시 녀라라 첩전 칸데슈로스 레베니 미디 무기베스라시기 이네 랑게텐데 카티샤 도우지
2: 시에스
0: 几个月了，今天了，团长是谁呀？是的。哦，迪卡斯，苏西那个特别接触的用户来了。苏西，
2: 用哪些？你要知道这些啦子，你从多国之前跟这些。哦，几个月了。
3: 你可这段节日么多，做做明白，首先给提阿勇，马上俺来内地个兄弟哥了，叫苏新给打到其他解释，明天阿爹就他们给解释。
2: 让那家子捏起来多。可以，几个月了个苏新撤不住意思，让给转过去这段合理吧。听我叫苏新给阿拉东家莫打压去，等他的经济上么阿有，再啥从头比对。
3: 你若不写都没说，接着什么休息给没多，几个月了再接休息费用，叫人给苏醒了，这段时间可不真是有嘛事呗啊？啊，上个星期呗，老蒋生也到，这不就送生也的，苏醒说不得说我什么东西。老对不起，看出这个什么，起来没得干事。马上叫苏醒给，你可这段时间的这，这不安用生病。老对不起。
4: 对不起，对不起，来玉，电击一遍，你可不对不起是啥？听我让个这边的，这个没得，老对不起，我来喝口语，钱用啊，都是电击的，对最三年公司用钱，这不兄弟给用起的，
2: 用啊，拜拜。
4: 耶。

0: Melin chong gira shiga mienbe pyesho soze la longwa sumjuk thagi lukyu tenhe. Nawe soze ti jirab tsu minyam kongbe ta nyamba larso chichinhe. Nawe pyesho soze tsu rinne gi nyingju kangsi du yue tam. Jenchu nyeboro pyesho soze gyunzin chibe tsu damgyu kangsi lengyu yue tam. Tingdi yiwon pyesho yile zainang. Pyesho la jangbe zewa sheba jenbi shugyu yin. Pyeongchon ningchi melin chonggyere phe chongdeene. Dodeen ta siri wangchoo duze melin chonggyere shigamewa chongzo para parda jile gyazamye. Tirin jenchon nipo phe chongdee tu lebyeche. Riden tu pyeongchon sowe chwe meedu mirungwe gyuche di. Rizom chwe du gyekenki tonglu garbu shiebe zishin shik chwebara yongye.
1: 三年多，哦，节目爱老师，俺们百姓突然多啥啥啥弄，咱们这打百姓突然的六千多，哦，也八个啥七八突然多的，那是了，打点多些，你啥家都，咱们这打啥西木的打。
0: 第六路，我中个端了那边，多点他，就不吃点温泉的。 全家差不多创业了，赚到总统给这月饼，新贵给阿萨的，菠萝乡土结行。菠萝乡土哪在忙了，新能做不月饼，提前给咱了一个月饼。三年天的新作物，新拆不接替，新贵拿错给个月饼。菠萝乡去新贵哪在样，啥叫坑死了给这去月饼。每年创业的配创业期。
1: 对面
0: 那车都来个，建筑你不要塞门，培育的那在他，这不月饼那我辛苦了。
1: 哎，那别的种着少种，这里呢，别的种那还得少，幸福的少的多，哦，培育的新种那么的多。
0: 多点他，这里温州穷对呢，也不特别啥呢，说不说单他，新贵了在江西。 孔尼布尼跟前把米托古巴的事，罗松吉他的路据点被修不所为了在提，金州尼布军将心愿。布鲁香他始终玩了他尼布尤巴马塞，这个巴尔干他中什么月经，恰被他各点去提的，执行他培训具体给我根据米朗图相比去。
2: 야타나쇼신툴로마타용콘사스페나나네나챔보치레나나고오챔보치오테요토모요챔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다위 간주 땡주 고네 다바들레 되는 파르코 고나 되네 올라 르모 고고나 예나 땅아 솔레 제르지 호도 다파르코 주도레 카 몸보 칭알레 헤르테 티노는가 가슈테 쇼그조지테레 쇼그조지테 가 아무 체두 되는가 사잔데나레 다니톤 큐송 세글로레 사잔데날 제레 제두테 사잔데나레 다 효신 등록 앞본데 효그조제 부도텐두 때인두 다능에 효그 조주타 다파르돌레 효그테 졸레
0: 김젠 강식이 겜베 람타 지리 체도 이사르 예베 존데 슈부소베라 제티 밀링키 시그메보 총조로 타르와 이남 김젠 테니 도덴키 제가 덴조타 저와 첨부히 롱어출하기 공 퍼유 참도니 예베 도덴 메도네 메리시가 멤버 총조로 내부 제배 메링기 부모 양조타 제강기 덴조라 결혼에 대가라 김장주 지루니도 주피로로 도덴키 메링토 표쇼 소고 초바타 지루니도 주주로로 시가 멤버 총조의 주미초 외주 초교로 용교로 내리 제디 도덴키 메링 통로 가르베 표쇼 냠레 칸조네 시가르 멤버 총주 강의 유배 튀김 계획이 주민업주 하기 레쇼 네트윈 타주체
1: 어디 보는 거 나 근데 아무 좀 먹고 다
2: 나 안에 숙제 제 말에 이거 로스는 됐어요 야 되고 숙제
0: 제부 도덴키 표쇼 냠레 강 피게 동조로 로람 차지 롱업 중에 하나 레베 중부 치리 원초 전단에 메링토 로고 체바르 레비 진주 니비 튀균에 러게 블룽게 체디 표쇼 소규로 코오베 급제 최기해 제도 양사라트가 청진 나제 최토 진주 니비 강제 미샤베 남메 슈부 소제니 중국의 너럽기 사르도의 체부시 체시기 바타 폐지의 진료 뒤럽된배 뒤게네 표현을 다뤄봤다 대내 림시 표기 캐주 댄배 직내 퇴내 표쇼 퇴 급티류 중요한 서구의 토 슈부 소제 털집 체우에 소위탕 뒤럽 나봐라 등이 서린일의 중후에 표의 침부 시루 시배 나무 잼부 털부 소켄타 장마 도소 쇼나 라소바 소켄 나 그 주시 바타라 공매가 대다른 당시에 그게 테니 타바라 이토도 그 나쉐기 탕게르기 뒤수 쇼소와 표도 폐배 세도이 표쇼니 사제시에네 퇴연배 슈블레 소대와게 표쇼기 교자 사제 대가를 유해진 조 특시 니라 대네 표쇼소이게 직니 슈신 동록가르부의 박배 소바타 니니 제자 세르위에 도시의 체위에 재수기
2: 어 다나네 예웅고 레조 사차 페미지 다 사차나네 예웅고 어 다티나는 그거 다티나는 그거 대고고 어야 제린 해는 좀 응 오
0: 사제자니 도시의 신도 체육의 개무식이 스법 토제미 예동 주기네 시동이게 바르기 뻔히 토바 참당 유사라 기기예 경외 대리 도덴타 세리 원주기 퍼유 참도 전도 종타 바제니 고르기 니모 종토 중 배부유라 변조니리 총결의 저입추 배부시한기 예고도야 용시에 통주해
2: 要么找我也是他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0: 지지 미소와 제기 캐주디
2: 호다 산내 옌돌렌로 테노 파스 어야 허
0: 중군이 미리 마오베 진의 냠제기 기급지긴 tuyun rinpo nyamche ta zhongwa chwe pishum tsogwe mangche ta sakong yi rinne nyatsa yabu tupye. Xinjiang yugu ri ki shukxin ki bagwe shubu sogwe lugyu yueba ta. Yunnan guizhou yue tu bagwa ta nyungme shubu sogwe yuebe. Teni zane ki tuyungong ta zhawa qenpo yuebe. Yubab ta tunju ni xindu ne kechi. Wenya do denji nguwen ne Shubu sowe gyoje yangshue ni tunu karbo shebe zishin tishi.
2: Ta xiog zozege ta gyocha pege sanele xiog zozege gyocha dan jese chi yendure. Ta di no ne tene chisagurako ta ᱡᱟᱜᱥᱱᱟ ᱴᱷᱟᱢᱵᱟᱨᱩᱥᱟ ᱛᱟᱛᱮ ᱥᱮᱞᱮᱨᱮ ᱨᱮᱫᱮᱞᱮ ᱛᱟᱱᱫᱮᱞᱮ ᱦᱤᱱᱞᱮ ᱫᱩᱡᱤ ᱥᱮᱪᱤ ᱚᱭᱟᱨᱮ ᱛᱮᱱᱮ ᱤᱱᱫᱮᱥ ᱠᱟᱥᱟ ᱠᱟᱞᱮ ᱥᱟᱱᱮ ᱢᱚᱢᱵᱚ ᱪᱤᱞᱮ ᱭᱮ ᱢᱟᱨᱮᱱᱫᱮ ᱛᱮᱱᱮ ᱢᱚᱛᱚ ᱥᱮ ᱚᱭᱟ ᱛᱮᱱᱮ ᱠᱚᱢᱮ ᱯᱩᱢᱮ ᱛᱟ ᱯᱮᱜ ᱥᱟᱪᱟᱞᱮ ᱛᱟ ᱥᱟᱱᱮ ᱤᱥᱩᱝᱜᱤ ᱥᱮᱞᱢᱮᱥ ᱥᱟᱱᱮ ᱠᱟᱥᱟ ᱠᱟᱜᱩᱞᱮ ᱭᱮ ᱢᱟᱨᱮ ᱛᱟ ᱯᱮᱜ ᱥᱟᱪᱟᱞᱮ ᱛᱟ ᱥᱚᱜ ᱡᱚᱡᱮ ᱥᱟᱱᱮ ᱠᱟᱥᱟ ᱠᱟᱞ ᱢᱚᱱᱥᱩ ᱫᱮ ᱛᱟ ᱨᱟᱫᱩ ᱨᱤᱡᱚ ᱨᱮ ᱨᱤᱡᱚ ᱛᱟ ᱞᱟᱝᱫᱩ ᱥᱚᱥ ᱡᱟᱠᱤ ᱥᱟᱱᱟ ᱛᱟ ᱛᱮᱞᱮ ᱢᱚᱱᱥᱮ ᱪᱤᱭᱮ ᱢᱟᱨ ᱛᱟᱱᱫᱮ ᱱᱤ ᱱᱤ ᱱᱤ ᱱᱤ ᱱᱤ ᱱᱤ ᱡᱩᱪᱟ ᱛᱮ ᱧᱩ ᱧᱩ ᱪᱤᱨᱮ ᱛᱟ ᱥᱚᱜ ᱡᱚᱡᱮ ᱪᱤ ᱭᱚᱜᱱᱟ ᱛᱟᱱᱫᱮᱞᱮ ᱭᱚᱥᱮ ᱪᱤᱭᱮ ᱢᱟᱨ
0: ᱛᱩᱱᱩ ᱠᱟᱨᱵᱮ ᱥᱤᱝᱵᱟ ᱛᱟ ᱥᱟ ᱨᱮᱡᱟ ᱱᱤ ᱯᱷᱮᱥᱚ ᱥᱚᱣᱮ ᱡᱩᱡᱤ ᱢᱮᱡᱟ ᱣᱟ ᱠᱷᱟᱱᱤ ᱛᱚᱫᱮᱱ ᱛᱟ ᱥᱨᱤ ᱵᱚᱱᱡᱩ ᱠᱤ ᱛᱤᱨᱤ ᱡᱩᱡᱤ ᱛᱩᱱᱩ ᱠᱟᱨᱵᱮ ᱯᱟᱜᱣᱟ ᱪᱮ ᱛᱤ ᱯᱷᱮᱥᱚ ᱥᱚᱣᱮ ᱛᱟᱵᱟ ᱪᱮ ᱡᱤᱱᱡᱩ ᱱᱤᱵᱤ ᱯᱷᱮ ᱪᱚᱱᱫᱮ ᱱᱮ ᱠᱮᱨ ᱭᱚᱱ ᱵᱮ ᱛᱩᱱᱩ ᱠᱟᱨᱵᱮ ᱯᱟᱜᱣᱟ ᱥᱩ ᱪᱮ ᱱᱟᱵᱚ ᱛᱤᱨᱟ ᱢᱮᱵᱟ ᱥᱚᱥᱤ
1: ᱟ ᱤᱱᱫᱮ ᱥᱤ ᱱᱟ ᱤᱱᱫᱮ ᱡᱚᱢ ᱢᱟᱞᱚ ᱯᱟᱨᱤ ᱤᱱᱫᱮ ᱡᱚᱢ ᱢᱟᱞᱚ ᱯᱟᱨᱤ ᱡᱚᱢ ᱢᱟᱞ ᱤᱱᱫᱮ ᱥᱤ ᱛᱮᱱᱮ ᱛᱚᱢᱟ ᱥᱤ ᱛᱚᱪᱤᱱ ᱠᱟᱵᱚ ᱛᱚᱢ ᱨᱮ ᱜᱚᱨᱤ ᱠᱟᱵᱚ ᱨᱮ ᱛᱮᱱᱮ ᱱᱟᱯᱚ ᱤᱱᱫᱮ ᱛᱚᱱᱮ ᱭᱮᱱᱤ ᱢᱟ ᱫᱮ ᱛᱚᱢᱟ ᱥᱤ ᱱᱟ ᱱᱚᱝᱪᱟ ᱡᱚ ᱯᱟᱨᱴᱤ ᱤᱱᱫᱮ ᱥᱤ ᱚᱭᱟ ᱱᱟ ᱥᱚᱜᱩ ᱤᱱᱫᱮ ᱫᱩᱡᱤᱱ ᱱᱟ ᱛᱮᱱᱮ ᱚ ᱡᱚᱱᱤ ᱚᱭᱟ ᱱᱟ ᱢᱚᱝᱟ ᱛᱚᱯ ᱫᱮᱱ ᱱᱤ ᱞᱚᱪᱮ ᱱᱟ ᱠᱚᱱᱥᱮ ᱯᱩᱜ ᱪᱷᱩ ᱪᱷᱩ ᱠᱚᱱ ᱛᱮᱱᱮ ᱱᱤ ᱞᱮ ᱯᱟᱜᱮᱱ ᱦᱤ ᱛᱮᱱᱮ ᱥᱚᱜ ᱡᱚ ᱡᱩ ᱡᱩ ᱞᱚ ᱡᱩ ᱦᱮ ᱫᱮ ᱛᱮ ᱫᱩ ᱪᱷᱟᱠᱤᱱ ᱛᱚ ᱢᱚ ᱪᱤᱭᱟ ᱢᱟ ᱛᱮᱱᱮ ᱥᱚᱜ ᱫᱩ ᱡᱤ ᱡᱚᱱ ᱫᱩ ᱛᱤ ᱥᱮ ᱠᱚ ᱡᱚᱞᱩ ᱤᱱᱫᱮ ᱥᱮ ᱜᱩ ᱥᱮ ᱛᱮᱱᱮ ᱠᱚᱨᱤ ᱠᱮ ᱚ ᱭᱟ ᱛᱮᱱᱮ ᱫᱩ ᱥᱮ ᱡᱚ ᱡᱩ ᱡᱤ ᱪᱷᱟᱜᱤ ᱡᱚ ᱤᱭᱮᱱ ᱟ ᱛᱮ ᱭᱮ ᱨᱮ ᱛᱮ ᱛᱤ ᱱᱚ ᱫᱚᱱ ᱞᱚ ᱠᱟ ᱵᱚ ᱫᱚ ᱛᱮᱱᱮ ᱤᱱᱫᱤ ᱡᱤ ᱨᱟᱫᱩ ᱨᱤ ᱡᱚ ᱥᱮ ᱤᱱᱫᱮ ᱫᱚ ᱤᱱ ᱫᱩ ᱡᱮ ᱱᱟ ᱛᱮᱱᱮ ᱫᱚᱱ ᱞᱚ ᱠᱟ ᱵᱚ ᱠᱚ ᱥᱚᱜ ᱡᱚ ᱫᱮ ᱛᱮ ᱡᱤ ᱛᱮᱱ ᱡᱤ ᱥᱮ ᱨᱮ
0: tsama suyo tsarobe tsishingi pabwe tegara shubu soto kime. Tadon lerim jik gyugu yiyibashi. Kangchon sadoyo pyusum sobe niwe la tenne nigam donggu yiyibashi. Nigam tangche ngoy su shubu sobu tsubi yiyibashi.

0: 这样子你是这样的呢就住怕了可入去了这么猛哭的就车长站就对呢这怕了满看了这么猛哭的就车长站过呢来我你怕了如此这么猛哭的就车长站就送呢来我你怕了生你去了南塔你人心南提就车长站出呢来我你怕了 허리 남타니 림시 쯤바밤코르규 초장자게네 레고우시팔 니말 쯤바밤코네 림시 남티규 초장자구네 레고우니팔 가르종라 남티규 초장자죽지네 레고우니팔 게게라 남티규 초장자구네 레고우가팔 초친라 카슴세팜네 림시 차바슴세팝규 초장자게네 레고우가팔 샴라 티미 종타 총대 카지기 넘시군데 쓰러나 모튜네 게나 총키르 카지기 넘시군데 쓰러나
1: 조도 정미지 칸기 로드슈기 트리니 페드 숨베 체죽드 레사니마 튜다 남지 신군 데브레 아주 태진 코로 치료 팁시 치시 틀롱당 채무탕과마 샬로탕 토노규를 롱진 코로 노창탕 창세로 쿠도 롱부당 시크샤
0: 스마트인게 인공키 넘시오드 슈차르
2: 지딘디 지점 개치니야 아메 챔즈니 슝터미 아무라 코너 원웨이 미세기 퇴친디 로이파저 디저함티 콩르피니 키기즈와 쳔바치 함티 딤쇼치웨 콤보기업티 대신기베 초나 시용라 함티르 제과키 뉴브디엔유베 티웨 딘자치 아메 튜친키 미세 콩체고 니게굽주고구라 함 차치뉴나 차치 비교탕 무이창고 니게굽주고구 옌키 장외 뉴좀낭치 로이파저 뷰리도베치 비교히 제고 튜츠니 今天是被切你是这样的金灯阿伯切中一盘长波了切西月呗我了陪呢我了陪就行阿姆拉尼安村每次地儿出街今天去夹点体验罗一盘春那么去阿姆拉用七零年没用为明天修想起这年阿达些年罗一盘春求用从刚拉陪伴各自修直到卡伴来我也估计处处记处处处记
3: 야메 김베 넘쿵 디부 메바타 고나 구유콜 소기 야메 니 춘춘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2: 칭비 당니 나녜 디 당키 칠레 셉슈 디네 시인라 게용키 규지 총다 시갸힌 편중수 로주 연키 총강 인베 체 인베 토로 대비 이치 낭초
3: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게급키 치와라 기유베 야메 나츠주시 시
2: 지신키 닌주 장례 주베 면주티 수푸르나 숙탕 쇼르균 강야 미베 토니 꾸니기 너콩 상토 원튼기 릉교 탑랑키 민초 너콩키 자와르게네 네 년체 시투라 면주키 규심낭 컵갸 미구라 너콩라 심피 주미구탕 너콩라 샤주 양치 미구베 대신 잠베 고네 네 년체 시투 체릭탕 튠베 고네 너콩라 장자 체디 네부탕 년체 키 너니 장세 체네 야메 겐베 고나와탕 古有空我索起那空没得我拿错用牛茶给用途亲笔唐土撇汤人民托亲笔路面去娘林堂人民托拿东普尼娘林切求别也免你去吞起脚不亲笔唐土撇汤云通也免你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1: 어머, 김을 심부디 가리 김을 해.
2: 빨라, 얘 마 슈르구유다. 빨라 기란게 마디 렘바 가리 임바지 티브난다.
1: 마디 김을 심부지? 장무장경제 댄디에 웨세그 마리.
2: 웨세 마 나리 빨라. 빨라 기란 시난다. 디나리야 뻘레기 셰세 짐베 신마체. 텐도 디마 장무장경 임바마체 디마 라리야 유베 치심스도와.
1: 웨세그 마디 로니 슐라도 침베 레바닝 버치 무메리네 슈샤라 데스베 마디 무네 양도와
2: 세세 집에 퇴제 인자 퇴제 소재기 차게 이내자 퇴제기 토담이 이내자 집에다 미자웨 냄부시어리
3: 웨세마 세세 집에 당장지마
4: 누구디그 우연 행강 잠기 웨세르 마르 딥송캉 허가 총기를 총세가 고다 앙게바 웨세르 마르 딥송캉
5: 야 미키베 너콩 티브 미바타 너콩 카바 너추 약스 됨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드 로스틱팀 제모도과 소기 야 메니 츠트윈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6: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 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난 갑갸미고베타 너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7: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셴슈 유베 셴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당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기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탕 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8: 타이디숑 로살베 힘팝치고 타이디숑 치비엔 캉카지라 고르쿠치 고불레 쮸미게 니가지신 군디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배 강조 시발 피규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락다
9: 뭐지 파주 지골 함니 지골탕 양규 강탕라 민네 주구 체바시인 섬디투라 지고게 뉴버덴 유배 상외 덴버진네 제달 고투라 뷰싱 딤시 치웨 콤바 윤진 뷰양 갈레 크그미 티웰 함물라 철주탕 티두 고투데 뉴버덴 유배 닥제치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들 찬이라 고릉압기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8: 타이디숑 로살베 힘팝치고 타이디숑 치벤 캉카치라 고르쿠치 고불레 쯔미그 니가 지신 군디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배 강조 시발 피규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락다
10: 야 자가 기사
11: 자들레 돌도 주게
10: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 존에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된 지민도라
12: 자나고 야부지 체리
10: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호아리 또 세감을 죽자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스 딜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다나 최야 부지 링기
13: 这样我是查查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别去大家的韩立方给吞下杀的日的去了呀你们我了呀妈妈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妈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种呢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素
14: 미주 삼배워 한리팡 총캉
15: 링골 샬람키 계급 록체 카트 한리팡 총캉

뉴르키 쥐 콘조리 표대 안비 멍바오이 자자 가지더라 치 쪽슈기 토니 자자 신도 치우에 막든 이제 벤진 고진 두고 덴비 니베 차도 퓨그그이 탄섬의 내주 자차도 치 히말라야 루주기 탄섬의 용외 진주가 티 타자 머리 서구기 부생타 잔다 가르지 진송치 튜티 이치 편종기 사자카 제도 막야기 자자 뒤를 립 원디의 중국 감세초 신식디 편종의 지리 동자 여비 닝보르 여비 예롱 퓨리 먹공기 칭마지게 비지규 근동어 중국 초주도 진주시기 임마타 차그드 먹진 차고치 중국 스시시미 실누모니소 퇴직도 마야고수 테리 미유직랑 여번디 임마타 테리 중위 진주 독수 시엔 칠비시엔에 계급의 대자타 미리카기 투몽 김시 송주태인

제지 카송 디니 사고 뇽비 닝추 상비 워 소차 테니 샤르게 초소 쥐번다 편종게 위주도 여비 하사라 쥐르비 인지 진주마 하사라 쥐급 쥐그 니기 사자시 인

이마기 계제 숨마기 고군님도라 항상 김상 상마리 미타마리 되니 인지 진주마 고구 제비 먹주 나슈 이마기 몸이 송동사 루루스연리 계제를 타고 마시 추공 천진치 총송 망마 진비시 계즈 카송토 7등 지구총 라도 더지타 편더지 결위 표마기 라도 팅접진기 고전지지 외비 임마 고모도바타 타라 표마 납결리 사미바티다 리딩리 총 계지 유기 지역에 다와지나 이마기 하사라 파괴체마마시 퓨산의 시중기 화지 칭이 지어라 민다 외국기 튠디리 계용 미마 광저 첨불라 칭기르베 지든비 편종리 중국

Chedong gu ge chuk chi lue dawa chuk chi bara, chak pa lue sar chi ne zui pen chong so kye gom. Pe du bong di gong zin, chen chu chen ki tie duen du chi bie sa du yu kyang mi lam xie bie na. Wu chang wu lang ki ne zui, tai wu ca gwa gyu la sa la cha. Nin sung gi ji, ne zui pe ku yong la kye gom. Pe du ching ma ki sar chi bu gu tang du lang li. 신기럽게 변종 원규를 제주 죽지 시크유 개콩 전주정기 스란 칭마타 냠토 중이라장 디치니 보이 신주 신자당 튜티이세 튜릅타 미겔기 레왕 뽀바르가위에 중이라 네거 신신체모 순중상기 당위에 루팅식저러 공기 칭시슝기 폐두룬칭기 권이 매버 수연리 변종 된주병을 고사치 중국의 급인중 중앙시슝기 터송병 구지타 낙동체주로 통하장침부치 터송병 대단리 중앙시슝기 탄삼서구도 왕자주의비에 투습기 미즈르 계급기 소유타 편종 회리 규제 난세 신경 카타 잔염 인신 진중 선의 미리 카기 접시기 내가 탐지 난공 신진기 최고 나도 벌리 공미 계급 뒤기 계정기 민주주 민바라 진 계급 뒤기 조르강 리공기 레드은 참마 난공 신진부의 지령 것 같아 제르 기시지기 판기 샤모도 Pyeso Lerun Juzuk Dumasi Pyeonjong Tuenjue Bunri Zulie Pyeodu Tuenjue Bunso Ki Bunne Zuku Kyabdachi Zhongyang Sishung Ki Ngasi Bar Songto Gyegebe Dawanta Ngagong Chasang Songyo Chaju Ti Lengen Angtang Bursha Meser Gyegebi, Pyo Sane Chukyong Chigab. Nyen Sim Kwokchang Kien, Yinji Zengi Rinlu Ki, Parche Mangbu Sueto. Dalata, Benjin Rinpuchi Niwara, Gyewa Suene. Pyonchong Dini, Yinji Shoka Na Chukyu Dongsam Jangde. Zenzu Ki Ham Sim Chukdabchi. Dalai Lama Guzhen Chosongba Tukdin Gyasunyi Benjing Guzhen Guba Chukin Nimali Gonglu Dunghi Jebayu. Benjing Guzhen Guba Gonglu Jurgu Dagdala Pepkya Gyalonghi Dongba Shumi. Yinji Zengi Rinluki Zhukxinwo Gyalu Warakhi Tumzi Debata Zazi Chumdun Chewe Kongnamni Wara Rimxin Gyawatun. Chedong gu di niza song lue lung ju du, ri lung kun tu kang po po ta, cien mu gip sung wo. Benjing gu zheng gu bie, gu gu ru chin li, che zhe cup su du, qiang za dang to pe po ta. Tien li lan zhu ta, xi an, tai yuan so yu, bi jing le pie. Lo ji la zhu xu na wei ji, Benjing gu zheng gu bie, 记录七东古建尼这样的路路必经脱偏角而出。各地的北洋师兄给新进前目演别曹坤去，各地的北洋师兄给新进前目演别曹坤去，各地的北洋师兄给新进前目演别曹坤去，各地的北洋师兄给新进前目演别曹坤去，各地的北洋师兄给新进前目演别曹坤去，各地的北洋师兄给新进前目演别曹坤去，各地的北洋师兄给新进前目演别曹坤去，各地的北洋师兄给新进前目演别曹坤去，各地的北洋师兄给新进前目演别曹坤去，各地的北洋师兄给新进前目演别曹坤去，各地的北洋师兄给新进前目演别曹坤去，各地的北洋师兄给新进前目演别曹坤去，各地的北洋师兄给新进前目演别曹坤去，各地的北洋师兄给新进前目演别曹坤去，各地的北洋师兄给新进前目演别曹坤去，各地的北洋师兄给新进前目演别曹坤去，各地的北洋师兄
ཁྱི
极乐七东古的尼扎别罗罗孔明师兄南京土著为记罗尼巴拉陪所欧元天刚铁铁朵新京康莫所著尼巴铁布卡塔展念银罗铁里南京从一个健康栏国大交松那约别北京多家对边境团聚出租的边境人不起北京多修林恰列那瓦他所谓欧元天刚铁德国组织唐林许乔瓦铁里边境人不起偏重给屈辱共进给让用那部温度把它记中央理工局就是一年这温度图把它你我们是兄弟扎当边的偏重他每天能在这话疼死给我给谢谢

표수 오윤 생각 통말 수비 급수 달래라마 고진 조선비 표산의 시중과 중앙 시중 와르기에 대화 서도 동치 경아 지우증아라 칭아 민아리 표주 난린 그디 토담 차지 김보 로상 아빠상라 처이진 달래라마 고진 조선비 처이나 정인이 고민 시중 통말 수번에 타바라 인지 전제 링루기 함심 세부르시 중외 콘서트 저와 정말 지리 중앙 시중 타 예자르 체유 뒤즈 원바라치 난징도 류만 칭기 미세기 김상 겹종 타 기이기 레처리 중앙 시중 타 회산에 와라 핀유기 제삼더비 뉴버트 团体空人你毛病团队呢偏重他这我前边中央给密色朋友去入偏不前不团记录启动古建你自古略压个了南京孔明西兄配色欧元天干起配给团大体心色不前不穷去提一切因其密色被为都是我中国他压个了给唐三所举行 Timasi Pemagi Tuxula Dendi, Zhongyang Ki Shukin Tipsu, Chundu Dongyu, Nian Sim Jiang. Gopti Lu, Lo Ni Zesum Yinbi, Liu Manqing, Kuomin Sishun Ki, Ponya Chene, Pedu Pip. Tuti Nesun, Kongi, Zhongyang Sishun Ta, Pu Sane Warki, Jawa Sabdu Dongwe, Ginji Jibu, Cha Tu Kuru. Nanjing-ne Lhasa-par-ne Gazi Sindu-che-we Dui-shu-si-yi Chuan-bu-je-zam-ki Azu-kang-ri-ne Panya-so-wa Pyo-du-gyo-si Lembu-nyak-ji-ti-yi Ne-ti Chan-yum-sabu-to-zi-mi Nga-tong-yen-sing-gyo Solong Gwenbi, Kong Zhu Qieting Zhe Le, Lu Shu Mangbu Se Zhuo. Nam Xi, Yungto Zhuo Mang Wei Kara. Lo Shi Bu, Kajara Puyu Suba Tan. Yang Sarbu Yubai Kara, Tu Nye Me To, Kong Zhu Tuen Si. Sabsa Ma Chi Si, Song Nian Chi Si. Liu Manqing ki ngar song ge de ren sam la dong ge chuan nang se bu mang gu jie yong ge di di ce suo keng ri tang gu ta zhe wei zhi xu xi yin ji le qi dong gu ye sun zu lue ji ga la Liu Manqing ta jie bie gang ge yue de zuo qie du si de fa sa la jiao ro 达赖喇嘛古镇交通把他衔接穷吉隆江边努布林格索萨城里达赖喇嘛古镇交通边七十一天给工资送不点中国文所西顿吉吉鲁用我切就你你也热我赢因此为年纪上把他东三强我铁边脱得借钱的呀 偏重了中国卡车都没认为大王月不三不如对于共西路极端民天哪车都不用我切鬼民天地这边拖不起呢卡拉地接把我拉斯拉刘满清给请啊陪给古扎龙下了多些次接了成不许我了请 龙虾的鹅对所有罗林的庄园园结合多起逻辑偏重所求是一九九七规格比规切破供多数给国金我潘面穷

0: 야, 씨, 그렇지 송. 야, 알아 딘제 동네 여러 배. 다 못 동다. 못 동씨.
1: 알아 돈 봐 가려래. 선놈 얘네 돈 내 봐.
0: 어, 용아 용아. 야, 마두다. 마두다 씨. 저 죽이시다.
1: 나 죽어면 덜 하마서. 부제 부나마. 부나마.
0: 마두다.
1: 야. 상마 친수. 수세제 깨지시하고 매 하고금인도.
0: 되다. 자스도. 다동 말해.
1: 나시메. 나시메. 르부 탕세이. 아. 담모리.
0: 아.
1: 방치를 잔리펀도 마시.
0: 다니. 자 알아 가서 동 위내자. 자스네 멋스네자. 자디링아 제가 용제. 미디 꼴치기 대비너. 아지 잔 크시어라. 야, 니네 출동다.
1: 리펀도 리펀도.
0: 다지스 용고 마시다. 니네 출동다. 라탕.
1: 리펀도. 然龙拦下。 Molin, ran le zidun tam nyu yu be.
0: Kare.
1: Zidun si yu.
0: Ran kar si yu.
1: Zidun che. Ran chan si gyab, bugu ki che ne. Zidun tam nyu yu be. Jen nying ge, chib nang si. Tong ya me ba, sim ya me ba. Lu ma tong be ji la di, ran le yu be.
0: 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是俺也
1: 李芬到我年年包给得不是隔不提对我可苏懂不得能行落群居矣奋斗给我我你男子开车车去可苏懂不得我了枪是给不得啥我你西别急了可苏懂不得我了别为人了我你个不顾可离可离擦龙穷不通街那么样卡车个没事一年级了奋斗倾诉美华爹姐倾诉请别你们的那些可有可有名度罗继庆可苏东坡牛党罗尼庆可苏东坡没多些罗松庆

0: 아마 뉴드 내부 총조시 내 먹어 넘는 용 그지베 이내 다는 내내 줄직 되다 是吧 황링은이니 강부춘 주직이나 상가 접제 되게 내 총의 차 주민도 부근데스 냐오래 아
1: 진바 ranchi zo gan la lo kha xie qin zha bei de bang la ran cha xia ge tu ne me ba suo tu bu guo ji tan de niu dun ju gu ran ge la qi mi du ge ne tan duo niu jin xi tuan ga xi da la bu zhe zha zhe bang ga nia zhe zhen gu ne chong guo qi ge ji
2: qiong shi da lin ni shang an zu qiong mi peng nuo bu zhe ba ta ri niu zhe de shang ge ma da ta ju qie tu mi du xian da su xi ge pian tu mi du a qiong shi zhe gong bu qiong shi ge da
0: ama ama
1: 春风兄弟阿玛长给娘嘛是呗春风官羡慕不过阿玛陪亲子年年不一你牛顿阿玛陪亲不是的黄历给谢天是可么情况给谁爱牛顿拿了七千美呢这个拿不过过瘾死给阿玛长给新大三妈妈的牛精三妈妈是懂的很多牛精官羡慕去年人给是提过可是黄历给牛精给杨陪亲不一呢不过年再想年一百啊见吧
0: 让你这车给三百余了没让你这车给有哈款的你也让买给你用用用啊用啊阿妈这人家跟这些人阿妈让给雅琴马了吧用啊牛顿没让给让你雅琴马是走八百让这些我给你们都出去挖着

아무랑게 운에 잡고 지니메베. 다오나 디리소스 참종종 제도 미 아무랑 배우 주고 주베 아. 주베. 용아, 내 배우 주죠. 용도에. 다 뒤숭에.

0: 저 바지.
1: 장우야, 허도아. 허도 무화지. 내가 보고 왔을 때 지금 말해. 우리 자 신내 주도 지금.
2: 네 한국 사람 말도. 네 해보는 말이.
1: 네 가서 그래. 수익이네 수부를 쓰기 위해. 쟤는 부디 계속 나랑 했어라. 나야 지금. 네
2: 함사라 아빠. 네 난다나 변 넣으셔. 부디 안 먹어. 요
1: 샹요. 나 지금 그야 쇼치. 따바부 칼키 제 지금 그기. 다디 정말 가서 임봐.
2: 뭐와.
3: 기라니 승겸 누베 워스리.
4: 아마 글쎄 뉴뉴등 아무나님도 치매베.
3: 아마니에 봉아 소토는 해봐. 참친주 소모토민도.
4: 아마 아마랑게 소접수 야수 야수.
3: 소겸녀들 링링지. 빔족 유놈을 안쪼. 링링게 보기냐야 캐린스. 황리. 디리니에 계지 세브시 얘기. 장원의 전방을 가보유나. 네 공급 최고야 개민도. 이내 장게 뉴던이 야고 최고유. 뉴던의 선두면나. 지금 마사. 네 람퓨나마 캐링금에.
2: 카리. 아무랑게 보기쟁아 다 성 예구이베. 아무랑 속배고 미랑 장원의 지게 피해라. 아빠. 네 아무스다 라 개민도. 나 보고 이쁨모.
3: 관이 두게. 황리. 你妈 장태인다 陈香给 부케장아 직직归가 체주 안냐스 진유 여러베 니에 창자 롱조 카리네 균유유 황리랑 소르질이 시유지성부도게 부과가치다 젠방가 소프트 그제소선 뜻이
2: 창조 육모 니라키 무소 당랍시나라
1: 시그동나 카줌다
4: 아마 어디 갈사 링링게 부고냐야 내급 잠시 제망의 응운사제 무역사도스나 마랑치는 수위에 되네 봉아레스죠 부가주인의 소도 봐
3: 그리스 벌써 세모어 장원의 포교이너 차중 어머 비다
2: 나 민신단 항시라 선유메다 이내 장링링러 나 드리는 원내 항상수 링링사디 직지 마셔 봐 젠방 보고 따도 지키 채수 아무 종족에 육샤다
5: 我是马亚青牛女子哈古月，今朝还是些年大他爹妈的，那俺们是没得很这些年龄了，相对全部少人，很多也不跟我们说了那么的点子的。让行三个月呢，黄大年三个月的，爹做上忙黄大年也真心接不住，三不是懂的，将年龄跳过宁波永明那点过的，跳过宁波永明的，没人给他妈些还这是呢，永明刚开始了些的是。年前的这人的嘛是，年永明呢也准备十七月的。
3: 对的这。
5: 年过呀，就不得啊，开始他们家多，肩膀给啥事也没丢那边么做事，肩膀没很这些啊，可没手机这个嘛的，随便么做女人些啊，人家现在年就么准备这么的，准备十多。年代呢，你做考古钱不有赚些，没有那新圈的那么松啊，二凤那些那个呀个，是吧？
6: 说二凤是你的过生日卡哟，说木林和你黄大妮的黄大妮不？
5: 出门特别说些我那一看嘛的，我那的牛排烧了，这，二凤，让给，刚过了破旧人的话，嘿，这，这是吧？啊，这，我从多些上面的，
6: 好吧，可以要这，过年可不这呢，年底那一年年糖心是，
5: 啊，这，这一下，这一下。
7: 阿凤，罗永斌，让阿妹一顾下，前菜接不下了，等到不准备准备一把，过年给民安群去做下，做完让他们一把，等到让过节给，让罗群去买的，说是给给，等到三东四楼下。
8: 来，阿妹，过来嘛，先用的个。
7: 让阿妹，
8: 快些送。他那阿爷用的。
7: 정배는이렇게합시게제잠안드시기하아직가로부지배서로된소리배차샤이두게고주셰바윤제도말링리는시과고침부매링리로가제네젠방부따로지도도젠방가로레수센치도기마야드레치도문도잼민찬스겹사브리다니쿠닐드시민도쉬야문도
9: 그지, 네 봄티 신의 삶 고업자. 랑게,
0: 我是你三天这些当红的，所以说你啥不去接我了吧？我这里有个男的，老子把沙发卡些裂死，熊把人都卡不进这洞，你让进我住去哇？
5: 用啊，爸爸让看你去。
0: 哼，哦，让阿妹同到对啊。
5: 钱的爸爸。
0: 我可接送。
5: 啊，咋的你？
0: 啊，自己，你给我举到睫毛膏。
5: 你钱的爸爸让叫什么大姐留下？

0: 너 윤배. 어. 도스 내년 갈라서 와 친구.
1: 야, 갈라우유.
0: 가사니 발레시에 무수게. 어디 투이접제 전방 보고 대인.
1: 님 짐지도.
0: 도스 내게가 종이 전에 유나면나.
1: 다당아 고려나 야주용도 제만다 아자다니 접지고사.
0: 야인 갑자기 오도게.
1: 부군이 하러 제만 주스기 없다. 도와주나도 라버지 하러 제없다.
0: 어쟁 아직 따가 주기.
1: 주시.
0: 마무랑 갈라 수지 소아.
1: 주아 진짜 교수로 오시라.
0: 용아.
1: 둔다 가르치는 아시오라.
0: 용아.

0: 아자. 돈도터도 비주 된 거 유베. 네가 배 사비 뉴스 와.
1: 쇠랑 관치 자샤.
0: 네 좀 두게.
1: 님 좀 두. 두다. 메도디 님 좀 실례샤. 뉴던르 젠바. 직전의 제마. 제밍 부고르 젠그지.
0: 안에 제안 요 섬섬 데르스트.

0: 영아, 쟤나 칼라딩님도 키교 아.
1: 영아, 아자, 아자 링링 오늘 심 상부시도, 아자다 둘러면도.
0: 장이 심 상부시도. 얘들아, 기란이 진중 쟤나 딱다지. 不过 갑이 얘들도 심 상부여지.
1: 쟤밍 不过 갑이 쟤, 심 상부여지. 아자, 얘 고쳐서, 간다 쟤밍게 수도 안 고쳐네. 예쌤나 재미마도 매.
0: 二凤, 당한 주 재미, 니만 능신 야구대 대민도, 니 두스란 셰우, 가상한 주 능민양 좀제 클라스듀, 장태인게 죽신리년제, 남산 딩매리님도 친송아, 재민게 구지그 보모디님도 친제, 수수의 아마시다 야칭민도.
1: 니 코라니 지도 서브 유자리 양말배. 직전에 코란이를 보고 청소나 띵밀리게 롱딘데 된다 한 말이
0: 예 다가섬기 제자 군이를 강교 보고치 총으로 쟤는 성부도가 란쉬다 별미지 니에도 저와 같이 유네 보고치 이하를 투쇼다는 거봐 용그제 제 말이
1: 응응 아자랑 셰프다 그리 지마 아자랑을 보고 같이 유네 니에 따라 제죠
0: 쟤는 언니 독스 땡키인다 지마 랑을 보고 기에서는 니에 냐로 제거 아
1: 영아
0: 야 여기서 등도 제유
1: 나도 샌지바
0: 야
1: 아 망자스 망자스
0: 망자스 쏟아 망자스 쏟아
1: 어 다 제스 제스
0: 등도 더 슬로인다
1: 다 매매
0: 어 야
1: 나 단지 격자 세제 용비
0: 격자 쏘 아
2: 메리
0: 제미
2: 남자 차 가셔서 나 고가나 총소유
0: 등기 소소가 비밀 조진 경아 차가 리지 조응아 주 차땡 부재 거치기 텐도 창스다 보스 치경게 이지제지
2: 할래 보기야르 저한테 정말지
0: 진짜 과 용제 차샤 주고 삼는 도제 유제로 마버부지 장주저 능신 전에 용마지 장주절 되다 보고 갈래 가서 숨면도 저와다 차샤 가게를 따스민도
2: 장시야 다 전에 당도 보고 좀 해보자
0: 지마이 기미
2: 가래
0: 니니 사라 제대
2: 사라해
0: 어 수소 갈래 수기 요마지라 기급 레강에 수기 요마지 두스인다 야 저시드다
1: 아 심부도
0: 심부동아 야 라시다 창미에 남아서 니에디 미이야 보고 수수 약체브지 이내 라슈다 나준아 남 막고 던제 요리 지레 다스 메든 제 근제 이나
1: 지만 차 주리
0: 장게 링링러 나 클라스에 차다가 용고스 러아
1: 용아 쟤는 알게가 죽인다
0: 어
3: 겐리라 디에 오 구동 숨주다 발렌 숨주예 어디게 님도 좀비는 핀부 역시
4: 진다장라 야주 나도 삼당로 야주 아
3: 아지 계란을 송초는 나 송초다 해 가러리 나나 니니가 핀더 역시
4: 진다장라 디 송송무이 발렌로
3: 지 다시나
4: 어
3: 쟤는 클리피고
4: 영아 영아 제마 토요
3: 제마 제요 제마 송송과 송송의 셰바교시 아
4: 영아
3: 뉴턴 진규실이 신부도 왜 아 신부도 에 아시
5: 야우쳐서 뭐야지 제가 봐제이다
3: 랑랑이 왜 이렇게 잘 쳐?
5: 그냥 왜 줘봐 랑게 구동다 발레님도 좀 지금 사서는 랑 봐제 와
3: 황리 랑디 这 신경 요소 别 니가 랑 잘라 손으로 신에 도도 님 왜 이렇게 랑 디영이 수 손가지
5: 이 아방 인과죠 아방경은 니 겹지 체육 삼아지 别
3: 랑 한번 사보신 这 신경 요소 别
5: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0: 你, 你, 你, 你, 你,
5: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0: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你,
3: 아마 야채
0: 地盘鸟西。
3: 呀，小妈，
0: 黄丽的那路行马日，怎么怎么去啊？呀，怎么怎么去？龙马去啊，龙马去。
5: 我也好多，
0: 人还是有啊，不过娘不跑，娘约着呗。他可让不三心马通不了。
5: 俺来受苦一的，俺还有么生你对
0: 的？你这一年不给娘不跑，娘要着呗。他个咋不？爷爷，那不问我姓我？爷爷，说是，爷他说，看你啊。
5: 但俺生你对名的。
0: 啊，怎么我姓？得得得，不过是他生对名都是的。我看着我丫头，让他都受个有脏，我也要骂人。牛都丫头说的，说的肯定骂人我。
2: 快些走，快些走，杨快些走。不过他明天把仓库也给他开起来送，今儿是没得空用，我才没得。
5: 阿爸，当俺爹那头名都广州老着，
0: 就是老久。
2: 那头名都是开始的，开起来送。
5: 等他让俺们去，你们上得去，等到让婆们，你们都俺们一起去。俺家那穷苦人白干，我也让俺们去。
2: 就是，不过让俺们可真笑嘞，爷你那时候还拉说去的。
0: 玲玲个，土老庄家这边我有地，没让了过有事的，得看人事过来啊。黄丽，让他给住个人事的多。这个人让广州老久，看大姐帮玲玲的店家创几个月日，等到不过打扰几个月日，让亲说呢，你也可以住住久。
5: 姐吧，让爷你俺更多没让更多。
2: 啊，这没长没短的没多哎，还是更多回事，看对哒。
5: 爷你俺更多名字。
2: 可以，你让谢玉达。让俺去我黄丽能歇歇，龙子那里好些得的。到时候讲业务嘛事，说说还人生不到，没几个年纪的事，看下下子月。
5: 阿爸，俺给今天先念药着，念啥子不听这秋雨，念完了嘛上班了，俺不会再给这秋雨。今天跌倒了，俺来过个阿姨。
0: 黄丽，让肩膀了胳膊有胳膊有姐姐嘛对的，我那胳膊有呢，恰巧我们是白的。他的肩膀给不过算对几个月嘛事，胳膊有随意几个人啊。
5: 阿爸，但和你广州老着的，那还得没我有谁家天天名字。
2: 这是他今年什么也不打，他到新疆呢，俺我那儿子名字哇。
0: 我来打把广州老主意四个多，这个人广州老久，不管你们多吃久。
5: 有阿爸，那你谈的啥着？你把那左边我的张丽丽来上边人把自己救人，我你说谁进去？
0: 不过吃久是老有的。
5: 没，阿爸不吃牛嘛的。不过的真相人嘛都，你也不用那么着吧。
0: 让开始写吧。爹，见吧，让给扩充啊。王弟，他挂上了胳膊有事呢，不过娘对嘛，亲娘阿姐得着的。他让学的，牛顿让个不过这嘛着，开始让给开两个门呢，不过的零零他不着，开始让给开两个月呢，让住对，不过的吃酒，可把亲呢，你们都吃酒。
5: 阿爸有嘛的，不过的真有嘛着，先嘛到啊。牛马大然还是你妈
3: 吗？阿忠啊，牛顿，
0: 剑宝，牛顿。

0: 양신 님도 되었다. 다야들이 신이께 수접색이 우유 아.
1: 소모리, 장원의 전시 교를 빼시. 뭐 정도 신사매다. 황다니께 처배 DM 70대 라는 락자지야지. 뭐랑가랑 카스람베마도 찬스 개구미도 와. 이보고 미국 독자 된 거 어지버.
0: 걔 본국이제 갤람께만 나고 해두게 사바도랑 짐지게 왜왜
1: 왜세 하도
0: 가슴세 되시
1: 잘치마르베 콘서 남녀주 전부 디젤 하네 장기의 등민동아 더도소서 나서 인생샷이 유배 미스 랑 나서 쓰고 여마다 하고 송에
0: 서서 좀아 서서 규규래 니에대나 랑치도 지금 마두
1: 나 황다니 전달러 주도 지금 이 가지마. 간단한 야 지금 도줘봐. 딜레 예지저 후별 뭐라 제가 단지. 군이 찬스 개 주그리. 예지저 찬스 먹여 와 다부터 뭐라 구대 요시. 승리랑 황단이 제가 당. 흥. 예 승리랑 지저 후별 뭐라 제가 당. 엄마, 肩膀都起不起 황리게, 牛顿是打牙吐是呗
2: 吐个谁, 苏苏帮忙冲煮着吧
1: 엄마, 엄마라쉬다 俺这肩膀了都是太差有嘛是呗啊 황리爹爹给不肯求有嘛是 황리给不求呢 肩膀还敢不用嘛是 俺就困你给, 牛顿了 牛顿了牙我是打起个是呗
2: 대표 요마시 창구시엔 가산이 기지시에 도스 테차스 시에차는 아규비기주 이니 뉴든 군일 지제나 시내 게마 기베 삼르데 군도 단 투우리 섬기 玲玲，你也舍不得做人，年都有个嘛事，肩膀顶着吃呀，让来给你要着，让给养老担不着。堂哥可是你肩膀大，老阿七个没。阿姐，玲玲，阿姐带你。
3: 二凤，杨白。啊啊，
2: 今天开车个杨白。
3: 两个车子开门都，车子，大家是想吃个杨白。
2: 今天要我去，对的，第一张人被股东都给挤掉的。
4: 我。
5: 俺也开车哟，
4: 卡桑俺拉不起加桑，你自己买的。胡彪，胡彪，开心点吧，开心点吧。俺输一把，俺黄黄一，今儿爹出门吃点小啊。我们一定俺过来打个赢，其他你俺人都着实呀。我那输呗。我完事儿，俺输小了，俺们来打。俺人都着大，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俺们来打
3: 你让从爹摸过水，大爷，好多，给人怎么办？你让从爹也买过水，胡彪，你让从爹全完成吧，勇敢去，你去了，马牛，但你家的爹马知道，他上马牛，爹摸多，爹摸多，你去了对吧？马牛，这。
1: 就是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抓嘛

0: 조금 알아봅시다.
1: 저게 민도원이?
0: 수영아, 저게요 말했어요.
1: 어찌? 저 톱딩제. 你肯定吃不着，草花拖着去，羊毛的亲属，让给女给买吧。
0: 啊，我去，我下去，他得肯定吃不着。
1: 叫个妹的说的，让给男子查主任。啊。

0: 야주 아.
1: 그래.
0: 더비 아지앙아 저 럭부치스.
1: 그래.
0: 요, 가봐 치소. 자수소도다. 어디? 디 제닝제라. 허허, 나 루르집 설문도와. 루에 양아스도.
2: 헤. 계란이게 세감리 두토송아. 나
3: 힘들어요. 세감다야 되게 되었다.

0: 뽑슬 치외 뷰.
1: 허허, 됐다. 나 뒤차빈다.
2: 죽매 죽매, 얘 덕인데 죽다 너브리. 양자 소유.
3: 띠띠, 괜히 민도 장지 제차서. 야, 띠띠. 캐니지톤조 띠띠 슈쿠디 괜찮아 록바나를 학부께 꾸두괴 띠띠 캐니디이너 칙벌라 띠띠 장저 제차서
4: 최고민한테 다가라 꾸글라.
2: 姐姐鲁班，让新土姐姐马吉亚卡接不？爹做，得爹查姐，自己出名度。爹爹鲁班，爸爸马吉亚。
5: 대대제최교대민도
0: 아씨, 저저 루반 랑 디제 경을라.
3: 대대 뽀뽀 차차는 농주 쇼거르다.
5: 비쇼 라양 요드 아. 대.
0: 아씨.
5: 나 그두이네 격수이.
3: 대대. 잠법 셈치웨 비우 쇼구 갸니지 다 잡도.
5: 쇼에. 俺说的没，别话差不多。
0: 看是让你开心哟，但俺过去没说。
1: 呵呵，站队的。
5: 儿子，笨笨，上街你行动错了，咱呗。
1: 没得。
5: 点点让人弄给不哩？现在俺老板包了几桶米都，今年开春还给不给？
1: 허허게 벌어지 증마투사 터둥아 녀초라 담블스기
5: 신동디나 켜는 직통민도 디딱다 켜는 대민도 신동디 니나 터마리
0: 루바 나 요금이다가 쇼다 언니가 제체 매축샤
5: 다 직투야 민도
0: 하지 니컨 저스 체브라
3: 디디 지체는 학부 인기리 던지 쇼구 지필수
5: 학부의 신동 컨 저스 키우래 디디 양체불어 但你还我爹爹这些年给你也不值。
0: 啊，可巴多，
5: 可巴多，有你可巴多
3: 呢。
5: 这些年，俺就行动住家去了。
4: 哈哈哈！小兰子真是想钱的耶，看来谢不了呗。
5: 哼，俺好好穷学艺，俺行命多，俺就打算能看这去啊。
4: 小兰子刚学起来，心思这素质这样个。
5: 俺就送你出个，
4: 哦，说了我中意那个这个薪水这速度高度呢，也最少。
5: 前头年年的辛苦，俺表了个学艺，笨笨，俺年了就大。

0: 아지 데 동가 부지 마르베
1: 키랑게 세는 유이베
0: 나에 선유이
1: 아 경매라니 티제 치유이베
0: 디장게 신마리 동가 부지 사디 쥐 쳔부 요리 파란세 동가 부지 체 게자 요리 마세 동가 부지 치디 나바세 스치야 요리 동가 부지 저세 치디 런중에 동결했다
1: 아블라 키랑게 동가 부지 세리가르샤나제
0: 카제소 소니게 마리

0: 中央生军娘家里在西北儿格子说听敌三军个党团做你接着书记习近平去退入三边江南三边儿去吧你也不得过让给所谓车林堂加急你最忙做那么了归家堂内中国路给停入进去多级一个组织团美丽家的用位恰恰乐不起企图立即不顾别你送能源
1: 接着书记你这我你嘴巴同学们被北部火林前的中华美丽加拿大乐不起我们就是用为积极巧贵立足前行预备过了他接着书记习近平去孟西行就的修改被修明村的头脑为松懈开进了参赛日过他落实日空天烈日空这个车从哪来的钱不全部他场面接着书记我去落了电波的年龄参赛到期给个组织前进母体北京全国演习说别过了
0: 계급
1: 이란키 아이 최면 체답 사부든 신시 셰타 어제 체답 티르 고부 모총 시시도 어제 멍드 다과시나 어제 워망부 이란의 철수 체비 틴던 주인 병군 지 치기 규베 고소이 샴라 십전낭 튀남 시러나
0: 녜저기 디기 좋아도 되니르기 럽지 좀 저도 제접 주지 시진 핑기 되럽 서바 탕 강남 서베 토 니버토 장게기 소외 체림 타 갸진이 저베 중국로기 되럽 진기 초용니 도지 기급 주준 타 미리 결달 러브치 원교로 용교로 꾸디 동치 내게 개진 표의 지송부리 제접 주지 니리고 니저버 통초로 티라망부 담바 되니르 타 배봉 야르즈 가제 비덥지 치니 중화 미리 결달 러브치 지지 처시티 문숨토 교체 유지 제접 주지 시진 핑기 中华美丽里来了准备堂三对七七百美丽心念准了地里三对七百俺做了路据给为东处为中这云了天给地给点别中这样套约祭堂空气念准你地给约的着急中这一念准了透明长心给要明白了里里康熙音容参谋实际点不行念准别上为宁都堂念准给宁都所谓宁都节特别东过不堂念准你实际七十堂念准你拉那明白 念准你乐器学念准你制度天学界银币协作以随上特别当年念准了自古堂写着了自古先天把了自古了三对了自古界切别那把上不是对的迷茫用给各界别准堂念准天用三对人心给念准了定理地给点别错对局了归家切过别念送东西退入三百年别的别退入银毕竟前门去女儿给四组呢接着书记女儿给我 高瓦土木区土别宁都不了俺最能行开出你来了准许给你做不行一些送不来参谋过来看送西北干没刺激给连南三百了别把后面几天藏不了出去是进一步去女儿给把刘阔爷老铁蛋呢接着书记俺最什么呢准备西塘找我了俺做了蓝顿七个多没对别准钱呢你最给实际准人七个一些送不来实际呢你最把我往西塘地给你你最把我往西 接着书记习近平给周二十名俺最贴念最我同学的车站忙被别的几度对你中国路给停车间了规定单位跟着差不多苦了喂都是几个都不情愿可这安尼别可应说最是七八年老二的真的南北没住同面没住中这三百多百八十趟艰难的团结七百能住西国际国抗中三队可应了破路呢学着美国了西二新安来过一出罪来了女儿在这里
2: 习近平中的孙局被中国女子队被扒了凶案开始了多的团队干什么呢错到监禁舆论官都却被扒了给我关系民众的人都被中介这事念嘴巴长命给罗里堂我就丢月给个前面联系在即独领这事组织不出真最查不堂帮俺的兄弟给别的民众丢月给个前面所谓罗国的查证明呢中车四方马上参与公司来团吧广义会议 接着书记习近平给你最别上为宁都堂你最给宁都所谓宁都接了我就行不能的加急你最别三对七一给不堂别的后面七个月过门当月接着书记组织我我最母体写笔起诉七十当的修正美国了三二新安来过我咱别去都把这就引起送不是中国政治兄弟们就谈不错呗下金三千那么长期来团吧左右成体
0: 接着书记接着人工堂退入社论里别的切不来中国是阴性送月呗甘美体宁宫瑞别定的心松按照别的家堂准备冬前三千的轮住多下冬头的这种阴性松是中国路的退入经济将他们三百多迷藏门的别的不当高来一百年再去我心意我将人故作落体了多几个组织人堂美丽家的

0: yugi, shandu machu sursum kuygi sungyu kuytu. Damra lasu chungwe, socha yi changbor, gyaja ngabchuk mangtu songyu.
1: Gese jige kang denja ulin shungtun kang ki sagwe ka ki ngaji ngin sui tungi denja ki gongsung le dun ka yagwadu gyu guri chen ni jiyo chenpe le dun chujung ngakdung chayyo ro zubri che di jenjung kuy tang erdun chi yu menda dungzung kuy so su jenshi gokshir che kara tuido du denja ki ngunmi gengin si ni ngin sui rin tungi denja neju denpa tang kurin denpa yungu chebe gengin chebe she chongdun bu tang gegab zhunglu suri menze ju so chenpa chugi Beijing tang 天津, Shanghai, so, so, good job, ye. Jung, so, it means it, shall shoot, jejut, ha. Shall shoot, song, do, nymji, pig, ye. Trade, so, the cue, to, dingy, chicken, bushy. Jung, you, losum, na. Trade, so, the cue, ye, gay, lunkum, so, chomre, pungri, mong, we, go, go, shitty. Build, ha, naman, jing, ye. Jung, so, it means it, ye, didn't shoot, ha. Jeju, number, cotton, chicken, bushy.
0: 今天我们七七年的时候中国七七组别阿富里的结构我们中的松了创用的国产美别切得不了大切于人阿富里的四千名的盲部国产美别切得提阿富里的他中国玩儿给边疆从头娘的体外定时的主角估计提不出这些松不人阿富里的南京欧云天刚也主席马哈摩的阿里姚斯福也怎么领给推波军队装满我他从头松用人路 缺不缺吃着周围各不熟中国七七组别阿富里的结构了创用的国产美别吃得不拉大切不提头呢阿富里的结构刚刚的出局让人谈陆团给怎么领从团客户是准局让人切不成个月年呢阿富里的南京塔迷茫一个策续的主席习近平塔中国师兄的特级七十个人是松不人 阿富里的农民结构边疆集团总编欧云天刚的主席奥马尔阿里路 토리기 에브리가 노메 게급 카기원의 주나 중국 고체 미비 체덥 카 라다 체비티 게급 카게 변조 콤비타 리슈기 고급 야치 준유라 점린 변조 콤비타 시디 용교로 튕긴 준유 제송브리 스르라 온키 신진 줄리예시 마다 뼈이 중국 치지 주비 아프리카 게급로 초용네 고체 미비 체덥 스웨티니 중페 워기 자조 什么语吧 방부치토 중국 뷰타 콩비 용어 지신규라 아프리카 게급 탄냠토 튜무 콩비 용교로 꾸디 동시 유지 솜브리 남미비야 게지 저와타 총돈 뷰부자 세마 아시팔라 무슨 우이이 고체 미비 체덥 라다 체티니 중국 타 아프리카 게급기 냠토 튜럽 사베 중페 레완 징튠 초보 뒤베 라린기 춤제 시기라 아프리카 게급기 중국 피케기 고급 롱주 체디 점링 변조추 뉴베케징 뒤엔토 뒤베 중국 터지 치슈기 인시 솜브리 今天我们七七年的时候中国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年轻的时候 塔卡带都让给你的心忙得起来穷妈麻辣塔给其成就了两个七千岁月给其去做业恰就别呢让这给做个责任给王炸塔让这给做个情侣教室切的怎么定你七位穷我稍微推了七落没用我切个题卡子鬼度是可月人家林正天做的这能阿爸绝天作为娘这给做的责任给密语他张天宋年娘这给做第二前面给及马拉了兄弟给给托林用炸最令冲突错给用他甜蜜于你给够看给娘这给做的责任给通面生定他给这教室欺负他怎么你妈亲你别冲这松用切的给及马拉出给娘这给做的第二情侣教室恰起用人一人年轻起到我被拆进年那最别玩心呢到我是被拆送出年一人起帕克斯镇局二日人全民给取消撒巴举着前行取消习镇两天用炸钱没不着二日神经特朗普提名一人起对比取消撒巴落国不没穷是绝不着一人起举着前面全民取消撒手机手机特别忘记给钱弄着到我被拆进年恰遇不着特朗普蔡经理二日结束了一个整年二日他依然玩长大狼狈恰巨就这些月二日下雨的推举到西北蔡对年年马上下村二日他依然玩马也没接他特朗普依然给二日他二日目不能安心机会所行预备二日结束不母体这月马腿规制力这些个引起绝不止二日年交给那组表示呢特朗普决当提密语

0: 他呀,我找阿基啥?找得来多少多少主意?找阿基是给了开药嘛的。让不落亲戚的嘛的。韩立方的白居士当的。爹那个就是做呢,人中的面子的。站哪不?也不去吃鱼。所以这门有了爹家韩立方白居士当的这个话的。都是干不就站起,婆婆当,所以这门有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当。哎,你就是当呢,所以也不去领给。
1: 这也不是邻居，这要我是啥啥，东西也做够些了。你让了白居大爷的韩立方给吞下三百的人了，去了呀，你们屋了呀，没事西西的，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是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的，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2: 他是温州崇德强国长。 韩立方从康，公司旁冷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提杰克洛车开出韩立方从康。几点的？几怎么加钱的呀？阿妹前子年兄他们，阿们老困难王位米塞给退钱的，落一排队对着他们提空了票呢。开给这娃村办去，他们提点小钱位，空不给不对，点心级别从哪使用了？他们提了这个去南部电影院，提位点价钱。 阿妹推荐去米色红菜馆，你给过去过过了，他们恰起女呢，恰起配给糖。每场馆你给过去过过宴客，将我女中囊起，落一排出百里多片钱配给钱。结果推荐你，今天西北菜你是怎个呢？今天阿爸菜中一盘，长薄了菜是月饼，我了片呢，我了配给钱。阿们那里俺村每次点出去进进去，加点提银。
3: 落一排住南沃去阿姆拉用，七零年米用完，面对秀，下面这里俺大些呢。落一排住，口音从刚拉撇巴，各是秀，这道卡巴，来我也估计，处处记住，处处记。
4: 落一排住，如果他们，如果他养狗刚当了命呢，去过七八十人。他们的土了，如果给南部电影院，三月电波之内，这打的光头了，百姓电视机会，恐怕运人不一样，各来可个没。
2: 台湾他们为了吃住汤，天天光头的，南部电影院打街去的，天安人光呢，吃腻了，光着急过去搞街一么汤，他的吃腻了，光着急过去搞街来转玫瑰。
5: 群众落一排住，
2: 几点的？几怎么加钱的呀？阿妹前子年兄他们，阿们老困难王位米塞给退钱的，落一排住对着他们提空了票呢，去给这娃村办去。 他们提点小钱位，恐怕给不对，点心级别从哪使用了？他们提了这个去南部电影院，提位点价钱。阿妹推荐去米色红菜馆，你给过去过过了？他们恰起女呢，恰起配给糖。每场馆你给过去过过宴客，将我女中囊起，落一排出百里多片钱配给钱。结果推荐你，今天西北菜你是怎个呢？今天阿爸菜中一盘，长薄了菜是月饼，我了片呢，我了配给钱。
6: 阿姆拉尼安村每次点出去进进去，加点提银，落一排住南沃去阿姆拉用，七零年米用完，面对秀，下面这里安大些呢，落一排住口音从刚拉撇板，各是秀，这道卡板，来我也估计，处处记住，处处记。
7: 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进鱼冰上涨，过了同桌的热冬的地方，品种的年度，品质特别，品质也不低。
8: 中国新年鱼缸品种严了鱼缸，明了大节前年，明年给年个列车，北京避免塘天外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塘，银铜参在酿制机，明了几只级别，几心七个比喻音，明了大节茄子，明年一年团外呢，先突破了，坑穷给我着迷死，北京避免塘天外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去，按照苏的给面具起的三朵钓鱼精，开连帮店卷个塘。 明土藏是木桥子鱼，普尼东哇，王子娘子借鱼，开始一个人明日不去吃不汤，明三不没通哇，明就团不，明干不说给南天鱼子，毕竟避免汤，天外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汤，我要了卡巴汤，从康南那边有个中国就人民大街汤，人民娘们能小别，过年撇巴个是秀三年，他是创建林国下浪，爬过从中给人长，陆地卡巴，来我也估计，初期俺啊俺年初。
9: 吉顿松也过过过，对于俺年初，好几个不同，那就听吧。那干部说的，那空得不面子。月芳，那当哪位说出看了片段，我们就给这些人，人民写这段，伢们领导出了过年了，我进屋的了，人才给孙娜来出位，这段是今年。
0: Nawa nesu donwa tang sechu langba, nawa uchi chakwa soki, nawa debu mezi, nata nawa sochu khanla pepta, nguentu ki jikje tang, chile ki lakze tonne, rimi shibche tang nyamlin nang chola, yuva nata nawa sochu khangi, nawa ngokwa tang, nawa zangsi chene, kela, delu ki nawa shi jingi. Yuva nata nawa sochu khani, geyong ki muji chenpa shigi. Tanda khawa kibji, chile ki shibju tonne, keki nata nawa netu la, da kyun jingi. Yuva nata nawa soju kanki ditang jisim chikubi yuyi nata nawa nedun kala chonka du pimi shibje nyamli nangzi gor gudang gursu gule mikwe. Hase sani hasu chonki jingwan chu nyangje lholam kaba angja lewa ye guji chuji sunga jijige shizi sani shizu chonki samchu zichu chatikilam kaba angja lewa ye guni ge gu nga nga gu gu chu.
1: Tengdi kawen dame le zhenang, lobching lobdinba tundrup sirinki, lo cholung leri zhenyo lobdinang, rikshun lobdi tang, suygun tingshu soze, yiksun jize, barguay bardeb laso zhangda nambar cewe zhungha miriki, suygun rinne tarbi gyunzin sepe gor, tengyu ime ge si yubashu.
3: Tengye gungam san, nye ming la tundru tsirin siwiyu. Ta nga rang yi nang pun zhong lhasa tunggir metu gunga zong nima jang rishang nye giwe mi jing yin si. Ani nga tanda yi nang lhasa tunggir lho cholung rinne zenu jiong da lop lingi lop da ji genggur gimi na si yin. Ani nga rang cha jinang tangdo lop chung nye che ani mandin Turun Longjin Che, Ani Lobda Chemo Che, Wadu Sitrim Che Yung Yo Jin. An Tine Lobda Tung Ni Tanda Hasa Tung Gil Ho Cho Long Rene Zenu Jongda Lobda Na Milu Gul Hak Zang Ji Lobda Ji Gen Kuru Tak Nang Xin Gi Ani Tanda Manzu Lobda Na Yubi Rik Zen Ka Te Da Kyo Le Ani Lobda Ji Che, Ani Lobda Ji To Tam Che Do Si Lega Chi Uyu La. Nganzu lobde nan cha cha na jigzen kha chuk jig zam jyore ti ne le nganzu Zhonghua Miri gi jingne gi yeng de bu ani miri gi geng khu ta ani jeg rig bur su ani thang ga thang nang xin gi xin su pu sho so ze la so be khang da yang ji na ga chuk jig ze lo gore ti zo che shu di nganzu dan da ting re gi xuan ji nan ba ya ani ji mu du ne ji yun chong yong we chi du ani du si lob nyer nang gi yore. Yixuk zindar cha xa na zo che shu di nganzu karwes na shunu mangu chi so yung che che che nganzu nabit nam karwes na nyam su ta dindre ki tole ya karwes na jik so yung che shin yus ta tang tong ma yina nganzu yixuk dili cha xa na tang do kunzu karwes na loman nam ani chang shing ki tole ya che kyeb che dindre yixuk jang gu wari ani yixuk gegen cha xa nele nganzu karwes na kyung chi ki gyun zing gegen gen ngawa bega la ta ani Gengkesan nubu laso gu tenshu cheche loma chole ya sabchong che. An loma chu karwese na chengshingi yigi tongzu ceshi lomba tang, ce rengbu chitubu chungsu na na an shine jila nganzu shokto lo paa pabche shugudi nele karwese na pusho gu nani tingsho. Tengze gu laso gu gana yigi tongzu chungji tongzu chi cheche nabi tongzu nyamsu che ya da laso gu gana shungnong gyabdan gyabshin yu. Yixuk zindze loma nam cha cha na yigi chiya zang ma yinba nga zu tui gyun karwes na loma chole ya su gyun rinne ki nane karwes na pu sho so dan dan pu sho ki nane ting sho so dan la so wadong zu rat dan rinpa che che ane kang dar yigi chi shenbe ma tse shu gu le rang su su karwes na so tu ba zindze ki lak zi chong da che dan che shing yu. Nenwaan tangge zindar chaasha na ani zindar di naale ya zindar kaa sumza zi yawa yoris. Tangdo ina nganzu karwesi na gyabji zindar. Gyabji zindar naan chaasha na loma tsu ngibar tu lo chikne lopchi paru le ya inji minji ki gyabji di shugu gan tangdo zhongdar yagu che. Zhongdar di thon che gyabji yonsu thon su na na shine zi zondan zindar. Zondan zindar naan zo che shu di reshi ting le ya karwesi na tangge karwesi na chonjor 지단단 남단 짐바 사 라속베다 차단 지신 라속베 손절디 렉룹체 손절 렉룹체 차는 간주 가르베스나 통비 이나나 토림 진라스레도 토림 진라나레도 잠바 아니 간주 단계 딜레림 나네 차샤나 아니 지에단 스리 십차 라속베디 법정 제제 강달이야 단가 법정 제바야 밀루 촉제 집에 도줄레 도스 법정 제고고 다들 내가 안주 가르베스는 제그릭 부르숙 진짜 차하잖아 차단 동 라속바 아니 차를 차하잖아 십자단 부르차 라속바 동을 차하잖아 아니 동바 동주 가르베스는 림바 신도 도시 아 레림 시샤지제 드네마 롭종데 제워리 아니 랑이 수수 가르베스 현지기 시럽다 개개인기 뒤중기 숲동 야구 올래야 아니 가르베스나 로마초 가르베스나 지 팅럽기 아 락제기 지 심바 아니 중화 미리기 아 릭네 남베르 나리에 카르베스나 포르투 톰바 싱수 톰바 디데르 체야기 아니 카르베스나 아 게쳔부시 톰구도 다른 신 간조 마르겐스다 차샤나 튜준 간조 카르베스나 제프다 소단 딜로고아 다 제프다 소단 디 제프다스나 간조 카르베스나 튜준 카르베스나 간조 수준 그린네 나리야 카르베스나 지 템지 카다 아니 튜젠카 안 로사르 라소발야디 비주 하장게 친구요리스 안 디도 잡아가지고 드네야 가르베스나 튜유 링웨 가르베스 삽종 진짜다 튜둥 가르베스 삽종 진짜 디데 녀체제 간주 로마 망부치 소종 제시요리스 안 간주 디나래야 딘제 가르베스나 이게 가르베스나 당노르다 라소고 주니엔기 아니 가르베스나 쳔바치 슈다 쳔바치 주체 디나 슈다 잡다 쳔바치 제제 간담 베제들 논주 메부지 수니 아니 간주 가르베스나 지 로글레간에 차르고제 로글레간에 차르고제니 주제다 미누니레 덴제 퍼싱간 고 퍼싱 디 가르베스나 간주 가르베스나 냐르자 제제 마옹바 차샤넬레지 아 수중 그린네 동조 마냠바다 아니 중화 미리기 그린네 동조 균진투비야 어딘데기 미규 조르 제신 유스

학바도 있는 안주 롭데 나로 차시나 아니 땅 주부 커베슨 주경 된대기 아 롭종 체세 되내지 요리스 될 차시나 땅용 견제 아니 커베슨 아 숨제지다 아니 처직이 땅용 미나 차시나 쇼기기 안주 미나 니슈네 숨주바 된대지 커베슨 처직이 땅용 된대지 유스 안주 될 차시나 안주 다와 메르모 레토레야 다와 레토레야지 아 땅용기 커베슨 롭종기 치고 아 카 니네 숨바 이제 가르베선 다와메르 우리 롭종 제제 징안주 다리기 시원지기 가르베선 로만 남래야 직당기 거진 소야단 당기 지수 도도야 다가나시 지소 딩래야 친시 미래야 편토베 아니 미나지 제도베 아니 가르베선 소종 제단 제시유 아니 마음 바차시나 아 가르베선 rāng lōpta dīnyī ngārvē āne jī pūsum tsōgō tāng pīgē yōyā kī tīndrē kī pūsam jāng tāng jāng shī yūs.

yung che yung ma si, mi mang mang zu pion chong si duo gyur ju che yung ni. Zhong gong zhong yang ta, Mao Zedong ki duan bie tep ju kye jin si shi. Pio duo bong yu jie ba la, gang yi sung chen ye ba di. Jing ni ren zhong ki ku ru xin duo xian ba ta. Ni ni nyeb zho ku zhu lem di rin wa. Sum ni ji zo lem lu ki hie ba xin du qi wa ji yi. Gang e ti ri ni, bong yu ki gen zhi ji bu kor gen bong di ti qi se qi gung e yin bi. Ti ni nye bar tu ji xin ki zi wa si mu yue jing. Ji zhim ne ba ta, xi ju rumi zhak bi bong di xi yin gu. Gun zhong lir zong gong su ne bi ling le ni, ma di zhou ge bi zu shu bong di la zi la bong yu qi bi ta mi gang ne ti yin la. Bong di ge wei keng li qian bu ju bu ti yang yi. Kang qian bu pe bi, ri li pe si leng bu geng. Lam cui ge tem zi mu xi, ri xiang tu leng bu cui wa la ju. Lu zha ka pa la ke ju mie la, ri tuo xing long qian dang wei, mi ge de ya tu de bu qie wei. Mian de jian li nian xing xiu ju li ma di. Wen ya gar ma chu la song ya. Men de ya ge me la. Long bu zha yang qi. Tem zi ma chu, dong shu cha gu, la wo ye ba jian li, keng long dang xie chao rong le chuo de, ngem ji de me guo li. Zi wei te zhu le sa lam xu. Zhuo si xian xi cui xi. Tem zi ma xian xi, keng shu de tie de ju. Karma chula ke jesu, kangi yonsu lupi lungchur ti ngar si jamting iri kyuru. Tamzing xin ni, gyardu lam cui tu gyu, chu zui jikla ke tuzi na, tamzing ma chu ki gu so xio ro. Ri xamdu pab si lembu ngar si kangi yonsu lupi. Lingla gyabara nin ni ki tuzi pie ji. Jingzhu ma ge tem zi ma mang bu, ci so le dian dian du ngu ge pe du bong ju qie bie leng bu xiang. Lu yu ge po ju ru qian bu xi ta, ci so ge yun duo qian bu xi qiong ta qiong xin yue. Yun duo qian bu tian de dong jian qie bu zou ni cao ba xi shi. Pe du lip ji. Kwa zui, tu mong ki ka ngay kye tu se ba ta, tu mong ki zhi zhim le zi song xu. Kwa zui chue tu, mong mi ta, sa ne ki le zi bu yue la, gye gen qi mo wa ta, mong de mong bu qie nyong we mar ma gen zhe yang yue la, le ga ra shu mo ta bie shu nu yang yue. Kwa zui li, gye ri ta, pyu ri, men chu ri, so ri, hui ri, yu gu ri, Hasa ri, Xibo ri, Yi ri so mi ri mangbu le chubo xixi. Tu mong gi mi yu jigi qie tu. Kwan zu keng ri zekwa ta, za tang zhe wa. Kek chu ge wa so qie ni, pyo tu lep tu bo chung. Tu mong gi mi yu jigi qie tu. Kwan zu sim shu ta, gang yi, ger sim ta le ye jigi ge zhe chu. Pyeon jong jingzhu dong ju ta, tu mong gi kim si zu zhun qie ju tie, zhong gu lu ju pin yu jun xing tu ba ra qi. Pyeon jong pa ra xiong lam so gui ba ta, bun di mi ri ka la ro ram cha ji, ga ngay li mi zha ba ra, nu shu yu gu lembu so gui xie ba ti ni, ji dun jie gu gui zun jing ki ngak chui se mu yin. Tam zi ma cui, lam so xor tu bong ju qie bie ngwa zara duo gu zam. Chuan bui xiu lam ki tong me guo zu sen li si zhuan yang an li yin xin, jiu duo chen du pa ra nur xin qi. Jiu du sen li pian zhong la sa yin. Pa duo jie rong jie mong wu ju ta zhi ju, zhe ju, jie mong wu ju jie yu yu la, che li yang sa ra jie li, ten ju la sa ra lin.
람바르토 저리 양사르타 캬루 마웨 카라 서시 뇌지 다도 등구 여베 铁가라 렘부소와타 삼바야바니 급디디 남라 제벌리 갈리카바유 촌비슈 람조 중기 지급군도 뭐 먹지 전민이기 미치주 여베 람수 봉진기 니티디 투제진기 어준 지시 신도 마웨 니즈오 로시타 다와 구이 가지 베드체베규 지링세레 지링이동 시피하 여베 촌비슈람 신의 소투삼충 원야 촌비슈람 소중군동비 명퇴토 닌카시기 되즈나 텅즈버 지진 민뇽토주구이 촌비슈람 소급 가지 진비 누르신제베 피림추 총은 시링리의 변종 사사라 태가르 교수의 초불슝람야 뒤직도 서거추 변종 암도 종태 당리지 규기 노창 규니스 내신 찬용서부 미나동 니게 연습이여 디니 민든 총비의 표기 계고 참모인 암도네 사세 바라 정디 파다라 머시지리 나게야 생기메루 강탕의 규세 다와치기 뒤스 고르기여 제동구 영어증거 시류에 다와 개바라 먹지 무성 종기네 집에 레제루가 쿠노지오 계지 미든의 차로니 차용 서버 미 나동 앞에 연신비 당리시 유인 제가라 소름 괴신 넘시 하장 신비 먹지 무성 종기 빠사 괴디 첸캉 렘디 什么치 권동 루가기 메자 추돌기 제럽지디 니모 지와 메시 당리 상위 차보소득치 제모 추슈니 사소소 착득지 닌진 줍둔 테다라 치지 신리 듀무기 징드 차기 게딘 토마세와라 치 미타 렁중 캄와르기 탑주 대최도 미지기 렘부소와라 뇌동 챔부치고 중 제동구 영어증어실류에 나와 중립의 진이슝란인 슝람용샤동투급 암드 조바츠에 미동르징충원이 도어동겐자기 주제생부대장마시 대례항상구반이 미리기 점링양지참러법의 닝도기 도링태인 川北雄兰塔 초北雄兰 진미지기 편종진기종급기 철송인 창샤르게 트디타 지주 루주게 제 노브창기 싱비에 루노기 신소 튼지지 트디네 조메토 사사라 오르코츠 나서 탈레버비에 조준바 망비 아자리 오타 당나기에네 표토핀 트동 로니라게 트지나 슝람 디니 규리 용기에 따고르 초바타 첨지 초바 로종 비리 소바지 구성추 제동구 영업증업실류에 다오 구바라 따라 깨진 주시바타 빈징 구진 주부니 비징토 계용미마 투미초신을 주고마시 틴징타 상하이 杭州 沈阳 안산 하尔滨所 총기르도 다구르낭 주지 비징리 协解的 표도 칠로핀 제동구 영업증명을 위해 다오구비에 친히 기인인 표기 따고르 초바타 표기 슈뉴 따고르 초바 비징 도와줘로 나지소 사사타 시그지 참도소 사지에 멍주이 규제바 미중일의 조비에 변종 서구기 뢰양 따고르 초바타 표기 표미 따고르 초바 통마 中央许女推米草吧
기용기 표미 투미 소진 팅숨비 표기 투미 소바소 나사타 표토 다고르타 롭종 세바라 종치 짐주 뜻미비 뒤럽 공미로르 응업주나 슝람 티니기 튜몽 김시트 미리카기 공미와라 종타 비지 냠지지 제비 뒤럽기 긴지코로 川北塔草壁树狼皮陈水独领顶土狼脸定了得对独领一叶帖冷不洗塔扎瓦拉将人云土星独领一叶托萨多甲旺出行马车松东塔将把塔萨巴西别塔结语擦张米牛马塔嘎子一切为 바우 숨동기 최소 기소피 체럽지기 레지 남야 민업 덴토 조르직지 그유 전부타 초부슈 람준신의 랑고르 샤동톰의 로초즈 코르의 로로 지기수지 시진핑키 람니 냠소타 다경 지급 텐비 람니 기닝도블 최퇴 딩조 난리 럭뒤토 진리 강일 미자바타 니니 시규르 미자바라 가지 도르타 람샹 대전 멍마 김직 따라 지시 미리 튼지 서도 당대 수신비 렘부야고 미신을 줘바타 람미에 사라 정이 조괴 송유 람니 속엔 주준비 람니 기닝도블 세시에 예바라 균유 제동구정어중어주류다와시바라 초별사대 사자마무시 나르시 강기 용수루유 랑고르 숨제사리 주비에 루가칭부시 샤동툼리 로지야마송위 초별슈람규디 사사라규 디니 게리타 소리 휴리 부이리 超新机 有个人说, 미리망부, 국민解决了出别, 中央国策错不赢。 各地律, 几次机关给四轮选别, 托根协行别, 到西北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
ri ka ge mi chi nga la zom ne me ye sa ne ka ge nyen ni re ge zi xu zhong yang gu zi so wa ta ding pyo du pe ge dun zo ni pyo rang yong jo che ji wo yun hen gang wu ni bi cao xin le xu ju ta pyo ge mi wang ta pyo du mi ma jing zhu ma le cem de neng ju ti yi 铁矿土南宋让用江塔新疆有国的让用江乌尼新广西庄里让用江塔宁夏辉日让用江尼个家车地擦擦无其新月米日卡瓦拉扎酿塔吞地肉日西顿季了金宋切别冷露西银北强连 미리사공랑용렘루리에中国共产党给미리展酿品解救西剧基地托温土第二편中第二各度给龙的年为是冬天确实诀别切得不开心喜宴突然你是别推一托别是为经济党委那句怎么能滚土切个 미수의 미경 사바식의 토리 샤르조 계급 신부티에 포주르 도구르치 제동국의 숨소식으로 프랑스의 개왕 다웨니얼 난스타 표기 총기를 차 총디에 총시 조르지 고르디
怎么能跟汉上行军的车位，或者是平面线给拉上牛尾，行都写不清。

0: tuyurum nishubi lorum ngazu para. Chenyo lamlu ta, Xingchen lamlu, Mina Chengui lamlu ji tingrib xiepe ki yongso tiwaan xin torgab. Pyo sanay ki jizo, ngar xin lama ta kuchang ki gerju xiepe tuisu ne yu, chusi song re gego yunzin Xingchen lamlu ki wongyur wo. Mina ta dukzum ni, tuyurub jime yorob ki Xingchen lamlu ta dunda tili lakwa mato xinba me. Pyoegi minborki gyajak nga yang mwesimbi nga da xe msumdi. Jorba jengi kuchata, turimgi nyumba, tisi ngazibgi pyoegi singgata zhora. Nagsi, rilung, gyugzhujie ta, tisi chuso mangchewa daksung che yuela. Pyoegi ngobata sambe gyunor tsamba gyerdimchi. Tietu ge gya zhe gu zhu kong ni ge du qi wei mang zu yin xin kong zu le kang yang wong ge mi ge di du pe ge mi chan yong ci zi luo sum zu song a chang na li sing ge mi pen zhong bian zhe ru hun bu chong zu ni tian wei pa le kim ju ge pe xi xi ge ne si yin la pe tu ta ba la nya sa ya xu tu bie ge gui jun zi nga da ge xi ge zu bu ti yin 铁车西人当里南生他西街金大瓦拉军事里给的没别从内他从内大都得不成为体验南生是我里金都设备约不实行昆族西岗新镇大部的里错对结果约别没他赢俺族里三不三的两百没赢不了俺族里这道给南里才能成为赢天里帕里南生去结巴的高位陈述赢
1: 北西为荆州军队过去垂屯屯前出屯别领先了，别人的中国越南托陆续与人点别，米利的车行烟，米利先到忙不他找我了，垃圾每天给三队他偏激的军人车，人力给司机他跟着苦心越界卡塞车越，垂屯给屯前唐伯托，我们去他点别过来。 표기미마 튠지 도서지도 지니 치지 제왕 계급의 진수 표현에 타주 동굴 표미마 중화미마 지둔 계급 매표 계급 김상치면 난도 로그시에 캡차치유 징주 강중심리 미지된타 미지과르키 저와 미망라 쯔버식시 표기신진 치소자야 텔라디니 레왕라 균도충
2: 北京本地八零级的兰州贵业，启动五零五九五六的级别八零级了，他把民南级安居新兴区。三点了，实行规划级别八零级，新镇三点级班格南，三点级新格县培育级别新疆市开的热情，人民的民级别新疆的国产上银币新格托组织起。
1: 空一名尼了，得对定罪切行，认为欠不行多。今年几座人把他切罪切不行他，从而三把他认罪欠不切不行时。八十先行的兰州贵业到我卡些矿业别，龙木啊三点写不提言。行政三点培育行政忙起话他找我了，培育人别解雇军人行政任务，咋多少钱不？民众冷心突变是言。
2: 杜族塔闽南人民确实送这改革军人行政任务杂多东军的撤军团战军队拉达的塔西都级别对人我们提言了，票给密码精准塔西么东位东面切得不讲言，闽南塔杜族的行政任务贴，军事没把它杂多东面写，切东古的我们整个过来到我身边切就人，恰落就落给常规行政了。
1: 您你来骂过我了，行住宣家当。到我身边去，你去见您。周恩来也解释几个方给西端各级当的，听俺表示你师兄没不算的。
0: 망조타 지소 링루기 편종 사바주 유 협잡나 신진의 진주통 체타 우라 삼미 수신 계신 보르 메버스 포모타 기가조비 시주 라더치 파세 총득비 양랑토비 신진취 양랑 탑주의 계가토비 튜티리 계신 빈진타 켄제 메르시 땅 기니 루규기 담가 일라 편종기 담가타 미멍기 담가 양이 교주 터진다와티 편종디니 제용타 냠토 야튼타 피제 용주로 시제 차진 준유라 기니 편종 피제 야튼 초스 괴비 멍도 양이

타자 로리 기용기 손은 이기토 그기 시림내 폐비 기용미마 투소기 투미타 시주 우연치 냠토 중앙 시중기 레드 년줄에 주십시기 유라 기거 폐기 동우의 칠시 소외 나시구 유 지급수지 시진핑기 편종 징주타 표기 김시 님준체 유티 내르픽비의 초동규 표시위 징주당화티 지혜 돕수기 편종 디니 중교응아공리의 카제동규 고교 태외 뒤토로디 계급의 다왕타 응아공 차상용규로 송종투보마시 매개 공부직규로타 미리 튠지래 송종치 디마시의 신진치수자 야랑 징주토비 렁부타 群众的你茶几牙吞秋素诀别月色的冬天给冷不下可的穷伟普久的苍木尼酿土吞之别的他吞梦茶几狂别给沉下的银了铁大给托的米利卡苍木尼 中华民族清仓前面这些银巴拉三线切图金柱党委你选四瑞臭味隔壁的臭个偏重穷举狂别给孔德参照前面戏了极端结个比让用中银别偏重给喜马拉雅帮不住其心 这就他没就切图中年 마음 피지기

0: 범은 간제도
1: 랑게 제능
0: 범은이마 니제 큰 지금 말이 니 가르시에 내 범은 고유유지에 빨라 니 신수 신수 양스그리 니마 칼니 베갈 삼시 통주 이내다 잉아 깨깨지 나 씹으세 했어 탄도 답교가 팀원만 후기합쇼
1: 범은 니제 제야 금세 가리 메랑게 삼등유 유베
0: 삼다뉴유 규진 시그 할애미도 자게 로스 영마 잡사리 왜 덴데 규진 다라리 자게 크뒤네 뭐냐 뚜기 하라모스 보면 쌤나 미사면 말할 뚜고 위해 소스도 니수 라제 시신이 시에다가 람사룽 하주기 보모
1: 지지지 다시는 장게 시협주 범면 털락다치다 니 범면 롭스 야우 경민도 삼느 아니 장게 범면 다이게지 야우 시엔 다가시부
0: 니 범면 다이게지 야우야 하리나
1: 게지 야 하리나세 장 범면 바부르다 갸리게 우리 삼시기도에
0: 나 범면 시고르스 나 가린 씨오랴 나 보면 봐버렸다 보면 로쇼다 강시 예후 마샤자 니에 치시니 씨에바 하러랴 디 니에 관계 말해 라이 마시는 봄마 깨도다
1: 용아 넘겨 약스디라

0: 가르쳐서.
1: 라니 가르쳐자.
0: 라니다. 보모 중균을 려두면도. 소소자 삼다디노. 된다 삼무 죽으리. 날 보지 내면서 삼드리 자다그리. 보모탄도 로추리디. 직신 시가 중도 신사유지리. 단단의 농축 수업대조 역산시 주구리 예십주 신유 내주탁주시약 텁시상슈디 포모나디나 부모나주거이 마삼주기 어마리 더도지 깨비나 군이팔러 핀주 젠주쇼비나 포모지엘라쇼마리라 랑나가샤식마리 탄나소수발라리 칼리로마리
1: 더도지기는 나아르딘스마시
0: 라미시달리 교학하르도아 미신다게 장게 심리 유세 신유에 가서 샤고 키마
1: 싶어. 디디신은 신유를 당뇨 마시.
0: 야. 신유에게 잔러 중무시 고도도 시에서. 아 잠시야. 중무시 예비는 약수이.

0: 이 란디 같이 가봐. 같이 가면 돼.
1: 미 캠프 신배 쿠리. 캠들 내가 친해 여러배.
0: 랑 같이. 같이 유배.
1: 랑 쓰유.
0: 네 랑 자 같이 사줘.
1: 되게 랑 인도 가비스 통구 유배니. 랑게 다우 균을 대야 내가 드 지그 삼삼어 줘. 네 아무나게 뭐도 내가 드 지그 성매. 섬유래 대비지라 큰 삼을 잡아 잡으듯이야.
0: 밤은 태도지 연이 가시에 거래야 가시에
1: 네 아무나게가 시원 아무나게 응우시다 괜찮아 제 삽을 숨기 장가 마심이 인기 말어 돈도 라게 이렇게 렘 짜도 봐 장원에 믿는 데지 삼삼을 줘
2: 시원 봐라
0: 야 그치 야 됐다 됐다
2: 드링 안 세지 됐다 집에
0: 참고 정부 선사 님도 비라도는 저와 서브 죽을 싸움 중 둘 다 시작해서 김해 야 인다 니 샵다 시켜 인다 응. 린제스이 니야 라켓이 쳐야유 니야 산디 보고 공회 납자당야 제도 다우 유두게
2: 디 라켓 뭐 하죠 우리 니야 세브라 시에만 줘
0: 다시 뒤 오늘 입으세요 네, 시작했습니다. 며칠은 조선 당국 사당으로 쓰이 사과도 부글럽수이텔은 나주 주주켠 지켜 말이 땀먹었을텔은 나주 큰 등교 말이 럽수이텔은 따구시다 큰 주스여 말이다 머신에 둔다 뒤텔은 루이시다 깨 여름이야
2: 씨, 진짜 말이다 루이게 쇼시 디니의 교부 저하시에시 군회 손사 루이게 쇼쇼 不会贴了，就算当家小人，是吧？嗯，
0: 对对对。你打，嗯嗯。呀，苏大，长吧。
2: 用啊，用啊。

0: Oya Polkwa, Oya Krida, Oya Yavstadu, Ya Polnish, Ya Rogatua, Oya Ranga Yavjubi, Tirubuga Yavjubua, Oya Ka, Oya Ranga Yavjubi, O Yavdu, Oya Sulone, Yalonga, Yavjalosh, Loto,
1: Zi, Ranga Sayaba,
0: Ranga Chini Shuri, Sushin Chini Hurbia.
1: 太多啊,谢啊,谢。这些孙女呢,俺妈谢不谢,俺是活死鬼呗。给我一张太阳妈的,点不太满意。到那个太谢不来。就要学的很太谢不来。孙心给陈女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
0: 보고 쌤 제가 그냥 삼시 두기 이네 하지 탑시 드려 다녀 여러분 마세 네 파세시 김너 소주 좀 해시지 용기기 다들 네 보고 내 주다 제 보고 내로 뭐 여비네 망고네 녀스리
1: 따라 뭐 집 쳐 마시 사사세야디 핀수 조린 시고다 조린 시베시고 네 주 타마시 요 마시
0: 좋아 네 네 조린 시고유 조린 시제 팬토 유너 탄데 네 주든데 하시 마르부
1: 你爹的苏醒三批同步是多让给克里勒莫拉勒谢谢要解决的那这一次多了解掉马里喂你让他去他下雨可是你让了我和你母亲也是那么久他叫我丫头比他母亲丫头比我呢母亲丫头是呢让连不给多管要马里 레네 되지 간인도 시도 그래도
0: 뭐는 야도 주세
1: 교활합이다
0: 씨 니라시오 안가스네 라임도 채웠삼데이 계속 무이드 라비나 내수 탁제도 나라니 그 샘네 채무치에 세토리 니에 삼십삼이
1: 시다
0: 라뉴아 지자다 캡제다야디 개심시다리 니네 양아주 버릇겹세 당치드 피해제지 채웠삼데이 망스 배고기 정원능신 종타치드 옥달리야 주고 지켜 마시 나 주주기 가디 총 야적이는 인지 사주 처리 작은 이 그게
1: 님 대유 네 봐도 니 거죠 왜 사주기 비게 내가 주비야 라가 지다디 미숑래 하나 대하 제비야 봐도 삼루 주기 갈 때가 유시
2: 진달아 네 계란 더 비게 오케이
1: 야 좋아
0: 나 나한테 가시
1: 야, 기라니 뭐시기베?
0: 뭐랑아 저 공시 쉬기 꼬비 하나 해주고리.
2: 아비네 대미.
1: 다들 뭐라 니 해리 미리. 니야라러 원주로 미우스 레비버. 랑아 정도야. 내가 이틀 후에 이 시회야 큰민도가.
2: 기나라 기란 출시. 나 레아차 주인다.
1: 레아차 주시.
2: 어제 먼저 빠르시 개베.
1: 네 빠르시 개도.
2: 인다.
1: 집사스 너 적선 나고 와.
2: 조경 씨.
1: 나 조경 씨.
0: 조경 씨가 저래.
2: 지, 니, 솜.
1: 어야, 여기였어.
2: 됐었어.
0: 빨리 좀 가져오래.
1: 범신 주지가 빠르게 봐, 가라라.
0: 나 자, 재미있는 매, 빠르게 해주지.
1: 팀사 조소나 구야 다 쉬워리, 잠깐 심해배.
0: 빨리 한번 쏟아, 얘랑 좀 다시 해.
1: 된다 그래.
0: 뭐라 내 흔히 비다.
1: 내 비다?
0: 어.
1: 가리나.
0: 라기 정말이 원하는 애네 빈 다 해주고래.
1: 니 좀 세 마시는 거 봐요라. 미술 레가는 시야와임도 카리스 비우래.
0: 영아, 저 뒤쪽에서 라냐. 니 전에 뭐라 아주 공세쇼 레가지도 그때 전에 보무디 김장기 로스 기업단계 제비이나 야너 지동 그 당회 태이나 간다 내려 유배소도.
1: 아지, 니 신수 보무 로신 주게 교육 로신 보아 가피우시.
0: 처음에 가시오래. 你真这么大 看다 让个马上离开那边住过的
1: 这边呢 你还是比不了 没准两个人写完度 那么干了 两个学不起的 让你有个对
3: 给人家那个 看给我讲的那么远
0: 你家长找起来又咋可把压在这里
4: 你家阿妹做被能切进的鱼
0: 这样呢你们这些好多
4: 身子好给我公司做呀这只要切擦死你也点的指望要多了列开的钱呢切细多你推出去车间给切我三句
0: 谢操准备
4: 谢操
0: 我的真的是的老头给我没关的没病呀呀学一批评死别急叫我打招呼着可是没得差别呢注意看你更多千万想死的
4: 但是嘛这边丁兰老周你们都都不听这样吧通讯民族我们当算是
0: 让我歇歇没呢我认得
4: 嗯
0: 是不是这么对我听了
4: 嗯

0: 총부. 당가라시다 도가 요 내용민도. 오늘 책마사 가사 잘라 망고 쳐라다면죠. 니김제오. 가서도 니제오.
1: 개야 마지. 장기는 너요 마지. 가린 김제오래. 뭐 쎄나? 장기치도 가리네 친위 봐.
0: 말을 총부. 진짜 마셔다. 진짜 쎄는 체크하고 좀 봐.
1: 小燕. 리전 가르치네 나게 잡아요지. 니란세오. 미리 시그다체. 넘지마도 내줄 허그리.
0: 바이게비아 가부터 쉬어리마도 내줄 쉐랄라 아요.
2: 大장디수 총화사무권제사 권자자제수구이다 총화극자사상매 권자 예주중리저의유 나가중예사매신기리 예주신유유사매약도쓰기 사매약도쓰기도와 약도쓰기
0: 장전소신예 근데서 차대
3: 장전소신예 나저총화사무지
2: 지방아예총회다 아예총회이
0: 장총화조행은 근데
3: 맞아 대수를 하시면 되게 맛있다 지방 나구유버지시도 예사죠 잠시 나가면 좋은 맛이 진다가 나면 제 대는 죽어리
2: 진다가 나면 야구 제치 진다가 나면 제 대는 죽어리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0: 랑카 짜임 봐. 내가 집에.
1: 아. 디제야 이.
0: 그래.
1: 되다. 진달하게 키랍다 드베글라 가슈시야 그 볼게미 쳔베리시기 락하우시라 중아 미게미 히리샤샤 데미체스데 나가메 미르두고
0: 나가메 미르스 가스랴 지다네사 나 로충자자 모싱부지
1: 시스 시스 다니엔 시스
0: 캡도 아니노
1: 오늘 전에 진달하게 그 뒤에 폴리교스티 코난 죽어금에 키난 니님도 이승기
0: 다 그리 마슴 주의 잠시 이네 보정 마시 라우저 슴 주의 마세 자주
2: 주의 야 야
0: 누르고 와 그뒤뒤
2: 야 야
0: 랑 라우저 다
2: 자 잠시 야 오예 야
0: 로춘 주시
2: 오야
0: 좋습니다. 숨쉬 휴배 가야.
2: 예. 오야.
0: 로티발리드 랑주튜디. 동세 친구 신의 하고서.
1: 갈 수고래.

0: 톰베기 렌조기 춘진 제도베 첩지 체식 개정 가시 협의 당국에 부부치고 예 때비나 가브렐라 제텔라 강에 매버다 차와치 그룹 괴버이나 라제디 몰라 타주 체급받디 시에메 그치 다이네 망치와디 미기 두시지 다른 가랑주 가랑주 예금내 톰베기 체진진기 년제다 체제 협대 동베기 유림 낭라 내된 하장기 전부지 체급받디 아 미카지기 삼발라 디 페미르 지제 배주 땡기 요마스 세종의 흉내를 제배 책제다 년제 대조 그런지 응어라 그런지 계급의 수배 장디 정진 투배 라제 배주 제고시 디 대주 예전지 배주 제배 제라 니마레 퇴고 청과 연구어라 아 진단기 탑공다 망조기 최력이 내데 탑대 땡기디 야 레라 주어시 에 배지 샤비나 그런지 지금 포규 천재 소래 초바요로 디낭라 총래 상회 차와지 여바디 원지에이나 지계기 말하게 갑절 치베기 수네 단다 다 랑게기 수베 말하게 배주 치유어들라 디네데 야부시다 중어 말한즈 미카시에 덴디 슈지 추다 제르 죽디 디 레주디 지계기 틱지에다 닌제 배주 제보다 케바스 요마 디 배주 집에 규림 낭다 응안즈 말한즈 계급 내 톰베기 틱지에다 닌제라 lekchoe chebege kukabsi chegwa. Dindaya chungwayi na, ngaranzo genga malaadi rimshin tuyogu changru chinje, kozo jie sin tukuja la, jie tuyozo ngejianji chinbe jie la, ngaranzo dendin chigege lakzeda, tuyonze dezuda, dur tukuja.
1: Chua jine diwe laze xin wangtu mitsuyba chigyura tamzin chegwa tang. Chua xin xine, kyabde pechun yungu chene, chomra sungyur tamzin chene, rimshin, Gyanangi tuanzai ki chage chechen dindja kyabgunlu zuchi chechi tasu xine chage chechen ki dindja ti rengi ki lakto tamburu sungtu.
2: Zwa hengge, tiringi nang duan changwa juu Nama hengge ne mutu je, ngan zui li chengi nang duan kala sindu yu yi na kirangi lakto kaba ki toto penchung nung tingin chile buki churi chingde ham yana gyaga ki tuan de zhufeng yun xibe APP di pelin nan de si chukri. Churi chingde ki toto ngan zui li chen di ming li ya chansan tunggu si zeng yu be nama hengge tui ngan zui li chen yin jo te lu gong cha tan jian lin kari nang du yu ne tegan nang chukri.

0: ring pe tu yu guo qi zi yu ba tang, kuang qi yu guo ming se che su, ba xue giang yu bji. Lan kuo jiu se su xi du, pe tu tian ngab ju gyo nyong wei yu guo wa an ke, ro ba tan niam tu, qia tong xin yu bji. Nan nin dun kar, kuang ti kar, kuul kem ne du gup, ti ke xip shu ya bu yu bi, ta tin qian a ti er kuul kem ne de yu bji. Yu guo wa li xiang qi, xip shu de ne ki le tun ba nam gyu ya bu yu bi kar, san xu so yu ba tang, lan kuo jiu bar, ngun zhu wu min du ji sung bji. Yu guo wa an ke yi. Nan nin da wa ju ji bar, ma zu di gar kuul ke bi yin, ni wei lue rin, xip shu se cin mang tu qin du ji sung bji. Ta cha duan le ne zhi yu guo zhen zhong kui qi, yu guo xie shu de ne ti ni, yu guo wa kuo si xi du gu yu. Ti ge er zong chong tan tan ni wa tang. Jia la niu di bu yu ba ma si, nu gu sa bie luo su si yang zhun yu bi, yu guo wa tang yu gi. Ni zhan tu wo cai nu gu du lan, rin kong san bu du. Ni nu gu sa bie lan kuo dang yu, ge lam sun ji ge tuo, lan kuo dang na ha jiang san bu du ji sun bu ji. Do la ne zhi yu guo xie shu de ne ki le tun ba zhi xi ki. Ni su rin, yu guo wa wen se tui bu mang tu qin du. An cui meng xi zhi gui tui gu cang tu dong wa tang. Xie shu ge lin nu ba qi lu dang ne, yu guo wa xie shu ti wei le ba zhu gu yin xie sun bu ji. Ba xu zong ki, ta tong yu guo chong zhe gui kuo xi di, zheng kang tang si dong so, le ri le cai den jin ki to tam qi yu. Zong chong tu, le nir qi gu cung ma ta bi zheng kang xi du, le tun mi ne yu guo wa xia dui zhu lu ni ro tang, dou zhe o ro qi xin yu bi, yu guo wa zhang yin shen ki. Tan de ge lam sum ji ge yu ki, qia gin ha jiang ya bu du lan, di ge xie shu wen nam gyu liang ya bu xie zha du ji sung ji. Qiang tu chong ke ba xu zong ki, zhen kang xi ki gen ku wan, ma kang long ki. Cha tong ne zhen kang a ken qi mang tu zhuo xin du. Da wang a be de ge pan, zhen kang ang cai ge qi ge ju sam xin yu. Di lu ge lam sum ji ge tuo, lan kuo dang ne yu guo yong ken mang tu qin bie, an cui giang xie shu li su dang yu ji sung ji. Ni wei lue rin, qiang tu chong ke ba xu zong ki, ra wo qia rong so, rin ne yu guo le di ne, ge lam gu tu, cai den jin ki yu guo ne lin di ne xi tang, cheng cui dang tan mang cuo ge ji sim xie shu si ci ju la zam gui ji qie di, xian qi si ba tang, xie shu li su dang yu bi. Qiang tu chong ke ba xu zong rin ne tan yu guo ju, dang cui shu ji ju zhang xuan ba, yao guo tao yi, an cui ge lam sum ji ge gu yi ke qiu le ming di, lam gu tu yu guo meng xi zhi gui li su dong wa tang, yu guo bi dun zong du gu er ming ban, qiang tu xi ji jin ki zu zhun nang hu ta xu ban, ba xu ki rin ne yu guo chong ra hu ta du ba jie qian ne, yu guo wa niam lin ti wei li ba yong wa qi gu yin xie sung bu ji.
1: Nang zong ki surbien ni, ge kub xing so sakam dak sen ki tuen zi xik yin. Ni wei lue nang, nang zong ki zhi gui xing le zu zhun le gui di xuk chi dang ni. Ti lep jen ki cia xi to wei xie gui chui khan ge bi. Surbien ki jiang sun, xi kun jen tang, ring lu jen tu, qiu gyu chung yu bi.
2: Nang zong tong gar chong de bei ji tang surbien ki jiang sun den xie chui khan nang. Surbien ki jiang sun wo ting le ge yue jing. Qiu tang lu xi jik jen ki ma la jie bi, qiu lu nyong bu yu bi. Dilo, nang zong tu surbien ki jiang sun gang chi tuju tuan ji sim yu ba tang, yu ti ge nam shi tang chan bi bu li surbien na ga mang du tang wei. Dilo, nang zong yong ki surbien di bai tang, tuan li pi ge zhu yu ro, meng shi ten bu ting yu shi. Tong gar chong de bai ge tang surbien jik du jiang sun ten shi ni, nang zong zhi gui xing li bai tuan ki li xi xi yin ba tang, ten shi ti, chen zai sar du che ju gui shu su zi ba tang. Rik nui chudor yo jie ta, ni nui chui song ma la, jiang sun so jie jie, cho sum xie jie gi la zi jie ba ju, tuan jie gi le jue ta, bui zi nye ge le su qin yu shi. Nang zong bie jie ta surbien jiang sun den xi gen guru wa, liu yong ki. Ngan zui surbien ki jiang sun den xi re, xie yun qin pa taba ni, le jie den bie la zi le chung wa xie shi. La zi ti surbien ki jiang sun sun cai, gia zi ngab ju toru qin yu. La zi ti gu, so jiong qie bie surbien ki jiang sun mung re ni, tuan bub gia ma nye dong ni, chok dong ye me pa ra, mang du qin yu jie sum shi. Tsen zi la dian bi, surbien ki jiang sun sun zi ta, bui zi li su qin yu la. Dian xi ti jiang sun ki, nang zong ki surbien di bli ki gui gu guang tu bi bi shi. Ta jia, surbien ki jiang sun, xiang tang chong de ka ki di bli tu zang la zi ti, nang zong ki surbien tuan li ki bui zi li su ta, pen zi san du zhou yu ru gun di tim ni, mang zu ki yun bu mang du zhou yu ru tuan jian jia yu bi shi. Mu sum ki la ki surbien jiang sun dian xin nang, yu ti ge xing zhu mang zu li shu tu bi ni, mi ri ri chan yu mu da ri ri, la zi guo ru nga dong zang, zi ki yu bi shi.
3: Dilo ong ti lekche jikshu puwa tang onde che ti la che dao chik la ti tundu misin che ti daba lakze tang onde ti ti yak shin le nong.
2: Dilo tsun du namlin zong ki, tsoten le zhu la gundi shu chi tang wa tang,
4: 초 진행 남자라 주거 체조로 등전 제바타 초 신행에 전류 토로 동조로 군대 단내 신조 만족이 유보 파르와 제바만세 전류가 약도 단유시
2: 남린존 노무샹 노무총조로 추라 준비 남자라 군대 된부 동시유시
5: 总 准备 的 미샹 准备 나리 남당 인데 진당 터제 제시지 일레 남당 용바 판넬에 판도 전부 들레 다 망자여라 찾아 우군한 이제 내가 쉬고 되데 터제 제도 깨는 지시에 일레
2: 남장티 딜레 따와 시바르 레고 추바타 초대 레주기 지남제티 사제티게 망조 갸 당업 중 어제타 주된 최고로 업 중 앞에 출하 준비 나 쇼 유예징 내는 유법 고로 체조 갸다니 슈적지 스바타 총주의 냠데블라 유법 고로 체조 니슈 총유시 남린존 노마샹 세숑키 샹자 계산 노비 남자 라다르 체바규 너무 총주의 신가타 나그라 자라체 무 듄지 듄주 송겸 년년 토바마세 초대 레저타 장바 고취베 라지 시송 제뉴 종다르 티 남자 라다르 체베 규림 시보로 케바 체바타 총주 티게라 제미나 쥐피 만조 고주라라 제뉴 종다르 제베 유법 총우베 간라 제뉴 야도 친송 시송시 카르지샹 고조 총조로야 초대 레저 남차 레고 초심바타 지린이 장아 유베 아담 슝람 소시 유시
6: 달래가디 자상 종전염래 강 지자와 망적인 수수 종적 고자리 용법 속에 요 망적인 빼주 딘데 팬더 요
2: 남린종 카츠샹 스슝기 상장 정카이 망조기 르블레 마오베 네튼레 미티 강네 세와타 셴지 세우베 남자 딜라 총와타 망조기 용법 겸 파르 유제 솜시 남린종 키 남자나 군대 동외 추 사자 타가 장타 타니스네 레미 폐주 체네 망조기 유법 파르와 체유시 타바라 카텐 강베 규남젠 기로 교르 체대 남자 초용네 레고수 스바타 규명의 고로 체조 고기 니슐하 땅와타 망조 십진갑줄하 레가르 쇼 유예징 내뉴 유법 고로 체조 십기 초줄하 총유시
1: 미진외광토 응아리서구의 행정진내 규제 속배 첩둔바츠 초신타 길지 기계 루토 자다소 정토 리제 첩둔 팅 십시 前列 시리 망초탄 타산 뻬마 치치 니동탄란 리제 히 뻬마샴 유브지
2: 진디 시바라 응어리수 응아르시 청아라 치점 유예종 양신갸 치외 사도로 뻬마 치외 리제 첩둔 치외 세용은수 초지 퇴부 유시 치외능 고게 쉬엔 시바타 종묘 젠 시바소 쇠균기 시바 첩 유라 강중기 부모 시바타 생숑와 시바소 파유라 저와 스무창와 촌베 샵셰갸유 대신 차전 통제 머리 내와 세바 데모 체외리 제 구지체 시 머리 서구 초전조 냠제 년조로 디내기레 소와 로상다 외 데모 체외리 제 차전 따주 총우베 조나 피해줘라 수교 리내기 모자르야 용조로 스무 총신 송시 데모 체외리 제 차전라 스무웨 거수 첨부 토유 시 주도 종기 리내 당전 토 차전 고마주 공내 당전 토 미망 불레비 바타 게르지 종기 망조 남 데모 체외리 제 레젠라 인춘네 시 타딘 고르규 차드윈 치급 페동 생슝 규제 초베 사르좀 체베 루카라 생슝 중네 고게 슈스 셰바 차드윈 체베 시리 만조키 정김기 권잠네 데모 체베 리젤레 체 다주슈 시
7: 차드동 나간 좀보 땅기 시지 장보 이 샤브조 다네가 몸보 가든치 툭지 체히지
8: 도 토랑 기타 사케 토키키 드넨 살롱 주베 다탈레야 rang phyu la lo ne phyu ki namba hin ta ta nam za lo tu ta de ang gyu ta chim song dos de de lu ta hyaw lu so ma mang bu chi de de che ne rang phyu ki ta chi za gre yu mi leng ge la de ra chi sem nang ka tu chim bu chu ns
2: tyu nin ni shu zhe ji cha duan qi ring xing xiong ju zhe cuo bei cha duan ba cui de mo che wei li zhen cha duan che di ng ri su ri ne chi zha kang li qi shi ng ri se gu xing xiong ju zhe cuo bei cuo zu ci dian da wei 俺最落得了西林土 ，过去
0: 차변 체발 규에티 사도의 만족이 삼배 리내기 구구공기 유혈라 리젤라 디엔에 땅기 초기 타 토구르 능로 규주치기 유혈지 솜시 샴라 선교도도 카시로나 살구에 벤 하사가구네 시도 체발신나 디루이 투이세 당불 랑중기 누규살배 랑콜소 튼제 사바솜 칠동치세 고치 둔도니게 둔주둔솜 차 시닌 심바티에 투이솜블레이 갸찬 니서솜 차 구파와탕 티추 리록세 탕 누규살배 랑콜소 칠동치세 카소솔 더 솜 차 시솜 탕 갸찬 니생 차치 팔 유피 살구에 벤 중구장람 초피소바 체유공스네 시도 체발신나 사투의 장남키 응아진예 수링키 겐진 초교내 최고 초바탕 今天我被拆除年牌九折军营别，我之前呢专门没停车，我就阿给跟着七军营不贴，推送不来，加车几餐给你派出预警。年日前用专门没停车，短餐你按跟着七军营些。你去，那就从今儿子你去给你喂。你到你所处了，大日得有真多七军人，各家牛些真多汤，韭菜真多，专门真多，随军得有真多些，人七车洗了也有劲，真多汤，人嫩，鱼果从来这一切都解别。就算这么多汤，陈总七军，你去他们忙错了，永不别不穷鱼别。你去，通过乘客乘客总体，你到你所处的孟永吉旅游镇都前行，镇都南，居民如何聚集起？镇修办，你给咱们修鱼不汤，镇修不错，让在鱼工岸边，来去孟厝村地摊了汤新七百三百人口三不抗力稳鱼皮。你去，你这乘客包总体，总空气车里地租期间，新推加上来，几对套，简单旅。专家谈习就这般嘛些，新不错，在这谈特别过年，新面具不谈，中出地主写下贴得当有些。
4: 今年五月半，一路新旧我数，几个边缘热度些。
1: 普遍穷人现实差别，也隆胸了，曾经有泪眼。
4: 来这个角度，俺做念头，哪个创业的给增加了，就是多。

체리탄 튠베 따다리 치소탄 초와 두고시 체리탄 튠베 넘겨래 초에 딘주의 대다시 중화 핑계 공감사 전해키난 주시신 부티니 변종 샌로 레세리 자기의 딘자스와 민망구의 군용유로 뒤에 두니 워마 가리 이미 시계 뉴뉴지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릉니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긴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급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에주람토르와 신비에키르수야바 지조기초에 궁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쿨궁탕 리군디레둔바인치 닌달 니바투 디탕탁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 나와서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군치네 롱 쿠르쿠치바 지비에 직체당 죽구라 짱저 톱시야 부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치바 쪼네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죽구 직조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치바 합치게밤 로게급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젬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미치고 탁바투 겐군 추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고 장외 국송라 쇼게고 让先你干偏了，地堂用途。

0: 디게 미초니 쇠대 바빔강 초와 계교로 검세바타 디리 남시 야부 댐베 튜타 뎨니 김도 류베 종게타 범무 게바 세린 칸주 견괴
1: 초시게 그 처벌 없어요 그는 저시 원이 쓰시다 아나 진짜 막바 인삼 라드 잔나마
0: 댄지 김기 초외 조조남 추송 낭사네 뒤가 따라 총조남 장세 제바라 쪽이에요. 금시 대자 컨즈 균형 제네 로마 치스.
2: 추다비웨 가스티 깜샤 데키우
3: 아파.
2: 티티티오. 티티스 답답.
0: 뒤즈니 꼬무시 타 자와라. 나와 메바라 미츠에 돈라 제무 지와타. 거의 자라야 최 까부시 돈기. 외마 좀기기 디가라. 정이기 보면 견제 초바타 다제 보모야 초규 아마차네 정이기 초규 견제 초시예
4: 다 죽시 가라 그지고 내려 죽어 나부 내려 깜바 나부 내려 어야 뛰어야 죽지 А ты что, не лакнул? О, я, так коллекция. А сюда. Коллекция. Мои дема.
0: Лони ле сюмбе, сунам цум чуни, тада цемору гоен ве тюи. Кагу сэмбе нин гун тюсу, ни ма не вара, ама та ням ту, гангур донда чонси. 외마 7인 간족 슬린 소담토 아마라 나바당디 캐리코레만 거버보단 조와타 다자 슬린츠 미릅 손베 차노 규림키 방부치지게 초라니 나르시 세신 잠바타 요이면 제 치제 슬린 초야 나마는 신 따나도 바시도나 슬린 초타 시류냠네 제바니 덴지 김기 메베 시아베 슈샤 자체 바시 임바라 태좀 삼이크
5: 다쇼
0: 퇴즈 망치오바라 덴지 김기 너미초 장소수 레라 체신베 이내 섬조도 레그 콘제 정이라 토기 레그 샤디 슬린 손잠토 레그동이
6: 네가라에나 터지기 간색거리다 배우지기다 학바르스 차이나 부족 차이나 기자 살자니까 사자 들이디나 다 초트 차이나 셀렌디도스 근데 차이나 엄마야 당신 장비 취직다 다다야 당신 장비 취직에 요리 내주기나 코리옥 땅자시에 됐다 다 초알 박덕 혈덕 시에디나 부족 그 시에다 나라수 그 등에미 그 시에들 다 되자시
0: 슬린 초 숨겹 체네 댄징기 메즈 체글 하 데스 랭겐 티니 파메기 코바라 제브시 인라 코베기야 르니기 미럽 제마라 지 쯔기 이바니 아잔 쥐 비치시 슬린 초니 갸체부 유에베 다우드 룽비 초가라 케니 케요비에 댄징 김기 사고제라 닌체기 뒤즈 페제티 렌웅앙 촌잠토 케지치기에
4: 来是抓来是抓我打波波抓哎呀打地了喽哎打的我那哈将穿围操苏南总主席没给把车来个卡里七个月没哈过个面可别先说给你主管你这么怎么上市一年电子勤勤我来觉呢
0: Магуэ Танлан Аан Кэньи Чубани Рэнчун Камне Рэнчэн Нобу Цуэва Дэбэй Мэнзин Чигэйё. Кэньи Чубани Сэлэн Цо Намия Мосан Намба Сэшири Пэба Дэбэро Нэ Тобани Хорм Хача.
6: Чуэна Обэ Цуэ Цуэ Коран 当心我吧，一百家的，错过了我不一百的，低头了，当心上不去，当心上不去，兄弟的。
0: 四零七，秦九天第三百六的马步了，七点突破了。秦九天家四零七六九零他零五十。
6: 他不那么早你出来的，走哪里呢？这时间早上忙不要吧，他可有得了当着下去呢？我们叫送这个鸭。叫送对的那他从不压力，咱们看张洋洋，张着没有白吃的吃上药的，啊，
5: 都炒菜送是吧？
6: 炒菜送的他，苦了有样，垃圾忙。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근래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차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콜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0: 我你个演技明白的，保守该当鼓励。我最拿了全力求下。
1: 군이게 통도 로로 마신 그제시가 당고마 손에 소치 용이 오라 응 자료라 마자바 나를 바치 주의 님들이나 기나서 도순 쉬수 녀저 가리예바 김장지 그미르바 자바
2: 你露出。欧拉，我你可你对个。永啊，那露姐，你瞧这。巴拉叔啊，啊，舅啊。我都是你无疑。
3: 吴明光肯定罗用不着，你也信嘛？说，我当时那七六七七年，明明拿了错，罗就是那个主年人，得去当某某月，多少呢？阿姐让多少钱啊？
2: 我是这钱没够，我多没多了，公不也没多。
3: 啊，人民没才来救，多少呢？禁止罗用不着，难道有嘛事？
2: 用啊，我主意的，
3: 好。

0: 있으노. 조명은이게 그랑이 계시야유.
1: 너도 가셔야 돼요, 저. 장가 천천 골럽아. 네 천장 체제 뒤 마시라. 네 피 천장을 체제 뒤 마시. 마시 보고디 나 관두 매네. 나래샤네 제부 손자. 나 똑바리기 유네. 보고디 샤타다 수리.
0: 너니게 힘일 시야티. 장사만 능신 지지 마시.
1: 让你 a 去 i 但是 e 人 s 是 i 用 n 你 e 个 e 不 e 陈 o n 去 o 用 e 你 e 如 e r 让给陈建国了老对不起 e 么 e 不 e 的陈仓只 a 卡给有嘛事

0: 我明白，你也上面对了，给谁写的？我老汉去读书，让老汉去念一面，给谁写着？我是我心大姐妹，上个叔叔不去进去吧，他念书入城大学没有。
1: 谢大姐了，我去都没。张罗对不起，你那么早落家去去，我这铺我这吃住衣，家宝就忙着入城嘛事了，我到家宝，今晚的陈仓的，这话可给用嘛事？今晚的陈仓天不更不眠？
0: 用啊，看天色也不下雨。
2: 기니게 아주 좋디 기시해 주는 형도게 결하니 로하치 내자 마치 내자 주고 시해 줘리
0: 주저 너무 쉬다
2: 랭아 시해 주다 가르친 대유니 결하니 후퇴버리

0: 기가 매.
1: 매. 죽지자.
0: 매.
2: 매.
1: 매. 좋았어. 아. 진짜 개빠디네. 나 무디인다.
2: 민과. 장티진라고주민도와. 놈도 쾌놈이도와.
0: 그렇죠.
3: 민과. 자들이 약세셔서가. 동원 로드디 진지 비마바.
1: 비야 기타셔비. 겜약도아. 드링아 더 말해서는 이심소. 이다. 무디인다.

0: 아지야, 클라스도. 아지야, 가르쳐서.
1: 준례, 陈宝顺给 셰브드주. 我念日呗.
0: 宝顺给 가르쳐도.
1: 明美了 미고유 셰브지. 家宝索托当一个年轻辈不如意思的 明媚出完了不如意思的 保守了国货当前强势给不就就是的 顶我那日呗 啊 大气顶我那日不是 阿们年少的这月日呗 是随泡沫迷惑有些 도부다가라부터네 대하고 여마요 옛다도 뭐라는 맘비다 옛소를 딘데 쓴바대제 척하는 여지 마모네 시대는 다다지
0: 자자 디제 마슈다 명매다 모성된다 나주 탑시다지 탑수 지시 아세라 멍고 아 멍고다 보수인데 돈도 할 수도
1: 전 보수인게 마 민매다 자바오 파날 치교시 전래 나타다 딘데 차브리 다나 민매다 자바오 你是来的给这个了你和你拉他们送
0: 我用呀阿姐但不用打你做好这一年他最痛苦是你要看拉萨的我
2: 退帖了赵春雷以三五行李月刘凤英替家宝了绝特妹的两年凭着戏破吧看了信西格权威刘凤英谈的写人戏都求替阔莫罗南迪不得为董梅戏景文迪无名没了穷伟恰过替阔莫董梅给养撒了路刘凤英日娃扛养妹妹个体人得懂家宝给拿在花谢卡了死赵春雷替森他见你可最怕了三兔肚底三木戏过了
1: 你莫然拉他们说
0: 阿姐能带有马戏苍茫茫的有马戏过。

0: 세기 용구이도.
1: 야. 하이동어, 야 해체 수입해. 아.
0: 세디 내장 수입인다. 야, 조시되다. 다들 가라서 유럽어. 문사할 거 화대 이제 도금 연 화용제. 야, 조시되다.
1: 영아. 천티리니 마진 슈라기 락세한 데도 시더인다.
0: 그지? 어스게.
1: 참았어, 이샤.

0: 예. 사디
1: 타보도 나데냐바 야스사이. 당아주니.
0: 자주이. 다와디 라지 겪으르버.
1: 땡외도 되지라 행외제메. 냐라스티다 고도 다죠. 지나정 수고자지라. 나주이.
0: 예. 대동

0: 보셔.
1: 뭐랑 같이 가요, 그래?
0: 잡아 왔다가요, 그래.
1: 뒤에 가슴이 두게. 뭐랑 요거야, 요 말이.
0: 보셔.
1: 진짜. 뒤에 가슴 나한테 나서 왔자. 집에 주도 뒤 말이. 뭐랑 요 비너. 나 죽이.
2: 정보순. 让卓马西明白的不用的对的卓云你也清楚今晚的张云呢你也有没有明白我主意的
3: 阿家
2: 家宝对啊说我们老票啊
0: 出来
3: 宝顺阿家没想过这里。
1: 谁？莫他没想过这里。这样若不谢你，俺可活得过了不？哼，我也没想过这里。
3: 家宝，广大还是咱爹的，阿妹你。
0: 保顺了，龙马姐。保顺给龙参谋让过了给
2: 你还无语看他龙电视是高是不俺爹呢给他做电视列车可是如果现在马家俺龙拉美今晚你保顺没对你要求
0: 怎么啥
2: 爹可说是俺年代小时呢俺用图书马戏拿了阿家的道歉我原来海洋阿妹在里给你我转也没去我打起个主意没事呢保顺给家宝大概用不上别也会穷不是保顺陪爸不是不我呀先能够主意的
4: 学会都有赵春雷给阔街堂一日决算给陈建国了出地点别

0: 좀 놔. 랑게 신세르 봐. 대수 삼을 고두. 아니 식벌색이. 푸이.
1: 오민과 랑 그다음에도 대왕아 러시도 계신님 같이 심해 봐. 단대야 책부서 이사가지. 책부서 돈 내고 샤우리.
2: 으쇼. 오민과. 진저 대왕이 제다. 뭐지베 유세그시. 이내 대수 사사사 말베아. 단대야 혹시라 유버. 나랑 상만 통세서 뭐. 부다 아잘다도 야고 세고도고 딜라라 갈셔 오시
0: 띵은이 사순이 그 다리 다 저와 갈도
2: 야행아 다 저와 요 말봐 쟤는 용아 랑아면 예살레디 나 다 저와 요 말봐 쟤는 얘 요교 와야 매봐 요교 오매너 야고 쇼 예스 니 남표 쇼
0: 니 드레스 매
2: 오민과 진진이 라수수 세베 남으시 수식에 란러 우수겸에 요마다 찬스 겹사너 소야 호세 겨 마르베 아 수수 아지다 수수 보고 잡부 쳐 마르베 단다 아자 나디오시 디건 잡어나 너니 저하게 개 마시 다른 게 아니요 저 대화 말라는 용 두게
0: 잡어 나세 칸나도
2: 첩집시라 나샤 当俺尿出腿巴马龙阿姐，快送哎！让给快送哎姐！
0: 阿姐，快些！
2: 金枝，三三三的家里嘛，小不有嘛事？吴明光来路嘛些啊？今晚呢，给这幺些些白马多，家里没叫啊？多多，家里阿妈家些，老阿些伊没了啊？快送哎！
1: 谢谢小姐春雷。
2: 哦呀。 되게 돕소시게 짱짜시다. 니 아잘다가시.
0: 랑쥬 떡에 턴도 갭스게 나가시.
1: 오민광 시유다. 신나가 주도매. 라지지대오이다.
0: 제야매. 제마네 라지고 시에마요아. 얘라 도시주마리.
1: 니샹 좀 깊지. 미드레 지금 남아리샤.
3: 춘레. 당아 주초와 딘제 차야 카리이나. 파르첸 지기 주고 지르샤.
2: 제자. 님 되게 나라. 심제 제마 잡아 대고기.
3: 탄다 치면 민도. 장강아 창고 쉬다. 보순다 민매. 다 지기 토그르베.
2: 지토문에
3: 지토문에스 땡키야 매봐 심제라 턴다디 루빈천라게 근처 송구도
2: 루빈게 탑시던기 은이 레고 개비 은이게 군이 롭스게 우유 루빈게 민매러 삼시시라치기 턴도 잡아올래 야호시라시도 와
3: 와집에 천진고스 니에디 문에 미상고치리도가 춘레 장게 미상고딘 제지 마쇼치라
2: 아차 아차랑 글씨에유
3: 니에스는 미디 야구도 쓰기유
2: 야구유바 니에 하구유
3: 하과제 편도 가르요세 자주 비우르다
2: 자주 가르비오세
3: 춘레 听我一呢，你让了迷茫姑我追起阿弟，长不些呢，让脚子那么着着钱的生活，谈得我让大卡车偷呀民都，一呢，陈建国是你个迷的，我呢，也不是多，让迷要紧那么着拖着钱的生活，对待起让你全部是多，春雷，阿家看了女婿，迷得我呢也不是多，让给人够多子气息。
4: 隔几日，赵春雷国梦巴的狗肉，可没他陈建国怕了，你最亲这些那个玉米生于烈烈。可没，可没聪明的陈建国了一记他，还过铁棍那边托你，罗马西边找不得了，三六甲边住个月。问的，托公刘凤英的给这天，可没人个同步的。 先把心里做难的事情，你最看见路不妥，其实明白人。 村南地里几千呢自动引线起赵春雷以入波土苏苏森南哈国铁骨灭巴的陈建国了自动降不信誉他我呢陈建国以阔木的能行苏苏的自动降阿语
2: 你也认为他是我谁
3: 哦你看着有谁啊他的推着不是阿爸里长因此皮婆婆是我给不要有谁啊你也得能成见过也会是读让给怕是我给把恰下你对哈里亚看着有谁没得搞不远了天还学学

0: 지지 니 아자르 칼라디차 시라셈수 니자 아자 깁시라는 기스기 랑게 뒤주 총수는 알로 망즈 깁쇼 아 니칠지치
1: 용 아자
2: 예 왜 자야 가봐야 봐 주니 봐 니랑을 셉셰 비바 랑아 준나르 보르주야디 아마 따토시가 예답이 자야 좀 더긴 아무가 소지데 라시르 깁시가 되니 배
0: 우민과 니랑가 아마 따토시가 시 마집시라 디랑가 아마르다 Rana zishu xin yeg amar shida.
2: Di nye xie guxiu. Rani yama da doxie juya di. Suo di nisang buri.
0: Kar xie ba.
1: Acha chunli, nang amin duge. Lo debi qi. Boru chumda nye daga qin xio.
0: Yung a. Rangga tundu doxi di xio a. Nye jia nyob di. Tangas meyab zha. Lu yin ma xio la.
1: Yung a.
0: Yung a. Qin rana zi digi.
1: Acha chunli, gyo a.
2: Acha chunli. 나랑함이도게 로데피 잠메인도 시작하도 아아 자게 저주리다 카티지 나체 가우스제 쇼하도
1: 나메인도 치고염도 장라트젠 지바
2: 라이 젠도지면 라지뜨도 고추리 아마 나래 아주인다
3: 민과 레다제스는 아즈로쇼 아 응고
1: 다와 쉬일라스가체 얘 나와디 나랑 깨부 죽음에

심부라 진아 답이 아프리 결에 엄마 접제 나신의 성우 열어봐 약시 주는 시주 지제 다진 상상신의 거리 남양 로즈 마치 기승 이칠 대비나 발제식 다 집으리 두고 기승 주름에나 나 운에 내서 딥지 못 봐

0: 我打起个主意。春雷，咱们俺人就没生，俺小雪雨过得不太好，有点，见过家的答应呢。啊，过我打扰的过去了啊！俺娘就拉他们生，哎呀，也不哎呀。
1: 아무라 얘기란 라타마소 진진기 파충조조 하이야마리 미디 아스네 아 욕샤브리 쿠응아 고고다 양이 얘기나서 고고다 마 참부리 공부마소 암라 얘저 하얀 라타마소 아자 춘레레 라타마소 당아 데데 토야민두 데데는 안녀봐 암라 나 미두 자딘 제메 나래 모자 신제유 나 인지 주의 이내 가봐 저거메 나래 시에마소 최장 준주다가 샤비 암라 기랑게 디푸구치 이병월 쓰이지 알레 소경시 나죠 마차스 딘스 중소나 초 인지 링가 용기 암라 예 기랑을 빔 주죠 아
0: 사망아 레죠 멋소 마치 딥제 令你一娃尽心民度，你说是不了一计吧？接不接？接不接了？

0: 마시 데미나 딱다리샤
1: 아잖아 디저 소마나다 고
0: 솔레 랑게 나카도 이네 아야 미디제 마리스르 묘게 이네 게켄 마디야 가리나 로그 와스니 도시게 비메디나 너네 말은 제제 관계니 가게스메 마보 어디제 다야 가리나
1: 我的家大家看着你呢你这太多了阿姐啦你到底贴我不放给这有马戏马上给我做过我的家大你马是不阿姐啦你那年前没让你家是多没让你家是多哎到我能啊老马我的家过过的啊你这个马是不是啊哎呀庄子啊
0: 不过的阿阳的人三年过年买卖你了你也要不是啊几个月你我那一过年年了浪三难大几个月你那他们爹啊你也没不过说了钱没不过打早说了钱下那你个人也少了啊春来让给你从那几个月啊 您的这个对白说了些东啦啦的家属您能够明白您懂不家属但是他的看见没不家属啊我就看见你这家规矩了哎呀也不哎呀 咱不说你阿们你都知道你这些小孙你让人拉他们说哎呀俺们让人不能拉他们说

0: 공부 되게 심하나다. 하양이 기라는 칸식 마시. 네, 기란 칸식 뉴메. 공부 되게 마십시. 구소로 투자 나오다. 고.
1: 수고 딱지지. 마디 제스 딱지도 스마리. 아. 아부. 부소없이 자원이 주머리샤. 긴자자러러디. 都是些东西，岂不是？你不所有的，马来语，咱们马来西亚不是人都让给你不让人，不要脸。
0: 阿姐，阿姐来，出门了的，给他们写的要求密度，你随便领他行不？我，出门了，出门了。

0: 아자 춘레 암라가 nga 욕샤브리 몰라가 nga 모아 숨고 여르베
1: 디디 커바 춘추 간제 춘추 참부 칭이 되야르 시어라 장어 시어시 소지게 욕식 마시 칼뉴 아 아자 단데 메뉴가 조년이 란데 야우제 되아 명도에
0: 어
1: 춘추 레 칼리 님치 쟤는 아주 긴다

0: 농내 바세지지 하지 마라.
1: 알레.
0: 또 왔어. 어. 보순. 씨. 자니 지금 또 밥에서 샤샤. 다 벌써 셈이야. 밍밍이 참아 쉬우자. 오늘 주 중이야. 계시시야 심미도.
2: 민과 다 줘.
0: 다른 셈이 초초님도.
2: 줘 줘 줘.
0: 왜? 자녀야, 도이는 네 밑에 참아 쉬우고.
3: 급기시. 陈宝顺 吴明光起故事堂规矩给这开下情侣面罗伯图陈家宝了年年的得不破别陈宝顺永俗梦罢了
4: 李斯阿姐了随便去的

0: 어울라 어울라랑 삼을 가르던 거예요.
1: 마삼 개동미. 어구이. 자바게 음지카를 약재니 나도 상자 친수노 마튼 할로제 다시 쇼리 다시 니 추두게

0: 我现在给家帮你最好过嘛是，一年让你最好过别去了，阿家宁姐姐念他我的意。明妹，阿家给长了，怎么想不出事？做做做做，康是啥子个？阿妹好过去，俺是不过去的噻。英国兄，杨氏让过去。
1: 都帮手给你家里小怕过啥？是不这个广大爱你姑母都是给。
0: 阿姐，让给俺要几个月薪给，一年俺没事呢，俺有嘛事？的确嘛事，明梅，让阿姐看着嘛事的。阿姐是不那让有我说？阿姐怕啥？明里给，那真的了，老总吃我卡孙女呢？
1: 哪里不得啊！俺让你最可这玉米给自己，明梅，我那钱呢？藏没？让了这不是啥多？明丽，俺们让女人过去偷嘛穷，俺们让给，俺阿家这个玉米谁嘛送？
0: 让阿家自个穷，俺让其中送干了。 내로금자시에서 매배 오명광대요. 돈도 장아 아무치에. 안주 삼은 김장치 임미시. 김장치 임미세야디. 삼은 시에 두고 싶어. 오네히. 시오마시. 내주 갈라네. 안주 칠미 두고에. 두 남이야 같이 임마시.

0: 야자.
1: 계측 말해. 쇼를 삼줘 봐. 아, 럽죠. 상기잖아.
0: 야자.
1: 럽죠 지들 남자 사치 요한 말해. 그리 그리 장우리.
0: 미드르도.
1: 럽죠 소. 안녕도 쇼다. 古小吴拉公俺子江北一人不知人哪呢出在头学的哩空给咱们家是去这里的学的人们的就对的人们的俺子江北一人就是的卡巴一面心不贵心里
0: 人物的
1: 老赵方的咱们三个合算啊我呀俺子没对得应的人们的古小吴拉公给还将吃牛为明年人不知的

0: 용아, 주장라 돌대 나시. 먼저 이제 접수시죠.
1: 주빈, 니에스토스게. 야, 추시통.
0: 요.
1: 자바 그제도.
0: 자바 그니시 여그람도.
1: 家暴了你是的这是破局然后什么都是拉些的鬼呢保证保证子特别什么都欠于一起我的你家啊离过了永美免卡抓鱼听说来个月呢我免卡才个学永啊日本人让你说我家起来你家起来干不下能大美退出找不下他们从都学死了永啊

0: 로드 미딩이 라그디 개베
1: 산데 주도진 님도 빈베
0: 어 많이 도비
1: 미딩이 개메 고파줄라 고마구 적좀 치기 네 님도 수치 임비
0: 라주거게 미딩이 스미지세
1: 어 던던이 네 치도 봐
0: 경고 좀 야 뭘 제가
1: 네네네
0: 라면을 갈 수유
1: 가르베 네 치봐
0: 가르베 네 치봐세
1: 어 민지 제유 네밍을 갈 수 있는 게 좀 맞아 봐
0: 자상 줍지 민마 샵지 오늘 민미 바오 사지
1: 바오에 바오 계속 년도 배 채우지 내가 와 용지
0: 디제 시교 말이 대배 결혼 채배시고 창 바오리 야 뭘 제가 줘
1: 매매매 조인다
0: 로드 야셔

0: 주빈, 총무 삼성제도 과도.
1: 친수, 시브랜드 두께 시사. 전부디 문의 경세죠. 미지게 니심은 이제습니다. 장가 小六找过去去，这才是个狗。
0: 来，来死。

0: 마시다.
1: 걔를 예쁘고 매지.
0: 바꾸지 마시다.
1: 까먹었다. 니 데리고 레라 봐 마셔 당신이. 그래 녀석아, 빨리 니 엄마 마셔자. 말하지 마. 어디 있는 게 레라 봐 마셔 당신이.
0: 엄마, 다 마시다.
1: 레라 봐 마셔.
0: 엄마, 다 마시다. 내 소리 좀.
1: 내가 좀 먹어. 좀 일어. 나 세셔. 너 看见不哟？你学不牛马的上嘴，要要你可死下
0: 来！海东，但我没学的，
1: 我冷没？
0: 多西，
1: 他的多，他啥没法子多西？今天的路有么个大？他这是给那个琢磨活。
2: 八十六万有钱人，到这么了不起啊？是不是不有钱车啊？哎呀，你们都有戏，我这当着赌。

0: kirangi digi denbe chowasik gyewasa neda di kaburi kisi kirangi adetan mebi na ane kirangi tujugi zindai haku kumari da tingsan minamgi chowi chakin inere kyoga yabu yozan da namgun sejo liya tonam mashumsa nimdo sejo chubi gengi ane luri ajik nasa berubi chugibin nao chidu da ine gao webi zile mimambuji nyama da durbi na ji detan liya dusi denbo chaya thakba du da ji Lujun ya ji gabu na ya, dinte ki nangzu ji tong yungu tu, di wune gao yubu zhang zhi. Da yin nangyo nga zhu suyo chul ya, Lujun nangdu yu rwa, an ji cae dan zhen ba. An taga nang xin ji qi le ki zubji yue ba rwa. An ji lu dan tunba na ya di kaxi bu rwa. Dinte di tiri nga zhu, pyo zhang yu zhu lu zhe ju, ji zuo tang miri sui jun, lu zhe zubji to tam dine ki ge ke rin be, Lujun zubji ba. Siri ji la, dinte xu yu.
1: Siri ji la ni, ge ke rin be ji zuo lu zhe zubji ba tang. 全中接受旅者的那一突然接这个事情空毕竟旅者六千年六大清不堂他牌旅中开公司尊不拿的米地旅者将大堂孟永给旅中开别帖人一给女不准备拿的给用成用米地旅者整座托塞的给当门一郎不堂空气拉巴尔图米地给旅中旅者国谢三六堂开别帮玩落子几个学呢 天天旅中南昌卡中年组织那么堂西林给旅者更进步每天也都好咱们所长南越啦旅中国协定都是给给年堂重视给平民组织别所长南兄年平民的给旅者更进堂三段孟勇给旅中批给东区铁人与有个短兵南堂能力银别平中给旅者组织不实行
0: 哦，原来是伊拉，公干啥？公干啥？这是，那原来是伊拉，罗主管的呀，俺搁对对，这得属于有的，对对，公个熟悉的，大家都还得想想的起。那对对，罗主席的，大家都知道。米奇，吕总钱嘛在，就得当个多呢，开发是卡多个嘞。
2: 哦，你开发钱不用个嘞，吕总钱嘛在，就得当个多呢，开发是用个嘞，俺做吕总能给大把吕总生意的是，免干着呀，打拿菜用呀，打这些的是用我的，是吧？俺娘对吧？哦，今天是他的个，大当然的，那刚有的这些的，每个人认识的，吕总给出钱没多少，俺那吕总给女呗，每个出钱都不认识些的，他对对，能给你的，吕总些的开什么是吧？他能给俺那做所有出的，吕总钱都拿出手是吧？罗，罗汤，他那先去，泡面窝里开发是有的呗。
0: 디케바케요마리
2: 숙자야다 자가야디 미쇼마리스 워바 데마리 강글로 제토노데 약슈르바 시자 수스카보다 수스 참버르데 제토노 약슈르일 포모사디 숙사디 요나 수우디 어다 가가 토네스는 지로스르바 디 시자 샤네사디 야고 자토노 포모사디 로게야디 스니 고르주르바
0: 아 샤도스 탐시다
2: 지게로 제탄 어디지
0: 아 레스 레스 디네 디레다 류중스디 다시 가소레 나가 먹고 싶다지 다 카지 가는 수 이제 검주에 소른데 봐 카지 이제 교자루야 소른데 카지 야지 등기를 쉬야 소른데 카지 야 가서래 잡도 남배 류정 소른데 카지 셰 잡도 류정 소른데 봐 카지 이제 검배 있는 검배 나지 저다 검배 개비 있는 다 검배 개비 세 소른데 카지 야 이제 가서 송지 나지 되는 나년에 또 류정 야 송지 나지 해내고 여러 배 하면 나가 지랑 지내고나
2: 港路你们都吃那个错不切切讲那都是药学的可能是那个说把各类对个了呀误打的给了偏头了吧熟打的讲对个了呀我就如果打的给了偏头了吧其实那个港路你们都总结起那学的吕中了这个我开发有了呗啊的开发有嘛这所以退税的是说的就是这小概我们也拦截总打起那可能打的给压个月吧你们看说的不月不是多啊然后看些小概也拦截
0: kalaa
2: soyo uri, buhu kila chakiga, chowri, tisi yungu marwa a nyingu da gonda para musha chayayo mara a yang kasi yasin da gonda
0: 你们可不起给你送的啊那卡西亚广大家不应该你要哭给送的其实你可把给要买的是是熟的是是推出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给你的
2: 그냥 가세고 두가냐 어 로얄랩다 정다 진에 진이 초보 섬슈디 옆에 이내래 수고교 아용 삼삼 쇼르와 뒤뒤 가르지야 요래스는 아주 되가 침내리 타이지 지내리딘데 담야 요라 정다사 딘나가 속도로 왔다며 또 찾아는 아주 산다 로가나 이내래 탄는 아주 디가 가바이 내래 되가 침내다 타이지 지내다 망세 견고도 와라
3: 이게
2: 야 로 충두네 딘데 가부치에 딘데 지제 대교 말이 개유 수제 두수 옆에 대장가 용여 디게르와 그냥 씨다 탄다 콘서트에 소화이 내리 선배이 내리 수위 내리 강로 대부치 기부치 내르도와 제자 계속 딘데지오리 키라 두수 그두 정다치 친내래 수위를 르제디 두수 워데 데디 유사지오리 제자 어 르제사디야 띠스 나 그두 나 제도내래 약슈르와 이내래 그냥 탄는 알로 춥주인 다 채는 초 아유스야 요 말이 그두 친내래 워디 약슈리
0: 아, 레슬레스 빨라 베지 다시 잔낭 입자
2: 남수시라
0: 그래서 야피에 지식 잔낭

0: 도체 참여 거스나봐 자제 로가 썼으니나
1: 겹제 뭐쭉
0: 아 안남 유인식 구수 가 개발식 갔다
1: 봐어 다피 메시지
0: 아래
1: 좀 짓다면 난 조금
0: 아 니다 자는 거네
1: 니마 쩨지 강이야 다 지기 나나 심심 망부도 와
0: 봐라 봐라
1: 지기 명강에 조야서 좀 많아지 다지나 마 퇴제제 언니다 퇴지디 좀 다친
0: 어제라
1: 짓다면 난 조금
0: 터잖아 터잖아 레즈 지기라 그라게 칠레 얘기 더 네발라 간데도 괜찮아요.
2: 어, 낭남도 발라게 지야 타이지리 클리클리 내래. 어, 나로 쇼크디 크란 토나충에.
0: 어, 샤샤.
2: 쇼크디 십지 동안 타이지사디 야심 메다 만자르지. 카레스나 어, 치로네다 두가래 안아서 클리클리 어, 카레디 잠
0: 잠버스
2: 잠버스 이내래 쇼크디 간거 나로네래 되고래. 나로네 수자 치로래. 디 멤버 헌돌레 타이지사 티웨자 먼저 스불르르 지야가지. 어, 디가래 디 정다이.
0: 왜 야구도 오네? 검시도 좀 오네 야구를 시작. 제가 다들네 류종원 선생님이 양 류수원 선수로 봐. 나는 지금 냉고 뉴비스고 말이야. 다 등산 좀 소외 좀 이제 망부 통용도 와. 미카지 지금 수부 다 수부 야구 매부석으로 봐. 다 같이 참배수로 이제 예연 대부선은 남산 수 그거 줘야 수로 이제 봐. 그냥 미카지 수부 야구 유도 양식 참배다 저 그거 좀 온도 와. 근데 류종원 다 류수원 교 와라 야 개발시 가르이나.
2: 어디?
0: 다 냉고 뉴비스고로 봐.
2: 디 개발어스 요리. 등기 가서 당고 레브다 차지. 가서 정다 넘규 딱바 정다 신예디서 곰시디여녜디서 지나스이다 참배개비야 뉴가 맹가조야 뉴가 메사야레 뉴가 다 정다 마신예디여리야 당가서 망고 리스네 윤고마라
0: 이네
2: 지나스이다 밈 정다 신예다 두뿐이나 야딕스 망고레 맹가 양스조 미 참불람상 고여조녜다 근데세 한 넘규 수고 슉메부다 그래 먹이부르다 나칼레카제 대교딘데 어딘데 망고 등그릴라
0: 아 다양카제 디데스도가 류준스야데 직 슉체타비나야 수고 뉴게데스 야지 잼나냐 소제도가 데야 더나지 그러지
2: 그래 디 오늘 장내지 카세다 티샤 디웨가 슈누디겔 어 레가 망고체 넘규 레가 망고체 두수제 말아체 아 두수직 잡디 람사 정다 추추 시정아 진데 진행데 여러분 다디 어 곰시디 야오마제 카레스는 아주 수월해 미니에서 팁 차고 봐 정다 친내래 진내디리 진내 그냥 어

0: 스몰링게 튜즈기 겜베다 디링 아주 레센티 션담 다가시기 남블링게소 아주 제멜이잖아 양자세요 이제 주된자고
1: 류중치바 러체기 케바르니 류중치베급 구름띵괴바탕 짐신 슈크체로 당나지 류중마체콩 류상 류제제괴바탕 처지미바 아나 우주체급미
2: 네 보고 멕시코는 미 공도나 주샤 섭도 교시한데 숨기 리큰 말에 인지 민지 멕시디 어 텐데지 딱 응그 딱다 쇼라 응그 갸르니 그래 디 텐데디 쇼가

0: 개용기 소배 동규 당쟁기 천년 토비 냠딥디 중국 장남주 중리기 장남다 용례지 세유 공시 편조 연화 공시 표매 견식 조정기 견제 지부 차도 고르니 사대 튜럽 사배의 즈베 견제 세진 응바 체베 고로 나지 예술인 소리 처리 모장제도 교로비 내시 조정바 최 내내 대송 체베 고로 나지 예술인 나종 타세 제주 유남 표송 소부 예베 고로 남민 종기 초대 내주를 군대 휴지 당위 신종 만족이 유보 파로 마세 제뉴견 야도 체베 고로
1: 스몰 행계 공감사
2: 공감사
1: 디간니 폐게 송가 틀람긴 텐겐니 팅디 폐종 생균냠자 시발 거스쇼
2: 드리니 편도 송배 체 주변 타 진등아베 체 숨 산님시 샤만난 된 십리남 스로나 자글람 템보 용어와 체주니 메고르 코르교 야부 용어 제베 가자인 전용 서법 토제미 솜동압지 셈베 강종 사도로 초배 장람 되니 매도 특규식 타 자와라 거리타 방쇼 나셉제 규티 강종 사도타 메게 나서니 제도 체유 칼람 시수 차베 장람름 규토 로콜무 장아르 체와타 소농 권바르 미디오 바라 장람 코르규 템부 연주로 송교 체겐 퓨메 소종 시규 미정우의 공 소종 테라 중화 개용 직접 소조기 개용기 소배 동규 당쟁기 전에 제유시
3: member jim xin ru bie jiang lam tuo mie kuo nyong tu qin ba tang jiang lam gun xi le zhu ge tui sang qia yu pu mi gun xi ru kan he ru mi cui la xia ta di qie che zhi an sa xie di gun xi le zhu qie ba ge yu zhi gun xi suo xiong ki cuo cuo yang kun ki ti ling ki le zhu lam cai tang cai le ge xu le gun xi qie gui bie tian mi na gui zhi qie yu zhi Sen Yung Wen Yi, Guo Song Wan, Lei Wen Hao Yi, Lei Zhu Qie Ban Ma Tuan Kong, Lei Tun Ban Mi Ling Wu Ri, Lu Xu Ji Tang, Gun Xi Cui Xie Ji Qie Ji Zhe Yu Ji. Gun Xi Ni, Jiang Lam Le Lu Ban Ge Ba Tan Zha Wan, Zhe Le Gun Xi Jie Qie So Le Din Ni, Kuo Lam Tang, Cai Le Ge Kui So Su, Mi Qi Tong Mi Tu Bie Si Ke Tang, Gun Qie Yu Mi Le Xi Xi Qi Yu. Lei Ge Tian, Lu Yin Din Ni Dong Mi Zhong Wan, Lei Ge Ma Tuan Kong, Che Ji Cai Cui Bu Tang, Ni Ne Qi Ti Dun Ba. Dixiele xipxir suo, le rim kan nembar zhubdi, nor zu di zhu sam yang mi xio wa qie gu gi yu. Le wen hao yi, mar xiang ne gu rung par tang, mar xiang si ci yi xio ni. Kho mar tang la si qiong ni ge ni, me kho yong ken min du bi, xipxir qian na zhi ge du ji sung bri. Guo sung mi ne ga jor ji, ru min nam rin bie xing, kho lam to gyue ti, gyun xip qie gu su yu. Jie qie ne xipxie cai lin ki da dang wa yu tu jo, xin tu xi bar gui ti. Women in Ka to don't do she don't hang, Yamsu to bache you rear. Nedoni lor gibe, Tongwen keep him me, Jo Rini, Tojun Tianang, Lochung Shu give a tang, Machilegar Shunne, to Susan Buchin me wrong. Legge can treat Kursim tang, Tonin Seni, Gamba Namde, Shamba Dinne me. Gunship Tojun keep Kong me, Jo Rigi. Legge tear Shumata, Gale Chimbudu, Nay Gain Repertor, Lobjong Hurta Chebe, Tanda Le Rim Yong, Ji Chane, Kong to Shu Song Shi Song Rear. 天宁采摩长而穷为军系列主席别推最忙起哇长而起哇汤抗前儿跑给预备跟起因列个策退南面新给预备汤入门催陆续铁扩蓝托内插前清土车前预备汤军系促兄起喷面催给这几步插图库哇汤人宁以陆地了点内里玩吃东忙不将蓝起点价给林汤推前吃东忙不周给予点价他才送喜悦 军系措兄给组长傅林启德琼国内拉塞努帕尔启军系林间库给予铁囊作物扩兰了军系汤才来给库帕祖启开给库解催约列主推最内蔡母银蔡丹前启军系列主这个蓝西松切律即将美白西皮西个月接送不列措兄提囊皮利松汤回地记托地记给定阿借月景米利米着为平民村罗森基督之一年尼木 列桂西下罗中切地，七类叶卷糖七罗东瓦糖，采摩宽蓝土豆月天，江南起电价给零七个月，杨坤起，仓美列柱切板规格，引起六十八内电价来一十七桂西送不接，桂西曹兄起空米这些网面，列个七个，也叫原地七天起列罗糖，作为吹偏准大用七天起金钟起银，前端起为桂有吹，列个康熙七桂江，各度店内民度及送不接。

0: 인세 치고 와라 봐.
1: 뒤수 뒤수 시험 먹어. 근데 신경 봐.
0: 마시오 쓰기배. 만주 변주 비제기 골고 다 뒤치에 스시우게 단다 냠주 비제 동시 요 말배. 네 뒤는 뒤 나눠라. 삼당에 망구도.
1: 랑게스는 안 수다. 本도 냠래셔 수이배.
0: 다그리. 만주 딩위는 지제기 길에다 냠래시니 쓰이요. 칸이스는 지제기래 뚝쑥 침부요. 이내다다 개나기래 된도 차지기 누구지시 되는데 지제기 길에래 겨요 말. 만주 콘스타 냠래 마치에 가리는 제자 팀장구라다 지제 중라 세제 감히 야구 쉬니 냠도 심주 샘치 쑥뚝뚝에 더 주래. 저 니가게 맞으다 준단 젠두. 심주기 제보 냠도 롱주 지주로 봐. 디데든 마르베.
1: 랑쌈단다디. 오늘 여기서 자도.
0: 상관문 뒤집에.
1: 이녀 종자민게 켈린 아요.
0: 하고 마소. 이내 다수 시주래. 생일이랑 주스송 뒤집에. 사기예비지 인지 사치라. 기스비세 레어메나 땡땡 세우래. 인지 켈린.
2: 영아.
3: 在你确定的住宅之下，赶紧你，看到那个啥么样不清楚？
4: 当前的张哥，落单通知是我是吧？单通知。我那搭档糯米多，到前几个住那个我这也听着清楚。难道他们会家就住下不去？我现在的老单在你们安全是最优先不去？
3: 别来送我玩吧。空起来钱不住，明算账，也得算用。看这钱呢，你这想把这事来收银的？
2: 那现在张哥这是别给这些什么？
5: 要去，今天谁呢？林姐，林海生在老金那边来送的。你还不做好把结婚？今天周老好出差去，所以不有事。
6: 走，等下别给他吃了，对吧？
5: 用啊。你先去滚，这都是痛的。俺们那俺三对面都，那边说过三对要嘛人，谈个每年谈完三五十吧，俺们还少些，我呀。等到你来了，毛着干不得，龙女贵女，你给我伢俩送的东啊，地盘东西。

0: 하와 잘 오매 봐. 잘 과주 님 봐.
1: 디디남시 야고 시도. 나 실참 치가 주의. 배딩에 대장 수고 참 나즈르샤.
0: 제미에라 님도 용고.
1: 아즈다 히라피 먹어. 나 주고 주의. 도스네 로 용이.
0: 가마 케이베.
1: 케이.

0: 잠시장 나.
1: 그지. 걔랑 간만 가 봐.
0: 단 되자 생각하라. 뭐든 내 주시면 범식해서.
1: 어, 계속.
0: 네 범지.
1: 도레시라마나. 골마스여샤. 지디 개비. 레바큐도스 티샤. 다들 다큐 간나로 시즈 나가 되다.
0: 도제나.
1: 도레시라 나오미도.
0: 콘솔에.
1: 내경 생각 둘이 말라시.
0: 내경 셀로 셀레 치요 마다. 코들 레우네. 라지 토브시 대신에 피요 마시.
2: 아, 그렇다. 제자. 토니오 뉴스도 괜찮지 임브지. 빌리스인도 합시도.
3: 샤파. 봄 봐도.
0: 진 욕겨 심지. 욕겨 하나 열지.
2: 주진 발라. 알레토 제마나. 단더 다시 제부 텐스. 윤저리 메겐시라 파미도. 이내 창아 체시마츠도. 단더가 좀 말하는 딱윤 제베.

0: 마참 가도 야우 연이 예브리 동아 당고 중.
1: 아, 레스. 하지 말라. 더 잰나.
0: 마도 심주사비 되네게. 럽지 피제네. 입중 과대게. 락제 각주토 마지. 리밀레다가 탈주토스. 아, 자자. 저동과 도마 이지 직민도. 리비게 저동러 다와 숨나러 리그토브 직인스 켈린시에서 장고 시에비너 마이 이치모 중. 가만디 리그토스와 좀 다시 해 말이야.
1: 좋아 좋아.
2: 문에 대응하 당구.
1: 이제 무슨 좋아. 문에 전에 제시 전에 가지고 말이. 네 속고 여리. 단도 유루에 여리. 가상은 이 야수 잡는 참참 주디. 모차 균 소제. 모르 소 주딩가. 영지 총 가지 나시비. 다다 연락지게 곱사 집지. 영지 다 배가시야. 뒤 통화자. 네 로고 배치 제수. 나 줄에 네 뷰다 치고 주나. 잠다 집에다. 저와 심도 삼추. 아 자자. 디리니에 단도 유루라. 생마사스비. 가산님 말하시고 영지 송하나 672.
2: 아네. 가산 선참라 샤님도 유브지.
1: 라오.
3: 지 담아선다. 가산 아스비 기브메르체. 마님도 영구 유스기. 이게 리드인 가지고 유샤. 미스터 통사 대민도.
2: 간다죠. 와 영어 좀 봐. 좀 봐. 비비. 지만의 양스 날쇼 아.
1: 예스.
2: 키란스 로친주게 갑치아 세니데 녜서 신구이다.
0: 신부 좋아리.
1: 아 잡아라 터진다.
2: 상경아 레구야체도 신부도 쓸거 같이 먹어.
1: 어, 지겹소나.
0: 나래도 지겹소요 말이. 오라스베다.
1: 레스. 어, 오스나. 나타도 제시카지 리트 쇼유. 제자 고부시 오케 봐. 제라다 봐. 도시나 쇼이.
0: 영화 영화.
2: 여이. 뉴루 머스케다.
1: 아, 고마르 고마리. 무라무디 클라사시.
3: 그거야 요즈벨.
2: 머스케다. 무디나.
3: 영화 영화. 야라 머스케.
1: 영화. 오스나. 도시나.
2: 당 이게 영화 입니다.
1: 요 말이. 지난 시라 쇼시.
0: 영화 영화.
1: 자수 근데도 구유호도에
3: 나스네 차사샤 다난다민도 에 장계성님 초바 레게양체장 바라게 란땡아시라 다능도가 신기위에 장례하고 매베서로 신는디
1: 지접선하다 지접선하게가 다도시라 하나주 유로 장계야 린제라 우제베
3: 제비 린제를 탄동의 라토이어지
1: 디데 마시다 라마지비유두 마이입주는두 디제시 지만에 라마집추노 마슈다 무신에 라로게 지도마리 이네 지만에 라마집추노 나 동해장 시지제 슈다 라가시메 힙주리
3: 리비 장강 아딘 제셰바 야시기 이네 가 린체를 로고 친대유 마르 깁시라도
1: 용아 나 죽인다
3: 바이바이
1: 바이바이

0: 안운에 거 쳔면서 장이 니 갈성부도 기니 갈치엽자 총두네 님도 살롱초 윤로게 랑장배세 셈랑게 세슈싱 그르바 납치면 퇴면에서 장치게 내로야 구제대비 경우 큰치텐 낭타메바 다야 로보도 그민도 세야가래
1: 말해 총무소 내놓 주의
0: 나기스테스 년듬도 장이 니 갈성비 메신도도
1: 타당아 제시 접시무소 윤로 차스나 무난다 기재하고 시기
0: 민재게라 중모스기 위사 기스디데 셴누기 안주 년에 세구석이 랑게 다도 야오치야 가리나 다른 스마 접디 제 마시다 안고 평생 명도에 니 힘자디 체도 아래 갑치 아차샤 나 세세 내려 동치 워 해주 다들 안 챔부 차브시 그런 저 오글라 차와 차브지 봐 제자 나라 뉴슈도 두 생비 소소 가베 레 체디도
2: 리비스니에 보고디 오늘 좀 다시 했다 나수다 번데게 냠제도 라제 심주드네 소브리 조린스다 로춘주이네 전부 시라도 전담이 됐다

0: 산데 갈색아 용바.
1: 갈색아 용바스는 갈색이야. 네 포유 디네시.
0: 산게 개심은 도와.
1: 디토네가 네 집 매베 다시. 군이 과유.
0: 치다가 유. 군이 잘 봐주게.
1: 죽음에. 쇼다. 네 꼴게 과시오.
0: 맞고 해.
1: 갈색서.
0: 줘.
1: 줘.

0: 조마르라 니 로초마리
1: 발라
0: 속베 직수 랑게 야호제 다우리 나드상마 리리체 13초 다우리
1: 그랑게 섬리 롭스긴 차베 롭스긴 차나 나야 주인다
0: 교시
2: 린지 교스클라소 수중하나 로제 려체 조시
0: 도도 랑게 롭스긴 마치 미드 머신에 럭균 요거 로다 추고서지 니스킨 경마다 소스 니스 경마리라 미신다리 니스킨 겹추마리 니다리지 로크 추고서지 따다다 따다다 따다다 균체하고 요마리
3: 상경아 동화담에 크시베
0: 이거죠 니 동화담 로조 좀도 로크 추고 따다다 따다다 따다다
4: 가가되다
0: 균체하고 요마리
4: 기 정시에 비나 민예 정시대에 비나 안지 진수도로 최대치스 수비나 자기 배 좀 샤성기
0: 지금 님 하셔야 되나 처음 오고 내주 아주 덕시 야고 차고기 차 법으로 전에 아니 약쇠이
3: 내주 신다 개마 되나 다가 된 게지도
0: 진짜 이나 아주 니셰지네 팔로야 여러분
3: 다리가 나주 정시 가마마 두릅 제비나 제식 제부 내일 개비용 그리 다리 네 바도 나라서 제부터 거지
0: 되게 힘거죠
4: 대다리 정말 네 집에 제지르다
2: 나양 제지 합도 좀 되면 돼.
4: 제지 샤바 개발이네. 알아인지 동의다.
0: 어야. 나
1: 나이다.
0: 나이다. 나이다.
5: 사실 레고네 네츠비 와시나. 도고네 스니팔. 오자 서빌라 차바 첸부 퍼규타. 원바체나 최초 첸부
3: 마세. 경제 협제제다.
5: 차자 퍼규지도.
1: 레스.
3: 야스.
5: 김이 고모 차바 신부 뒤네 개발 개규타. 남시 레고네 네츠비 와시나. 도고네 스니팔. 오자서구라 차바첸부법규타 문바제나 철수첸부유바마세 사자카셰라 차자법규리도 팀인 공모 타바시멍안네 듀인팔규규타 장잠라 라바시부기에규규인베 칠라테듀이섭소능규첸구시규인
0: 링제 또다 농도규비는 까니가도야합니다 덕인가란쥐 차바시법으로시슬럽다가 문의 차바법도가 농도진제규구규르
3: 생가 차바법장 취죽제 요르친요지 디가라 차바법규정시에잡지 다리이능가란쥐 전다 주부다.
0: 다리.
2: 계속은에 제유 주다 렌주 동아. 칼라교스에 제 예수께 와교. 스니 엄네 튀어오시부. 어시 켄주 어 제유 주 도담올레르 럭샹 마르야.
0: 도도. 뭐 저 공수 여말이라. 라키 메바. 초신 수지래. 인다. 루부도 작작법자. 샤타시게도.
1: 인다.
0: 다이다 다이다.
3: 도도
6: 왜 린지에
2: 지린아 저거 데비시라미도
6: 근데 제발 내 민생이 저 파괴가
2: 어? 고민도 니 스토스 좀 찾아줘봐 니 가봐게 외야디 경수님도 용토민도 쓰니에이
3: 용아 쟤네랑 연수 해보세요 깨시 딱다 드신 차업업이 나 저 로용도 랑 제도 중요하고
2: 용아 소유가를 먹고 치여지 섭섭시라
6: 용아 땅다 먹어
0: 소화경유
3: 도도지 드리 조건하기 강승님도 용면사
0: 알레
4: 제당한서 다시 가주고
0: 다야 가리에버 고민내 뜻된서 나가 하고 구입해
4: 네스디 글쓰여래라
3: 왜 잘라 내매봐
0: 장기
4: 장기
3: 튼도
4: 저
7: 제스 제나 계시야시 미시시베 코딘 과비주 차이메 수신유
8: 롱로 코딘 인기지
7: 다리 이내 미시제베 코딘 롱로 코딘 주고 배주셔야 말이 더도 비주 코딘 배주셔야 요리 디링아즈 롭젠 부디 소안사 창마 치레 롭주 진유 유시 다리 제자니 락세팅 니 뒤지 측매 니시에 와야디 킬렉 닝도디 대유베 롬상마 땡수 유시 다리 니시에 와야 조디 대유베 헨게게 니무칸 유시에 마대로 킨수 소수 제베 레데 가신시 우리 마오바 상마 강에 가리네 체스입지리 타는 긴수 링게 주무투베 강에 디데 체도 하디 이내 아주 데레베시고 디데 저어데 마리 녀르 와 상메 막살립 능시 타는 소스 장소류도 치고 위 신신도 무티티 규시고리 녀바도 개글레 약 심슈스

0: 잡 전부 드려 법장. 배지 미용 마지.
1: 네 되네. 배지 용사 마지.
0: 우수 같이 해 봐.
2: 초단에 마용비나. 계속 정신 돌으지 내면 돼야. 마십시아. 나의 주제를 해 주긴다. 또 좋아.
0: 喂喂，吴叔。

0: 김재! 어, 뭐야, 민도! 근데 나 저도 알아주고, 김부 말봐!
1: 장남도 말로다!
0: 김재! 나 좋습니다! 출발하시!
2: 주승우 유지!
3: 야베 주진 구 샤스기 디근데 제베
4: 루딩이 도글라 콰루 주 제베 마초 고마 쿠이메 페쇼 단상이 페쇼 단상스 파테니
3: 미자라 페쇼 등디 도달라 너스 지 마르베 디야브 시그베 꾸이 마르베
5: 르지 키랑게 숨 못하지 너스 초화시라란스 너스 노샤 문린 슈고 응이지 조디 디리차 합침 못이라 없어 넘시디데 너스 정시 도룹 진행원에 세나 개청 부지 레라보 그도 예고 마시 세상 아주 예유 제비
3: 제일 주디 개급이 존내 성접시스지리 제일 주의 주비제디 녀고게 존재가기 주 비주당이 내든 도요 단도 진수 시에 계시디 문에 이메 수 방다치 동래 어
6: 센세 심주 진에 잡을도 그냥 와라 콘주 토고 죄송해
7: 토고 셈죠. 니 셰고 혼주 추가라. 고고 수수제. 진짜 갈게 의미 셈죠. 나 수망소 코도 토부지. 가발리슈. 미카지게 추도라. 고고 수수지기. 가르시 의미 셈죠 쓰기.
5: 보모. 숨보 숨부디. 고마귀베 마체. 전유 지구 좀 감라 돌균다 배니 바사샤. 마생아 주 딱제 제비. 디나네 미지게. 지게게 칼로베라 기게 토고 셰니. 수준 간단 대샤. 계란 조로 보 손자. 녜저 와라. 상게 창부창샤시로
8: 루딩이 도블라 콘송원의 체리 심주 진예시 고마마시라 대외 민예마시 토이마시는 녜 단드라 마주 우지르 셰바 퓨쇼
9: 왜 나 리진고이 제 아 진유 수용아 동카 아래 용아 하고스 나 남산 용이 샤퐁
8: 롱 영조 씨 밀리라
9: 머리 씨 꾸짖지다 나 체인이 채우려 줘요
8: 레스 용아
5: 장신의 레츠 답야제 장게 인도바 링게 샤마도 나 수로도 메
8: 계속 오심내소 자식으로 시켜냅니다
4: 도도.
8: 응.
4: 마중원에 주고 말아봐.
8: 상계체는?
9: 你们看谢谢娘呢? 넘수이키기지?
8: 영라시무리라.
5: 기랑비베.
9: 취누베비지. 소장라. 도순시수.
3: 디저크바.
10: 나수의千羽西我 겐히규. 쇼알라. 总而家수去了. 내수티당제제비. 럽주女国给 老大야디. 럽주체모다 심주디내서 제유리국에 심주살피시고사. 망쳐라 미게르게 디레 치기유바 큐는 고유메
9: 제제제 나저 레제디 하고니 뉴뉴르다
10: 콘즈 둘루니에 미도라 제유 세베 겐가 미도 된다디 나저 첸유 세우라 숨접챤다 저 허유사 회주 쇼는 유마리 제자 코슨 쇼부다 고케 메시
9: 가봐 가봐 지게 롭준 지니에 슝디게 원에 게난 게 니즈디 규무민도가 배 털교 차라
3: 걔는 말이 된다 장마 세브차송아 코즈 충샤 샤오리
11: 노
3: 코즈 자라디 예약시다
11: 레스
5: 내 주디 문행은 수송군도 주의 기나서 도순 쉬었어 공개 맵시 아 거장 왕라 기란게 문디 냐바데 제나로
9: 아시 디제 유마 다 유마리
5: 기란게 디 인지 제나다
9: 이제 용아 제니나 셰쇼 냐베 튼다 타크 쳇사스 연자 리라게 현주 섭제 냐바 고안다 슈베 마세 정외 제스 디데시 계속 정기 날리스나 제유세 바 토그시 촉신 슈하유 세마도 계속 심하 연애 도담당하시겠다
5: 레스 나서 바로 이제 둘로 일기
9: 용아
12: 제나
9: 어 소장라 주린라 나서 년 주인다 레스 야 다 줘도
5: 줘줘줘
9: 아 지우고
3: 레스 지우고
9: 지우고 나 기란소니 니 근데 시야오래
8: 제자
9: 집을 오게니 말이 내가 가르치니 좀 제일 싸움 당구다
6: 예도도 견수님도 매비이나 대통도 님은 가시 군수 녀그다
3: 다리 더도 상계 안수 녀가 제보 컨트스신쇼
8: 견수 가만 가 주겠네 솔직히 링민도 차합심지 대파위 녀가 차얼 삼슴자시라쇼 견수이는 삼자조 좀 앱스위 대리 연자 좀 리라게 수가마피는 디네 전통마시
6: 진수 개급기 개지 특지 사지지 김수 딘제 쓰이시 체나 미주 승고죠
5: 윤라쇼블리라 나도 지구나 제십차대 시중계 못된 시급에
6: 네 개지 체도구도 있대고 기란줄에게디 구유다 개허를 편도요지 권주 댄댄 갑교식지 링제

0: Rang kar tewe yu.
1: Rang nu kubadib du, kye khor mi tu?
0: Ya. Di, ngang tunga maaribay. Nisu khala abin.
2: Tengi, ye do do ge. Lin jie kwan zu, qian yu ciwi chukyu le zesim si du, nian sui chun chui la su, ngang tunga ga simsia. Dabia ni yuan da shumili la pia zang, kwan su liu siki.
0: Ale. Ta wanda rang lega sisi. Hoya.
3: Yashu.
0: Yuan zhan zhang la.
3: Zhu rui, lega yu bei.
0: Yuan zhan shubi li la kisi xie zhu, qian yu su diya ye gor di qiran qian shu gai.
3: Shen mo zhong, yin ni xie qilu qi mu di nian xian shu.
0: Ling jie xie du huran tie xia.
3: Ling jie?
0: Ho.
3: Ni zu khala du?
0: Yang ping fang xie qi nang, ling jie guan zu bi ge qilu gi
3: 所以他给四星了你是不是比较你这样把这三千四星了你是不是对的他的原来是不是你来这个马的豆豆工作你们都是一下豆豆给这些豆豆给胡夏许贵姐姐对我们到林家公司你们都自己这个亲戚胡夏许呀路大退不了吗英国是个事了呀朱瑞让陈局给我妈现在用的给是不是你是来开个下午的
1: 米子林姐工作除了出的钱我做差不多然后来个钱很正常哦东王是不是这个地能大免钱鱼能大免钱鱼年前呢米子陆军杨平发给钱钱也不有大你们都钱鱼是俺们都钱鱼看啥俺林姐是个公司从你来一年干用的多少啊林姐
4: LWD,
1: 六公司那边六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
5: 사 요거든 데 저거 사모쇼
6: 제자 대자 챔부디 주 레주 쳇시라 신요시 지만에 라겔랭가 용고 주는 님진나 저었다
5: 저는 야부 좀 봐 티링 님어디 냉운에 세나 퉁이 됨시
6: 딘제 다곤 수토시 지만에 잔딩거다
5: 하고스
6: 뭐야 달래가 제가 교 나 조진 팔라러 던다 시오휴
5: 레스 그냥 터세나 주의
6: 디제 세제 하시가 년을 없이 규모초
5: 레스 그냥 살려나가 대시 나 로이
6: 용아
5: 그냥 내려와 쇼아
6: 어
5: 팔아 그냥 그러나가 배봐
0: 어 알람 쇼다 제가 용비
5: 팔아 그냥을 잘라 준비 쇼아유 내 공사에 송이 나게 된소.
0: 아래, 역시 중아.
5: 당도 역시 다도. 적도 레니 지 여자, 니만 주인 나를 통기.
0: 아래, 상 제일수 수지가 집마르베 아, 내 걸치가 용봐.
5: 나 제시 링가 용비. 도스 내 파도 오유.
0: 아래, 진도 지숨질에 매봐. 등지베.
5: 먹어, 빨라. 나 심주 서비스할 희랑게 핑직다 나무고 마저 진행 아래 책임이
0: 보조가 신진 처도가
5: 인고충 링자오동 보조봐
0: 그리스티 양한년대도 강에 가르도네 안지슈라
5: 레스
0: 호야 나라 암락 야간다 제가 주위

0: 你要做这些没啊姆拉你要是这么的那个七八千米度 이내 리빙가 나 가르셔 이메 캐랑가 기기베 나 라유 잡다 텐도 룸 아브도스기 참매 뒤니 시체 당중아 내가 지금에
1: 허리 젠데 맨 유셔
0: 암라 캐랑 가르고 온구도 나 럽스 기용맨데
1: 럽스 기야 가르여래 니 니네 지데 시그리 삼주 비게 중인스 니에라지라 탄데 지금에 스 니에라지 그디디 장게 바라디운 탐지샤디에 제 사우라
0: 마시 수준 치모에 레드 제치와 키르 삼마죠
1: 야메니 람발라라 리빈 카바스케브제 라밍도네 네든 쇼스로
0: 야 암라 야 암라 랑암자나야 가토 마상리야 호스탄주다
1: 윤조 소소 담부 세베쇼 겸마 캡쇼시 강에 가수체네 도시 쇼시 야면자도 내면 줘

0: 看不容易的，土气也蛮接皮。
1: 不然，最近欧江小米多，家里仓么，趁做麻辣小面时，大家总爱买去。
0: 阿来，啥清淡的也不吃。
1: 嗯。
0: 人家看不容易的，看不那个家了，你们开些钱那么多，不要差我们多死了不咯？
1: 顾小林啦，给咱家了欧江米多。
0: 可是呢。
1: 你这是看不是棉裤上的阿姐，看不的是样棉衣做的，去了看大爷人，裤上学校棉送去。其实看咱对面人呢，看咱给俺做的，没去看不的爷爷给煮卤面的这个事了。
0: 看大爷人不是？
1: 嗯。
0: 他现在也不凶，俺也看不清大爷我听嘛是。
1: 嗯。
0: 人家看了大爷肯定是能感觉到，你们都是一个下头。
1: 用啊，这是都是困难。
0: 吴叔，怎么啥意思？
2: 你去接小姐查，可是确实逃避呢。我让做看脚，我保证去过去吧。
0: 啊嘞，你怎么啥逃避呢？人家太穷人，
2: 去给住那个。来城外的叫不进去嘛吧？
0: 来城外人呢，趁你这东西来买吧。我躺到铁链房子上去。
2: 我呢？我可做啥去？
0: 吃松江鹅脚啥去？等个日呗。
2: 吃松江鹅脚？这，你那这位接不进去叫啥？
3: 这太巧了，前头可就老用人吧？
0: 躺到怕老用人，
4: 快接送。
2: 林姐了，吃松江鹅脚啥下？
4: 吃松江鹅脚啥下？
2: 我呢？
4: 不是，别了，吃松江鹅脚。
2: 要是落着。
4: 用啊，连那吃松江鹅脚。
2: 嗯，
1: 阿莲，前面开始速度。徐一平，俺最爱看咱刚刚的情况了。徐一平，要是行，前面都是齐小。
5: 玉茹，你进去落了，可把这把用钱锁就不要，用你锁玉玉。
6: 这样去多惨了啊！
5: 喂，我才接两盒鱼。
0: 李斌，广大长了克拉是当过什么球？
5: 让给俺克拉当你意思。
3: 俺前有次我亲戚，有人给送罗梅吧。
0: 都是钱大大些，小了当不上去，让谢我什么球？
5: 让当不上还谢鱼
3: 吗？都送谢州人。
0: 让给鱼肉你们都收了吧。
3: 我让他等年轻大鱼，多少是你谢州。
5: 林姐给广大俺让你了克拉的意思，让出钱呗。
6: 玉茹，爹爹，
5: 俺爹要见嘛？
0: 对的对的，
5: 哈维好多。爹喊你别回来，你今个你可拉是当阿姐。
0: 李斌，你还让学学么的？让了军队群众么多？偷不得俺那么三团大刀刀车子，干啥去么多？你是哪地的学的？
5: 林姐给可拉当别去过，你今团大喊你们谁也不嫌不起我哩。
6: 先生，俺爹军队连恁不要我是顶个，但要是团大学的，民族喊你们新的是啥多？是吧呀？
5: 要是学的，
0: 用啊！今天做谢我，我林姐谈到五月外面的。
6: 五月？
0: 五月，路不脱家了，我又跑亲戚那去。今天礼拜几了？两个忙也干了，我又卡谈不起。今天做克拉当也没去。车站的人，今天做克拉拆解不是等你的。
5: 你克拉过谢我哩？觉得我有啥速度，肯定来去啊。
0: 但今天做白山清面。他们应该按下外看不宁不的，你装备。
5: 人家看不宁不的装备噻，
0: 装备。
5: 钱塘的快递
0: 员，俺弄到儿子有处，看不宁宁的，看不人家俺做看单去。
5: 人家开出去送吧，
0: 这个怎么知道？三万人，一年俺这落了一百，光在吃啥去？
6: 看不着每天打的巴拉给听个这边。
0: 看不得俺们那个小男子，巴拉给买几年开心嘛的。
6: 看不中要听大钱不顶这，我林兰了嘛写不起，张哥，可丢不得三年一把。
0: 卡子上头都生有这，你把那些个上给旅游了吧？
6: 光是个听这也不新给新给，他多么写不起，让再大了你丢下。
0: 但俺特别么多，那九年工那么长的，没对心就打三百七块，一年他都不多，没有啥么做。提干了无数个，两个的钱都嘛写不起，七零七的写的。听我爱米勒的狂了，找我几个老表牛工的，老当脱不起意思，他们是小牛月， 인내 단대 뒤로 무면은 내가 근처에 쏘래.
6: 다 단대 가르시에는 치차비. 내 클래스게.
5: 사야 크리브. 강구소 백무기에 또 산유 크리브.
6: 장사도 믿고에. 전 로규.
5: 어, 쓰기 쓰기.
6: 선생님 왜? 나 좋아 도도 와.
0: Sorry, 클래스 오죠. 강배 좀 인내 무이 좀 봐.
5: 사주리.
0: 재진 어이.
6: 유로 돈도 로마 용체. 내가 밤을 지금해줘.
2: 내가 밤을 다 요마리.
6: 제오마리. 쟤는 가봤을 때 고우를 베스트이다.
2: 요마리. 워리. 견주 견고지 샤디. 야우시라니 샤스기.
6: 어즈르 총수. 조치 내일을 알려줘봐.
2: 어제 견경을 제신국에. 경호랑 저번에 열삼삼오죠.
6: 디랑게 균형 맞춰야지. 나 메시지 메요 변체 내용 세배 조진 진료였다. 장구세비나 키란스니다 차샤체도 탑수치도 나이메니스기라 소소히 디제 신이 되죠. 당아래 뉴쇼를 한 못 된제 지소라 샴티 쉬고 삼추.
2: 명아, 네 개 조세죠. 부모 다들한테 쇼킹 티도가.
6: 네 쇼킹 시다 티요 맞다. 부모 메시네 준다 도승비. 장게 전수도에 대문치기를 업종 주도 이게 하마고 봐. 뭐난게 주로 상문이 사도. 섬주의 망고도. 성린 초바 줘야 돼. 소수 섬주 마셔. 그래도 내 옷 시도 왜?
2: 농담이도. 우리. 드리 레다 제도. 보모다 리빙님도 친수. 이내년. 기시팀에. 기시팀에 시험 중.
6: 내 전에 리빙스년 쉬는 티야 호시도.
2: 제자.
6: 다음은 이게. 이게 제일 용마리. 对的, 미신다르시게 군이 직접 채나.
2: 게스트양이 최신민도. 멋있네 아재 군이 다들 저 화제 주로 봐. 그런게 보면 진단을 못 치듯이 입에. 눈이 보면 너무 좋스러 말을 성도 야면 삼시다
6: 하던데. 오늘 뒤도 제 뒤를 성비.
2: 뒤에서라 섬제 정말이. 보면 수업 가보지 매디. 뭐라게 다 제리. 나가 연구지샤 대학생이로 전화. 다 같이 봐.
6: 단두대 보면 고시시기. 양 연구지샤 고시지.
2: 엄마 봐도
6: 어제 얘 레브리
2: 지겹선라 리빈 데레지 레학트치도 레어 야우시라치기 로춘 주승에 잤으면도 기란가 야고도서나 알로데스 마튼도 레이 공부쇼이 용아
5: 지겹선라
2: 어제
5: 리빈 제모청라 기란 대표도 소스만 하지
2: 라이너 대용제 레학난담도
5: 기랑 잡듯이면
2: 전부시라도 경주 본전 쪽봐 전담이는시라도 와. 리빈, 쟤는 레어 야구 쳐치라. 나 조인, 용아, 쟤 배기 중이다.
7: 레스.

0: 섭준치야, 근처 청소.
1: 여우시라 청소. 알레. 기나시다.
0: 당장 소고 침을 전라다. 사르도 조비, 냠지 심주 사비 뒤내 기고라. 저도 십주 시대비. 번등 조비, 비주 거리 심주 체제. 뒤는 구침부리.
1: 비주 번등 거리 문에 신어. 심주 사비 시간 남자 계시부시리.
0: 수준 심어 전라게, 마다 주도 제니. 선린 소비 내치. 고랑게. 심주신에 싸우던 게 숨기. 전세 가지 가서 제제. 냠제도 심주시 숨기.
1: 젠더 비아스. 나서 님들이 리고시라 제비. 드레스나 지접스나. 녀시 브레락세 주시 야후스쇼. 드레나비나 키라이테 소민 고마리.
0: 라그니엘 주시리 야후제스. 디네녜 수준 심어 전라다. 기지 야후 제조. 미느사부 정 다치 야디. 개심시 다지. 비주민의 담에 야디. 랑게 겐히시.
1: 낭담고.
0: 대셔다. 녀다셔.
1: 레스. 지접순아, 지능하고 무슈
0: 이용아.
2: 보조, 얼레 레가파 샤체. 예수 쇼다. 신지네, 신세계 전도 진년에 대샤. 전혀 전도 이부자. 만주 소바, 예수 이부사샤. 우주게 당시 제비유. 안전 남장 소주기 전도디나 쇼고기. 네. 정매섭 제체 우진이 비디오는 개린 사비. 안 심비 쇼고 유세 대부지 인직 톱치오. 조리 쇼의 양빈바. 디디엘라 다단 크르지.
1: 전도디나 쇼바 사지 가능합니다.
2: 아. 다래기 전도디 자가 전동 지책동 역시. 안 담디에 진압자다. 안 입어 치숨자. 안 숨바
3: 朱人朱瑞，我到店最巧活的。朱人朱瑞，对个人给两个钱就肯定是拿钱呢，先给买是两个三毛钱做够一把，对的呀，肯定买吧，落皮是啥子话？
4: 给的呀，俺拿去嘛送。上个是那，俺说咱们这个价格人嘛是四个呗。
3: 价格啥嘛啥的，全谈了都就是，俺说点入入钱。 자가 안 당구 내고 유스너 랜 토우시베.
2: 다리 재능에 라도 괜찮이. 다리 네 인지 자가 안 당구 들 앞에 제 라미디.
3: 용아. 괜셔 좀 쉐규시.
5: 괜 다시 여유. 나이치 주 아. 켄조 쯔에 가르 겨유.
2: 계시미. 아 만지. 현재 정도 보시기.
3: 조른 조르 게 안 주다. 자가 랜 토메 괜찮아 유스기.
5: 현재 정도디 비리다 사투치하게 치도리 가리 젠도나라 모슈코니 차가삼다 차가응우 고시 겹지 체사브르베 지지스 대자교 야 저예 지쇼다 랑기 링제를 카바지교 센세 젠도 고디 럽치다 군주 남자 야요르디 멍위 등요 마리 다딩게 센세 젠도디 폐지 공조 고급지리
3: 시사 니에 삼켄 화무죠 남상카가 계셔
6: 陈哥，陈哥，现在是俺听我说了，吃不讲不是吧？谈到春节俗人的来个的钱赚钱，谈到现在当中要人，俺我呢心就啥比的呢，准得起来多。
7: 玉茹，爹哦，
6: 俺让几个人点钱，啥好钱拿了，咱们先不去个人，用个这呗。
7: 啥好钱拿哎？
6: 啥好钱你把卡到，俺讲过有咱俩不啥新个人，让个俺一起叫我的。
7: 让点水呢，俺来点水。我大娘娘跟他说。
8: 让你跟俺俩开车找着，让你开车辛苦多啊！三木咱们什么多啊？哦，他们几个月呢？我那天啥学的？嗯，钱呢？学开费都是得学啊。钱通过让你跟俺俩用给你的，给了，拜拜。哼，今年毕业很得轻松，难道全部说？特里克斯，你们去要啥多？对的，你们点点数，大家不去合算呢？城市里个对接。
3: 罗亚，这话叫我妈的，城市卡最忙的人呢，哪里看不用过来？
9: 用啊，省得嘛去。
10: 豆豆，卡巴勒斯，你来接应的。哪里
9: 去？
10: 林姐，开始多，
9: 接什么多，辛苦去。
3: 喂，林姐，咱们当啥事业？
9: 当啥个事？
3: 欧家乐，现在真多新年年事啊！俺做槟榔厂外修年营，
9: 用着什么林兰的，得看中国那些的。

0: 难担了，要求。
1: 永北，
2: 不急。爹，这不是都不懂语呗？
1: 多年了，结束。我从局里给，新局干那待遇啥？打起个羊皮。
2: 난 사람을 집에 같이 가.
1: 나를 갈람도.
2: 바이샤 뱅가 갈았으면 누구해?
1: 갈람하라 다 가지고 해.
2: 뒤져 봐. 가면 지금. 이래야 좀 세신데도.
1: 바이샤 뱅이 다르지. 깨끗이 잘 쪼고기. 동호, 내자 십시시가 쪼고 있으기.
2: 알래.
1: 유로 내리 빈사라. 섭준시 같이 있어.
2: 알래. 언니 소화제단 집으로 했삼추.
1: 나 갈람하라 다 가지고 해.
2: 제조 리우마에게 가발리쥬
1: 알레 레그리스도게
2: 세야제나 링제 다와제마디의 어장기 센세정도나 쇼리스기
1: 다그리 마젠도디 락제기 흘러치유니 랑게 다우쥬다 수고와 말봐
2: 어지 딘제 매매매 니에 삼틴제 대금에다
1: 쟁갈수기
2: 마젠도디 다치가 좋았삼쥬 용르베
1: 랑게 고알로 폴로슨 구치기베 아
2: 딘제 승매
1: 카데부용 승구치에부터 지휘부지 승구치기매에서 너 마 2000만도
2: 든다 든다지
1: 쉬어다
2: 니에 리우메오라 안지 소분의 응을도 왔어 당지 다리 젠두디에 로고시오삼쥬
1: 지그리 아주 승리 속바 강의 제류 스중가 로고시라 채워리 他等俺是查住的，怕说个吃过去。俺没注意。
2: 用啊，上三家门呐，都是点给你的。你也给停车去过去。院长宣布李大哥也到到了临界了，可把钱交钱，我想给现在正都拿收拾了去。
1: 院长李大哥全大姐了，同济能过去。正都钱欠不着，没事呢。临界没收皮呢，让俺喝点钱大饼都给。
2: 对。
1: 临界正都拿没收皮呢。让了，俺他屋头喝着呗。
2: 年年呢，院长媳妇的那个大把停车当兵的，三十来米多。
1: 让女婿，让孙女婿在，车里新租的，那么大个小屋里，你看着嘞，喝够了不？年年呢，让下个新郎兵呢，包几几钱，抓油新个油。你那让女婿，俺就还得做的，滨海三十六平的，现在让个两个车队，十八十号的。
2: 三十六平的。我讲了，东华家庭的南庄的刘主兄弟是闽安县人员，今年正好三十岁。
1: 送米吃出钱吧，你养不起。这是他的阿姨，让个彩礼新娶南庄的邀请也大，还是来了个的。好久个，
2: 还不是？
1: 大舅。
3: 哎，这下让个胡大喜还行多啊，让苏州先莫接，就打药十三万去。
4: 你那么久的胡大喜个人。张干妈心一的，俺军没咋的。
3: 俺这阿乐军去我身边，一年苦够啥么久？
4: 可是谢我人。哎，这是长谷学的，俺送你一再轮过这边啊，俺我娘俺们家是谁人给？
3: 让俺们家钱好多啊，天天轮过来，让女婿顶岁又小人。
4: 嗯，我娘顶这生不多个啊。
3: 让天天轮过来。
4: 钱你用啊？俺到俺爸亲戚，你给不许去，说你一醉了，这是家主意，主意的。
3: 就是。

0: gen kyang gor chebyo la ni chelo jek dong gup ge chu chu rip shi lor phen jong pa nam jong du chung ba ta jek dong gup ge chu ge chu lor ge ti zhong yang mi ri lu bli ne lob chen thuen ji phen jong ji zo chen ri kan mi ri xim ju chen be na phe gi mang su ta ling ju xim ju gi cha le la xue xin le qiu ru ye su nang ji phe rang jong jong mi ma si jong ring ne tang lu ju xim ju kan gi le mi ta phen jong lob zhe chen me bum rang xim ju lo men zu den lo be Penjo Mangchu Guze Kebe Tunzo Gi Tsenzin Zhushi So Nangshin Yola Kongla Ngachir Gekeb Gi Turim Shenden Mina Michi Chershi Yi Tsenyi Rigwa Tan Jizu Tsenri Gi Nichi Shenden Mina Tan Gesi Jigyeb Khan Gi Sishun Gi Mikse Pongnyu Tobe Chekeba Gekeb Rinbe Chakzin Rinne Keba So Gi Tsenyi Mangbo Tumnyu Yu Rikshun Jeje Te Kong Ki Zamnawe Pyo Gi Samadro Kui Gi Luize Ta Rikzi Jeba Tan Pyoge Mangsui ki Langdor Sewen Zhumi. Zhongken Semzhu ki Pabe Lingzhu Becho Gor ki Simzhu. Pyoge Nyansui Rakli, Pyonjong ki Lingzhu Rinne Dokship. Sharbe Lugyu Rinne Ta Chobe Gor ki Simzhu Sheba Soki Zamdip Bidru Nangwa Masi. Tadung Pyoge Yigri Nyi ki Tone, Zhonggui Pyo Rikba Ta, Pyonjong Simzhu Soki Tudip To, Jie Zom Ta Zumyi Gya Ta Simzhu Lhagzam Be Nang Yu. Xianyang Kongki Ngaji Su, Gekab Rinpa Ta, Jong Rinpe, Lingzhong Nyurgyub La Sokbe, Leshi Mangbushi, Zogyong Ta, Likzhub Nangyu.
1: Xiba Di Kesar Diabwe Zhongki Lingzhong Di Sunbyo Rengxin. Ta Sunbyo Rengxin Siya Di Lingzhong Di Nyarza Chiya Tang Gyunzin Chiya Khyabi Zhoye, Di Karre Se Suna Suijun Di Tune Cha Xia Suna Ka Nyeji Re. Jik Di Yikdo Re, Jik Nyiba Di Ngadwa Nya Re. Yine ngadwa tang yigdwa ni durnen xeba yin suna zochiwa di ngadwa ni junzin tang jabi zhugi yor. Tene karriya se suna zogi nangdun tige di zhungbe luyu du shubba tang chenbe long du jagba. Nyene nyen du judi junzin chiya tang ngane ngadu judi jabi zhugi di namba di zochi re. Chaya zangda turub kongmyang ki lurub gyajubye nangla shimjubwa kashya ki jayazom bhenne lingzhung chwe ki zohwe ki nangdun tijay di gyajay gyajuchi zhungbe luyu du shu du. Yegar kwebya ki zhung di tata lingzhung jie ki chwe du gyajay nishu yang singki min du. Si tindray ki sungzhu tindray bheyawari. Tati jay lakar reyasi suna nganzay Mangzhu ge zhongbe, chaji ri chaya bia ge zhong mangbu ji dunyo ri, zhong mangzhu tie jie la. Yin na ta ling zhong chabi zhoye ge nang niya cha xia wa yin na zho chi wa di ta ling zhong nga dar ge tu yin na ta la par da ge tu yin na ta. Ta na ta de ge che dar ge ge su yang zhongbe chaji ri chaya di zho ji ri. Ti yin bia ge ma zhe zhungba di dine jige mangbo je sardu tuen yungdu zamba lingzhu ki zhungna tiye pyunsum chizwa chizwa su zhugi yore zhungna di qiman qiman ta nangdun di pyunsum chizwa chizwa cekchur di qinyan qijib su zhugi yore dine pige zhodang zhoshinbe ki chungju nyenga dinte jire dati karre se su dan sunbyo namba jian yin se ya tiye tadung yang pige zhugi yore la Tayo ki zhungba tanzo ki chajir nangne ki zhung ki nangla ling zhung ki suyjun ki parma tang chime ki nangla meba tang ngame ki jesong zhungba jesong tsui chajir chi nyung meba ki zhung tinte mangbo chi sarto tuen yung ki yore. Pena cha xa suna tata nangju kuyla cha xa suna ta rinba xie ki ngume shingnen xue xa ki junzinba domne gyal haqsa chi yore. Khonzo ki chajir tube zhung Dijia di togo chiya yungdu zamba degi nang la manzu nguma jenyo mebya ge zhungna tinze dunju lakza tinze zi yore. Zhungba gerki chiya zi zunbe dunju lakza tinze zi yore. Da dijia di togo chiya ba dire. Di mebya ge karre asa suna manzu penju jizu chenri kan miri simju chenbya ye karre Lingzhu ki zhungba gerki chaju chunbe lingzhu bezo si tindegi ta zhungbe tindegi likti badrun che dang che shimba re la ta pardu zhungna sumju suwa chi nguya su badrun che ya re. ti yin du zamba pesar gyabyo ki zhung ti ni karar ya se so na tata yang dine jiki zhungbe lu yu du shubwa, chenbe long du chakwa, mangbo chi yubwa ma zhe ti jia ti ki ta zhung ki zhung na di pyo zhung chi zwa chi zwa su zhuo dang zhuo xinbe, pi jia zhuo dang zhuo xinbe ki chung ju nyang a chi zhe jia zang ti ni karar ya se so na sunbyo rung xin se ne da 타당한저 공학된 제당 제신벽이 좀 망보지교하네. 대신벽이 정신했습니다.
0: 공기 도변나 견장고츠변라니 링중기 캐주 첨부출래 시바 링중기 순벽 정신고라 모두 둘둘신나 줍수. 샴기 도변나 겔라초네 링중기 캐주 칸아바디 링중래 최베 링내타 링의기 능수고라 모두 능규인베 렌게네 모두 기세나로.
1: 링중기 캐주 마바티 카르레스스는 계살 개벽의 중티 만족의 중비에 체제를 체바 당양나 중비라 크바 바르마탕 치마 닝바 톤조 표비에기 링중 대례 자지 중외기 리내디 수수 두비에 리내 당 수수 마두비에 리내 아 다 초도 정신 전기 되네 리내기 능주시도 교류하래 다 딩낭래 차샤서나 링중네 자지 중외게 링중당 제외게 너슈당 나제 디신기 다 가르래 녀리당 로가르지 리라 속베게 다 진내게 능주 망부지 피제 중요하래 딩낭래 차샤서나 당만조 녀당 다지기 너슈르 차샤와 예수네 녀당 녀슈디랑랑래 계살기다 계살하가스야다 양나 링룽기 미나당 제외하게 거슈다 디는 시기 야 계살제불라 소베게 딩갈라 소바 딘데 망보지 요아리 베나 차샤소나 계살하간지불라 차샤소네 뷰루 계살하간다 겔루 계살하간 딘데 계살하간 리멘다니 뷰루 계살하간디 조치와디 예, 베베게 망저게 나라 계살제부 디니 가르레스소나 지중 군벽의 넘주 로빈 뱀의 포냐 되네 자라운 매기 당지인 자리에게 붙인데 지금 지금 구요래 제장 딜러 되네 지금 저가 되네 쇠도 지약이 딘데기다 기사기 하간 딘데 다 대민배기 루주기 토라 안주 제시 익절을 더디 다 둘이 된지 변조기 걸로 둘이 심샤게 난도 심샤 냠수 슈에 걸라 토스 숨도기 난라 계살 하간지 신에 맞제기 계살 제부터 용라 소베 코로남기 되네 된데 불구 된데 향 여바당 딜러스여가 된데 동의하기 최 최고요 비기 여바 된데 지세요 디난시게 만조 땡진 종게 규도 계살게 하간지 여바탄 너주게 암도게 규도 계살게 하간지 여바 이내 다 대다 창마 가르에서서는 뒤지 권부 좀네 민기 항마를 규르요아리 다음은 열로 계살 하간지 야디 능주 만조게 시에게 권윤 계살 하간지 달라와도 만조 다다 해세게 파마르 이딩도 차베게 고연 하칸티라 고연 계살 하칸스 디리 디제데 가르레스소는 제게 다 고연 라자 이네 달라 제네 디리 제보라 서가 최대 치세게 니에 틴제지리 통만 향예 디제디 제게 다 고연 하칸리 아 디리 디다 시거즈라 유바 시거즈 군요는 계살라 간다 대신기 되는지 로게게 제당라 계살라 간딘게 유보 군요 계살라 가 참도라 유바 딘게 이내다 돈조 서구 신다게 돈조 다다다지 덕균포안에 다다 제예 요마리 이내다 다다 만주 제도 유바디 직디 파마르리 된게 되네 고연 계살 하간다 니바디 되네 만주 냠수 휴 심비기 시거즈 총계를 팅리기 강가야기 초문랑면 계살 하가 다 되게 고장 되는래 초문랑면 계살 하가 스딘데 접여 타운의 디민베기 그래야다 너슈기 은에 차샤소나 먼저 편종의 서규 망가지기 난라 링중기 미나 던저기 거슈 임바를 작별기 다 가르기 슈딘데 망버지 요래 참도 그를 차샤소나 다 발레 샤카르탕 아달하면기 거슈탕 되네 이제 어구 초동기 되네 아 프로 닝종기 거슈라 소바다 당내리 그라 차샤스나 아달하며기 거슈르기 예스야다 대신기 셴베야기 카르스야기 딘데기 거슈 딘데 망보지 대야요리 다 대마제기 양지 나제기 은혜 딘제기 은혜 차샤스나 베나 참도를 오치기 낭도 휴베기 비사제베기 서가 계급기 림바탕벽기 링어 임바탕 데네데네 가르레스 손다디 서가디다가지 계살제베기 임바 Sirkatini rimu kukurusi yate sirkeke kangaru tingdu tini sirke tibiaki duki rimu guyubi sirkani rimu kukurusi tindu mingtuan. Ta tisartan rigwe ringne nyenri ki ngwene cha shaasu na divri tang tanga doge ki rimu. Ta ti rigdil cha shaasu na nganzo tata divri tindu gomba kaga nangda, lagang kaga nangla, divri tindya, kesar ki, joja chepe ki, divri tindya, mangbo chi riye yore. Tezangke bongse, da chigi, yang xeadang ki ngwenye cha xeasu na, kesar ki xeadang tila karreasa su na, namjun xeye la, zhongtang sigi yore. Zhongtang ki rik tila karreasa su na, ta chunye ki zhongtang tang, tene, tunju ki zhongtang si, rik nyi yore. Tita karreasa suna kesar jebyo ki zhungti suksu zhubi rinne tang suksu ma zhubi rinne namba nazwa jigi to ne chokdu rengxin ki rinne nengzu shikdu churyore.
0: Kongdo yen jangkor cibin la ne lingzhung le chubi rinne nengzu ta ringwe shusha kaji go la ngodru ndurdu ji na zhungs. Shamgi tumbi na gela cho ne lingzhung ni zeblin to ki 八月中旬年啊, 人数天应别过了, 我就能就应别, 天界年母体, 其实那路。
1: 天就主播的, 天山界别中的, 空都虚不能行其, 也给了带队怎么, 接入书, 旅人的车速呢, 旅人车速呢, 接入别马列主播其实。 Lhūma-dī kar-rē-sī-sūnā zō-gō dā dhūng-gī chūng-rīm-tāng dham-jū-gī dham-jōng, mī-nē-gī chā-gū, hūng-gī chū-gī, dā dī-jē-dī cī-lū-gī ngā-nē, lhūng-mē-ngā-nē dēng gā-yā-rī. Tā wā-nā mī-nā-pēn-zū lā-lī-n-chē-bē-gī chū-dī-jē-dī cī-jē-gī tō-dē-xē-yā-rī. Tī yīn tū tsāmbā pēsār jābī rūng tī ngān zui nām jū rūng sīgī rē tī zūm rī xiong lū kī khyāp gōng kī nāng lā bāo yu chōng jī nyāng ngā sī nē chā bāo yu lū jī nyāng zūm sī gu yā jūn zhēn jī kār rē sī sū nā tī chūb jā zō tī cī jā kī lām nē chūb rē lā tī kī jū jā kī nāng dūn tī bāo yu kī zhē jī xie bā tīn tē jī rē chā zhāng tī chōng jī nyāng ngā kī kōng sū cī gu yā kī jūn zhēn tī rē tā wā nā tī 중배하게 체질 제배하게 걸러 체압당 기로와 송도 제요하래. 다 체압 되기 흉되게 되체 용구요하래라 기리아티 민업 담내 체조. 이내 뒤 쪽이 주제디 가르래 세소는 가르래 룰라 기리용이야 되래. 룰라 기리용아 되게 뒤에 가르래 세소는 하장기 평송 초보유바. 룰루나 평송 초보유바. 낭된 평송 초보유바. 류기 양다디 하장 하장기 망부지 여봐. 다 리중 잡공게 나라 딘데지 셰요. 루나 미나 똥라 미나 똥다 루나 치스 다게게게 그네. 다 류양 심주 진행하기 심주 전에 토벽에 송주지리. 천백 人物 万手 唱腔 딘데게 셰야수지. 미나 똥당 루나 치스. 다 링루게 나라 체질 제배 제로야기 급라 미나 소소라 결제 제배기 루나디 가장기 평송 초고여 미나 지기기 결제기 루티에 양 견제기 루탕 제제기 루 카니스 이규여 루리디 가장기 평송 초고임 대사기 낭라 셰수이 딘저지 여레 링거 바위 조단라스 포둥두 잡다 핀르 메스 카츠숭 로리 마제나스 这部路古别能走的，是先水停电解决的。他电影的什么，可是也是说呢，林中同志带的安全的经济的，部队同志都用的南山几个东渡前把那些南山整个的点的嘛的，平均跑了六年的当盖这些的钱。他的国大家也当家大家也停电的解决没吧？东渡呢，他那这个六年停电钱。下水，但我们陆地了吃下水呢，陆可能让来地气就要的，电价就低点子，地气，唐不的卡里来是说呢，陆卡里连的居民，这当个忙着个中不当啊，装备忙小啊，这个人来陆地了，陆阿拉塔拉塔拉的，塔拉阿个古路也是停在这连个的，但没能几个人让个撇住吃下的人来陆地，有的面茶了西边的陆那面茶忙不就要吧。本来介绍给的录了恰恰说呢，他拒绝的名字了，点呢留给南端党、留给民党、留给杨大同志的名字听着有吧？本来恰恰说呢，介绍代表给乐西代表罗林了，浙党人民那左右，他俺顶住他那脸，他公面我帮对你脸，八省进入念了脸，八扎了嘎个几年脸，抓进去吧，录了脸，录中年为主训练脸。

0: 좀 휴하게 걸라 그래 촉진 추버디 링기 겨봐 대능신기 다 재진 시스는 다 대시 뒤시디 뒤에 걸라 루민다 레레 대진 레레라 루민다 레레 겨봐 종진 주제 뒤뒤 잠바 종진 레레 뒤제 민다라 시베기 루민다 주제 겨봐 딘데지 시게 다디 능신기 다 기사를 제벽이 중기 낭라 미는 망보지 요래라 미는 레레라 게르게 죄베 루당 체도 죄베기 루딘데 루리디 하장기 분순 속보지 요래 다 능신기 나 기사를 제벽이 중기 낭라 촐레 넘버 10에 가좀 제네 타마르 죽 지외게 걸라 데니 저시 연구 딘데 지기 요래 저시 연구 제네 데니 죽기기 요래 디인도 잠바 저시 연구 제벽이 걸래 데니 루지 요래 다 좀버 멘다라 루나 멘다 딘데 루리 멘다 망보지 요래 데 진네 다 지기 제단게 셔수 지체야서나 데니 그러다 다 지기 저시 수야게 제도 Tene namla ninda kanyi yu karzo mangbyo kharji kor seti mebya jashi shuos. Sala reje lhenpo yu lingshi lingchan tumyen kor tawyu mebya jashi shuos. Yidu kisar jebo shuos, padyu sumchi kharji kor kamsun deke jashi shuos. Jashi namga kangwaya jashi shuos, mionlam sashi chebya jashi shuos, nyema dele jashi shuos, tsemo kangya jashi shuos, nyenze dadu delekbya jashi diyan yangyan jashi shuos. Tā chāshī tē kī tī rīngi chē tī tī jūg tī nī lēngyē tsū chāshī tē lē shū chū yīn.
1: Tēng tē lē cēn jūg tī wā tāng tū nī ngān chū lē cēn nī gui tī shū shī. Pēn chū jī tsū cēn rī kāng mī rī shīm chū sō yī tē ngē sō chāng tāng shīm chū bā chē mū. Gēng gāng gōr cī bīn lā nī chē tī nāng wē līng chūng kī kē chū kā chē mū chū jī bē mū jī chē tī kī nāng tū cāng mā lēngyē lā jī bī shū sīng bā yī. Tēng jī mē lē cēn nā ngan chö yusimu a lhengye la nang dun sarba gui zhi shu yu bie lhengye ne tuido du gi si nengyu ma nyi ba na ro.

0: Sivalin 초용내 계속 기란이 대단 매비나 아니 기란이 뒤죽이 진다 하고 말이 다 등산 민남교 초비 차진이 내 교가 야부 여산다 남군 세주랴 도남 뭐 좀스님도 세주 초비 경기 아니 류리 아직 나서 배로 주위에 나오지도 다이 내 가오에 붙이래 민만 붙이 년마다 돌비나 지 대단이야 도시 땜보 차야 학바도 다지 류준이 아직 가보나야 딘데기 능주지 통영부터 딩운에 가오에 붙이 다이 내 남군 아주 소외 초야 류준 능두여도 봐 아니 체당 잼바 안 다가는 시에 이제 칠레기 주주 유해 봐라 봐. 안지 루단 튜브 나야디 계속 보러 봐. 드디어 드디어 안주 표장교수 류재주 지소단 미래 수준 류재주 주제 도담 대내기 개급 인배 류정 주제 봐. 스리지라 대대 수요.
1: 스리지라니 개급 인배 지소 류재 주제 부탁. 편중 지소 류재 대내기 토림 제제 시킨. 콩 비징 류재 럽친네 럽달 침부탁. 타팔 류중 캡공수 전부난디 미리 류제 정달탕 망용기 류중 캡디티 人意기 누부든비나니 개용 정용 미리 류제 전조토 세르키 당만이 랑바탕 콩기 라바르투 미리기 류중 류제 고르시에 사르탕 캡디방와 로즈직도 쉐니 켄디엔 류중 남창카 중니 조제나와탕 시림기 류제 긍진바 미티 니동 하점 소종낭 유라
0: 吕俊国社镇都是给给年堂重视给平民组织别所就能修炼平民的给吕俊军军堂杀对孟勇给吕俊批给东区铁人与与国对别南堂能与银别批准给吕俊组织的事情哦严实地啦公干啥公干啥对是啦严实地啦罗居光的样子啊各地都有这些训练有地都有空个宿舍的大大的想象的事但地人罗居街里大大的多明天 류준 체마자 즉 대단한 게 돈에 개발이 갈 두게.
2: 디 개발 침보용 그래. 류제스니에 지샤빈나 수구 대단 토리아 개발 십지 용 그래. 아주 류제 넘기 딱 봐. 류제스니에 대해서 맹가 줘야다. 나차 용야다. 이게 디 신용어래. 다들 정다 마치니에 대해서 딱 봐. 슉 수고 슉 매버지 녀업제 대녀르지 고엔나 녀르지 간 딘데 간가 용 그래. 지난 디가니야 개발 어스 주그래. 디네 지네 기라게 쓰냐 따라 숙제 간래래 개발 주그래 간서 보면 있는다. 정다 지네 대해서 간로
0: 상상하세요.
2: 아 불이야 간로 톱 침부를 슉 침부 포스 유에브라지요.
0: 그냥 돼 봐.
2: 어, 딘데르 차디그라.
0: 다가다 까면 딘데시요리. 매강룬시기 류중기 첩체 미도롱. 아니 류중기 뉴베 매게 첩체도 그래 예세시요리. 다 딘데 능균이다 류중체에 계속 물어 봐. 다 능균 알아서 소유 줘라. 류중 지도 나서서 물어 봐. 로. 로탕 다가는 신직 포메오와리아 개발지 여러 별.
2: 디 개발 개 요마지. 먼저 류제즈 되고 인지 미지 수수 까버디. 수갑다 로즈 침부디 루제디 진짜 약슈르 봐.
0: 소소 참부지.
2: 지 제장 카레스는 당한서 개가 손에서는 디 견치 망체도라.
0: 어규
2: 어규 링 체도라. 네 지지. 나 디네 카시에게서는 보모사디 바클로야다 요크지야다 디미시오 마리스. 풀이야. 숙자야다 자야야 디미시오 마리스 워라. 디에 마리 강글로 체토는 더 약슈르 봐. 진짜 수수갑다 수수 참부르디 체토는 약슈르. 보모사디 숙사디 요나 수우디 다 개개 토네시는 지로스라 디 세상 산에서 야구 장토는 보모사디 로게야 디스니 고르주르바
0: 아 샤도스 담시다
2: 지금 세상 어디지
0: 아 레스레스 디네 디르다 류중스디 다시 가소래 나가 먹고 싶다리 다 카지 가라수 이제 검주에 소른데 줘봐 카지 이제 죽자루야 소른데 카지 야지 땡기를 쉬야 소른데 카지 야 가소래 차도 남비 류정 소른지 카지 시에 잡도 류정 소른지 봐. 카지지 공부 있는 공부 나 쇼다 공부 계획 있는 다 공부 계획 세서는데 카지야 지가서 숨진다 저기는 전화년 또 류종이 지금 진다 저 편하고 여러 배 나가 지다 전화하고나
2: 강로 님도 참 나가 처부 체제 자나들 약슈리 카레스는 가서 바글로 뒤갈이야 우다 되게 편토로 봐 숙단데 지금 뒤갈이야 가서 루고다 되게 편토로 봐 제자 나가 강로 님도 좀 제체는 슈리
0: 류종이 아직 나고 개발 여러 배
2: 아, 예가라모 정다 체비는 니무쿠부치기 수도와 아카세야 권다 잠비는 갈레카 니 야쿠기 수도와 세상디 케바 케요마리 수수수고다 수수 뒤줄 되게 되게 지다 다그질
0: 지단잖아 카세서는 권다 추수 시분 앞에 영역지 류정체 아 권다 만약 권을 야지 강브라 셰브라 시나나 니 하고 싶어 쿠기 송도와 그래서 야 계산 유럽에서 봐 다들 류정 류도네 다지 카지 로치중 돈에 이제 개발을 여러
2: 배 수수 수어들이 되게 지규리 그냥 가시고 두가냐 로얄랩다 정다 진에 진이 처버 섬슈디 옆에 이내래 수고교 아용 삼삼 쇼르와 드디 카르지아 요레스는 아주 되가 침내리 타이지 지내리 딘데 담야 여러 정다사 딘나가 속도로 왔다면
0: 또
2: 배차자는 아주 한다 로가나 이내래 탄는 아주 디가 가바이내래 되가 침내다 타이지 지내다 망세 견고로 동안
0: 이게
2: 야 로충드네 딘데 가부치에 딘데 제 대교 말에 개유 수제 두수 유협 현대 장가 연예 되게라 그러나 시다 탄도 군수 되게 소와이 내리 선배이 내리 수위 내리 강로 대부치에 기부치에 내르동아 제자 계속 딘데지오리 키라 두수 그두 정다치 친내래 수위를 루세디 두수 워데 대디 유사지오리 제자 루세사디야
0: This is not a good thing.

0: 도체 참여 거스나 봐. 자제 로카서스이나.
1: 겹제 뭐쪽든
0: 아, 안 넘 유인식 고소 가 개발하지 가도 봐.
1: 어, 답비 메시지.
0: 아, 네.
1: 좀 짓다면 난 조금.
0: 아, 니 다잖아 그게.
1: 니마 쩨지 강이야. 다 지기. 나나 심심 망부도 와.
0: 와 봐라.
1: 지기 명강에 조야서 좀 많아지. 다지나마 퇴제제 언니다. 퇴지디 좀 받쳐.
0: 어, 제라.
1: 짓다면 난 조금.
0: 터잖아, 터잖아. 메시지. 지기라 그라게 칠레기. 돈에 발라간 데도 괜찮아요.
2: 어, 낭남도 발라게 지야 타이지리 클리클리 내래. 어, 나로 쇼크디 크란 토나충
0: 해라. 어, 샤샤.
2: 쇼크디 십지 동안 타이지 사디 야신 메다 만자르지. 카레스나 어, 치로네도 두가량 아주 클리클리 어, 카레디 잠
0: 잠버스
2: 잠버스 이내래 쇼크디 간거 나로네래 되고래. 나로네 수자 치로랴. 디 멤버 헌돌레 타이지 사 티웨자 아주 심플럴레 지야가지. 어, 디가래 디 정다이.
0: 왜 야구도 오네? 검시도 좀 오네 야구를 시작. 제가 다들네 류종원스님이 한 류종원스고로 봐. 나는 지금 냉고 뉴브스고 말이야. 다 등산 좀 소외 쪽인데 망부 통용도 와. 미카지 지금 수부 다 수부 야구 매부스고로 봐. 다 같이 참배수로 이제 예연 대부수는 남산 수 교조야수로 이제 봐. 한 미카지 수부 야구 유도 양식 참배다 주 교조문도 와. 근데 류종원다 류송이 와려 개발시 가르나.
2: 어디?
0: 다 냉고 뉴브스고로 봐.
2: 디 개발하고 요리. 등기 아주 당고 레브다 차지. 어 아주 정다. 넘규 딱바 정다 진예디소 곰시디요 녜디소 지나스이다 참배 개비야 뇽아 맹가 조야 뇽아 메사야레 뇽아 다 정다 마치녜디게리아 당아스 망고 리스네 용고 마라 이네 지나스이다 밈 정다 진예다 두부인 야딕스 망오레 맹가 양스조 미 참불람사 고여조녜다 데세 한 넘규 수고 슉 메부다 아 그래 먹이부르다 나칼레 카제 대교딘데 어딘데 망고 등그릴라
0: 아 다야 카제 디데스도가 류중스야데 직 슉체 답이나야 수고 뉴게데스 야지 잼나냐 소제도가 데야 더나지 그래지 그래
2: 디 오늘 장내지 카세다 티샤 어 디웨가 슈누디게 어 레가 망고체 넘규 레가 망고체 두수제 말아체 아 두수직 잡디 람사 정다 추추 시정아 진데 진행데 여러 봐 다디 어 곰시디 야오마제 카레스는 아주 수월에 미니에서 팁 차고로 봐 정다 친내래 지내디리 지내치라 어 팀무지랴 정다 망찬 수원 매약이 숙체 요리 어 수월에 갈래 카드라 요리 아 아주 약슈 추는 아주 어 정달이야 착시선 약수 봐. 답변 차차는 사워지려 탱숨내가 봐. 탱무지리야 감 시준에 굽지 봐야. 어딘데 착시 시던 돈은 약수 봐. 뒤 착시디 친제 클릭클릭 수고 정다 수고 패게 야야 줘야디 어디디스야 거래.
0: 그래서 배하고 손스타 집사고시 다 손나서 다양 카지 손나 아주 소비사도 이제 믹스에게 서시 넘시 봐 대다 뛰는지 안한 소리 이제 삼주 가졌으나 이제 검주 배하도 저거 송도와 근데 이따 쇼게 이제 경경 소 이제 과라 배하는 좀 막 비우러 봐 근데 이 쇼가 아무튼데 비디오 안에 저 루제 쇼집세 나나 다 이제 양구소리야 도자 나야 되게 하시 보러 봐 요즘은 섭섭 나야 되게 하시 보러 해서 뭐 도다 하봐도 뒤 나로리야 카지 광보 방보 개비야 교자손들 뇌빈나 이제 빼몰 삼보 쇼도 송도와 디 탑시지 여러분 보면 되게
2: 디 탑시 이거 정말 니 다르지기 추세지 수요 그래 드링 아님 고무치지 치지네 마케즈 쇼 근데 딱다 딱다 수요
0: 계진 간다 부터 해 봐
2: 어디요 어디세 아니 지네 아주 등기 소야디 그러 딱바로 고보라 고무게 야면은 바꾸라 바꾸려지 되는 아니요 디카레 뱀다 디엘이야 그 망게 버발 아
0: 내 손지 체리 계속 봐
2: 어디 어 세상 안수 등기 쓰야려 정단 나가 망치는 약월스 딱 디려가려 숙잠이나 안주 어 다지로 무슨 내가 저 뱀몰이야디 어 보호 제도라다
0: 야가 숨겨
2: 어 지금 봐라 어디 디가려 안주 뱀은 나야다 디게디 스뉴르드그리
0: 그래서 단남규 안주 딘데스도 사실 때문에 타면 제가 광복제보다 야제 도자서 이제 자주도 이제 봐 도자 마법도 가지야 도자 마법도 배우면 삼보 시부 여러 송도 와 이게 됐어요 나
2: 다가라지 카레스는 아주 넘겨 카레 사실 당대랑이야 공부개비 있는 아주 배모 60지 계획래 말이나 공부시켜 주신다 배모 60지 레 말이요 이내래 아주 계속 야 저도다 마법도 삼바 지나 팔로제 쳤다스나다 수구 지제디 강로 배무간 레디
0: 어
2: 세상
0: 아 뉴슈 강 대제 워 봐.
2: 사 슈가 대제 워 봐. 어 어딩 아주 배무 나야다디 어 디스망 융그레 가자야다 마 법이야 고디와라 마 융그레 다디 어 당기니스야 다그라이 어 키랑게디 슈디 자 자도 보이나 안디 어 야주리
0: 맞아 저 로야야 게르드 메게니스 지도와 메게니스 지도와 근데 이 메알지 자야게 루젠데 요르비
2: 디엘레 요르레 합지 강문이 바지제 봉글에 같이 뜻세 하는 강배지 마치로를 카디
0: 봉부디 그랬어요 그래 강보다
2: 강배
0: 강보제제 봉부디 뜻
2: 체스자 뜻 체스 근데
0: 아주 치료 유해삼시
2: 마급주도 봐 마주도 인지민지 되나지 가르쳐라서는 겨블로로 곱게지 유해버지 곱게지 유해버스르지 곱게가 곱게지 세제 마급주 유해버스르지 딱 가시게 싶은 가시게 마 kubzuusdi wa lamsa dindia chigduwa bimudi ya dunli ya da kub maa kardu zuduwa didui sanba nganzi suguugi jizay di ganga bimu li diri a didui bimu gyungi biya nyinga simbu yori che zan yinji miji tuyna che kubdi maa gyangji gyablo lu kubdi aga lu maa kubzuugi biya sorchi di gangba nyinja li nyimdo jaya yori dindia nganzi hendo lu zaji gangba di kachi je
0: kachi
2: Sine maa maa tuyen buchi, gyablo liya xiaa jie. An kangbe
0: liya... Tato zu mea ki shuk chan yar zwa.
2: Siyo, mea di yao yun tingi nga zui liya
0: zwa. Lese to chana, taa sep shita su naa su, siam la, jik siam shubi ku naa su yaa, ganti dayan di ayu.
3: Ganti shu yaa la, chio ke nga wo jang dar jie tog min do jie ni loon toba su.
0: Ji ji.
3: Ni ne, taa yang dian jia la sam no kong rin kundi, te... Sambon dasi, mebe son dasi do. Ani nime kongla nana yang fa tso teya teya kaksan dasi do. Gongda tima la kala se tsa du xiawro jaksal desa zhoga chiyo re. Ta ti tinte che na jingne che dang tunpa ni nina chengre dang tungu re we. Ani sopo li pento si yo re we. Xenda ki xurchong si kaya marwa.
2: Amla tangi nganzu lab dagri, kirang tuisui deje zhongda chin dagri, nima kri rilea shokai ineri, ningu ineri, gonda ineri, kato chichiri, inere kirang tuisui di tse nema gebrisi, ta nga tari chichu chikzi jambi, ta uwe he ngerisi, galaya ka ngerisi, chewe ina tsamsha, nyesu geb. Susu suwa dagi degi che, tuisui kato jane keyo mari, inji miji chuse de dagi degi che, galaya ka busomba ina, guyu kubuzir chebi ina daga tsamsha nyesu gemna wadi chi na yakshi rila.
0: Lesi, lesi. Da tiong san nga ranzi sobyo chwe liya dindi mangbo chita ri. Da chi lado kaba siya mangbo.
2: Zi.
0: Diba nyen ting siya mangbo.
2: Zi.
0: Anzi moda da zi yun wupi du ka zi zi bongbo ma di du su yang suru di ka zi jingzi na gi su yang ruba.
2: Zi.
0: Ka zi yang zi gebu debi du. Da tiong zo zi gebu gi men sab mo wazi yang. Ha ha. Ike zi sang ya li zhen di yori beli. Tamshin di yori beli.
2: Chok tu yori lili.
0: Lesi. Dere nga zo zi yang ka zi zi lep nang yori beli.
2: Zina kwa... Tengke soli ya, naa la zine zi, dikhara lega chi zine na zine zi, kaba zi cha cho ra zi, lu zi zi lakwa yin. Tengke soli kanga lo nye nyimdo lakwa ruru che, berdi di ele duyu li ya kyang, hada ya lakwa nam li ya kyang zi, berdi kang zu nam li ya ka lam chi. Ya ya kertu ya kyang ro. Le se, dine nga zu chudu rumu di pa ye yun ni li ya maa xa zi, nga zu lakwa di go kang li ya lep chi. Lese perti dia nam lea dian ro. Oh, dus. Dine yang yang kya ya bikya ta. Zala zi ya bikya tenggu yuwe surchi. Dine maa le. Nganzu ya kira tui wa liya u maa le shwa. Maa shi tui zamba u ya tan shwa. Nye nyimdo ji inda. Dine yang kya ji.
0: Di kazu se urbe.
2: Di ngasu nimun rili ya tengu sumju si sitin
0: tuwari yo. Ante ne ya kaligili maa rata arba.
2: Kiranzu di bumbu sasop sor chedwe la bumbu. Cheza ngasu di chaadiye ganglo da ya yungu arba.
0: Horkyo se yo.
2: Tendu wari yo.
0: Dan nungbine ngasu sobyo chwe liya jik dedan rupu dedan yungu guguyen na ta jik denja ki rujung arba. Rujung ki komisi, dengi ki sa dungi komisi taga nashi da si chwe dengi komisi tuzi yaku naya di kiasi buru bal. Lese da dirin gen siri gila ki chenga duzu dindisi kuti na zhang anzo si luize zidang ki toliya zubdiyo.

0: 스몰링게 뒤죽이 겜베다 디링 안주리센디 션담 다가시기 남블링게소 안주 제멜리잖아 양자제요 이제 주대자고
1: 류중 체발 러체기 케바르니 류중 체베급 푸름 뎅괴바탕 짐신 슈크체로 당나지 류중 마체콩 류샹 류제 제괴바탕 저지 메발 안나 우주 제규미
2: 네부고 멕시코는 미공도나 주샤 섭도 교시한데 숨기 디큰 말에 인지 민지 멕시디 어 텐데지 딱 응그 딱다 쇼라 그게 아니 그래 디 텐데디 쇼가